감사로 이 아침을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심을 묵상하시면서요. 사랑의 뜰한 9월 18일 금요일 아침 여러분들과 함께 시작합니다.

들었습니다. 오늘 금요일 아침 사랑이 들은 일부 첫 곡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 주님의 그 인자하심을 또 바라볼 수 있고요. 그 인자하심에 감사하며 이 아침 시작하시면 좋겠어요.

우리 포항 지역은 살짝 아침에 출근할 때 보니까 빗방울이 떨어지더라고요. 지금도 살짝 내리는 것 같은데, 여러분께서 계신 그곳의 날씨 상황도 한번 전해주시면 좋겠어요. 모르죠. 지금 포항은 비가 그쳤는지 제가 확인은 못하고 들어와 봤는데, 여러분 어디에서 또 방송을 듣고 계시는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 우물정 버튼에 9030번으로 들어오세요.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출첵 제시어는요. 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요. 또 새로운 은혜를 주신 하나님, 그 은혜를 붙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붙드심, 네, 붙드심이라는 세 글자로 들어오세요. 아니면은 뭐 붙듦도 좋습니다. 은혜를 붙들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붙들겠습니다. 무엇을 꽉 잡기를 원하시는지 여러분의 고백을 담아서 보내주세요. 5130번님께서요, 앱으로 청취를 하고 계시네요. 반갑습니다. 샬롬, 아침을 찬양으로 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피아워십의 나는 일어섭니다 찬양 신청합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이거 준비해놨어요.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5130번님, 이렇게 앱으로 처음 방문해 주셨는데요. 잘 들어오셨어요? 5130번님께는요, 뜰 안에서 준비한 선물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받을 수 있는 주소와 이름, 문자로요, 남겨주시면 되겠어요.

아멘. 피아 워십의 나는 일어섭니다. 찬양 함께 나눴습니다. 지금 마음이 힘들고 어려우신 분들 계실까요? 일어나기를 원하는데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습니다 하시는 분들,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손을 잡고 계십니다. 주님, 저를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일어나게 해주실 거라 믿습니다. 아멘. 5230번님, 네. 하나님 손에 붙들린 자,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고 꼭 붙잡는 그런 오늘 하루도 성령님이 주신 힘으로 일어섭니다 하셨어요. 아멘입니다. 네. 다들 그렇게 승리할 줄 믿습니다. 2042번님, 벌써 주말이네요 라고 들어오셨어요. 시간이 너무 빠릅니다. 네. 내게 주어진 하루를 신청해 주셨는데, 네. 저희 잠시 후에 준비해 보도록 할게요. 아마 오늘 이 하루도라는 곡 제목인 것 같은데요. 맞으시죠? 1595번님께서도요. 하나님의 사랑은 성해 봅니다. 피디님 오프닝 멘트에 이 곡이 딱 떠올랐어요 라고요. 와, 오프닝에 어울리는 곡으로 선곡을 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우리 테란 가족 여러분들의 수준이 굉장히 높으세요. 그리고 여러분께서 신청해 주신 찬양이 굉장히 또 은혜가 됩니다 하시는 분들도 많이들 계시거든요. 방송을 들으시고 또 감동이 되시는 분들은 듣고 싶은 찬양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붙드심으로 출첵 보내주셨어요. 아들이 훈련소에서 예배를 빠지지 않고 다 드리고 작은 십자가 목걸이를 와 받아왔더라고요. 제게 선물로 줘서 지금 차에 걸어놨습니다. 힘든 훈련소 생활 중에 아들의 마음을 붙드시어 예배드리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그러면서 어제는 월차를 내서 논산 훈련소 퇴소하는 둘째 아들을 보고 오셨대요. 아들을 꼭 안아주면서 또 기뻐하는 아내의 표정이 이 세상을 다 가진 네, 그런 표정이었습니다. 질투가 나더라고요 하셨는데 뭐 요럴 때 남편분들이 질투가 나는군요. 같은 부모의 마음이 아닐까요? 그죠? 1595번님 아내를 정말 사랑하신다는 게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허미경님의 음성으로 준비했고요. 네, 잠시 후에 함께 나누도록 할게요. 지금 포항은 가랑비가 촉촉히 내리는 금요일 아침입니다. 라고요. 2667번님 보내주셨어요. 그렇군요. 지금도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비가 와서 바깥일은 하기가 좀 곤란하지만 비가 닿지 않은 작업장에서 또 다른 일을 하고자 합니다. 비가 와도 밭에서 일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요. 사들과 함께 기쁨으로 하려고 합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마음으로 네, 혼자인 것 같지만 또 혼자가 아닌 마음으로 주의 인자하심이 이 찬양 신청합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신청곡 잠시 후에 함께 나눌게요. 먼저 1595번님의 신청 찬양입니다. 허미경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사랑은 함께 하시죠.

허미경님의 하나님의 사랑은이었습니다. 네, 가사도 그렇고요. 멜로디도 오늘 날씨에도 너무나 어울리는 네, 찬양 선곡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붙드심이라는 세 글자로 여러분들의 출첵 받고 있어요. 2402번님께서도요, 출첵 보내주셨고요. 6181번님도 외출 나와 있습니다. 행복한 주말 주일 되세요. 라고 인사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3923번님, 주님의 은혜로 뜰한 가족 빗길에 안전 운행하시고요. 건강한 하루 되세요. 라고요.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7902번님께서도요, 차에서 운전하면서 방송을 듣다가 지금은 주차해 놓고 앱으로 연결해서 방송 듣고 있습니다. 오늘도 성령님 힘으로 일어섭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멘입니다. 아유, 이렇게 운전하시면서 또 앱으로도 들어주시고요. 우리 7902번님 박수 한번. 안전운행 하시길 바랄게요. 오늘 붙드심 이세 글자로 여러분들의 출첵 받고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 우물정 버튼을 9030번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붙드심, 무엇을 붙들기를 원하시는지 지금 보내주시면 되고요. 3100번님도 붙드심으로 출석합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시편 37편 24절 말씀 나눠주셨어요. 그는 넘어지나 아주 넘어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주님의 시선 신청합니다라고 하셨는데요. 네, 준비했습니다. 어쩜 이렇게 참 출첵 제셔에 어울리는 딱 맞는 이런 말씀을 잘 뽑아서 보내주시는지 감동이네요. 네, 맞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넘어지지만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다는 사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2667번님께서는 오늘자의 또 정체성, 네, 선포 캘린더 외쳐주셨는데요. 오늘이 며칠이죠? 9월 18일. 오늘 18일 날짜 선포 캘린더 갖고 계시는 분들은 한번 같이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이 땅의 하늘의 것을 풀어내는 권세가 내 입술에 있습니다. 아멘. 이렇게 함께 정체성을 외치시면서 이 땅의 하늘의 것을 풀어내는 권세가 우리 입술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예라모십의 찬양입니다. 주님의 시선.

성경 퀴즈. 돌발 성경 퀴즈 준비했어요. 말씀 한 구절을 읽어드릴 텐데요. 빈칸에 들어갈 단어가 무엇인지를 맞춰주시면 되겠어요.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 후서 5장 20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땡땡하라. 아멘. 너희는 하나님과 땡땡하라라는 마지막 말씀이 있어요. 여기에 들어갈 두 글자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늘 힌트 좀 드릴게요. 오늘 힌트는요. 오늘 무슨 요일이죠? 금요일이죠. 금요일이고 또 수요일이 있습니다. 수요일 앞, 뒤 글자를 따서 조합하시면은 정답이 나옵니다. 수요일 앞, 뒤. 아시겠죠? 자, 정답 아시는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 우물정 버튼의 9030번으로 너희는 하나님과 땡땡하라. 무엇일까요? 8726번님, 제가 주님의 손을 꼭 붙잡는 힘보다 주님께서 제 손을 붙드시는 힘이 더 큰 줄 압니다. 하지만 주님의 제 손을 붙드시는 힘보다 제가 주님의 손을 뿌리치는 힘이 언제나 더 큼을 경험합니다. 제 손에 제 팔의 힘을 빼고 주님의 손에 온전히 의지하게 해주세요.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아마 이 곡 아닐까요? 혼자 있지 않을 거예요. 아니죠.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네. 네,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와, 힌트 최고인데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그죠? 네. 수요일 앞뒤. 네, 그 요일을 따서 첫 글자를 따서 잘 조합하시면 정답이 있을 겁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크크크. 네, 웃음 표시 1592번님. 그래도 여러분에게 큰 웃음은 아니지만 이렇게 좀 이렇게 미소 짓게 하는 작은 웃음을 줄 수 있어서 저도 참 행복합니다. 네. 3200번님은 저도 7년 전에 아들 퇴소식 때 울컥했었거든요. 지금은 더 먼 이국 땅에서 생활하고 있어서 더 그립습니다. 늘 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라고요. 보내주셨어요. 네, 그래요. 기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있을 겁니다. 1592번님은 가을을 재촉하는 가랑비를 주시네요. 네, 사랑이들한 가족 모두 오늘도 하나님께 인정받고요. 또 사람 앞에 칭찬받는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요한의 아들 시모나 청해봅니다 라고 하셨는데 이 곡은 제가 아무래도 2부 때 들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2부 때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분들께서 퀴즈 정답을 보내주고 계시네요. 네, 맞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고린도후서 5장 20절 말씀 아랫줄에 너희는 하나님과 땡땡하라 라는 두 글자가 나옵니다. 힌트는 수요일 앞뒤 첫 글자를 따서 조합하시면은요 정답이 나옵니다. 무엇일까요? 지금 보내주세요. 주의 인자하심이 어노인팅의 찬양으로 준비했고요. 이 곡도 신청해 주신 분 계시죠? 2667번님의 신청곡 함께 하시죠.

인자하심이 어노인팅의 찬양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 돌발 성경 퀴즈 문제가 나갔고요. 정답은 오늘 일부 시간대까지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선물을 말씀 안 드렸어요. 오늘 만두 세트가 준비되어 있거든요. 곧 이제 다음 주부터 추석 명절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가족들과 맛있게 드시라고요. 만두 세트를 두 분께, 일부 시간 두 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돌발 성경 퀴즈 문제가 나갔죠. 고린도후서 5장 20절 말씀. 너희는 하나님과 땡땡하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갈 두 글자고요. 힌트는 오는 뭐 수요일이죠. 수요일에서 앞뒤 한 글자씩 가지고 와서 조합하시면은 정답이 있습니다. 싸우지 말고 서로서로 이렇게 그죠? 무엇일까요? 정답 아시는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으로 두 글자 남겨주시면요. 2부 시작하자마자 퀴즈 정답과 함께 만두 세트 받으실 두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땡땡하라입니다라고 보내주셨고요. 땡땡 웃음표시도 남겨주셨네요. 이제 명절이 며칠 안 남았네요. 화목한 네, 가정도 즐거운 명절도 되세요라고 아멘 하시면서 2312번님도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정답이 확 지나갔어요. 그렇죠? 정답들 계속 보내주고 계시네요. 맞습니다. 네, 단문 50원, 장문 100원.

번에 유료 문자 샵 903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2부 시작하자마자 퀴즈 정답과 함께 만두 받으실 두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자,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고 꼭 붙잡는 그런 하루 되기를 바라봅니다라고 보내주신 분들 많이 계시는데요. 그렇게 주님의 손을 놓지 마시고요. 주님이 우리의 손을 꽉 붙잡아 주고 계세요. 그 주님을 늘 의지하시면서 오늘도 시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랑이들한 1부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잠시 후 10시 2부 은혜로운 찬양과 여러분들의 사연들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가지 마시고요. 2부도 채널 고정입니다. 잠시 후 10시 2부에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0: 1분 칼럼 하나님의 일꾼을 키우는 영남신학대학교 제공입니다.
1: 영남신학대학교 총장 유재경입니다. 콜롬비아 출신의 화가 페르난도 보테로라는 분이 있습니다. 보테로는 풍만한 인체를 과장해서 표현한 작품으로 유명합니다. 그의 대표작 가운데 하나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를 패러디한 12살의 모나리자입니다. 보테로가 그린 12살의 모나리자는 볼이 터질 듯이 부풀러 올랐고 몸집도 매우 큽니다. 12살의 모나리자는 먹고 싶은 대로 다 먹고 마시고 싶은 대로 다 마시고 욕구를 마음껏 누리는 인간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요즘 우리는 탐식을 미식으로 포장해서 욕구 충족을 미학처럼 해석합니다. 그러나 기독교 교부 가운데 한 분인 에바그루스 폰티쿠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탐식은 인간을 무질서와 타락으로 이끄는 첫 번째 악한 생각이다. 성경도 말씀하십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움은 더 좋은 것을 먹고 더 많은 것을 누리는 데 있지 않습니다. 욕구를 다스리고 절제할 때 우리는 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미식보다 절제로 이 땅에서 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0: 1분 칼럼 하나님의 일꾼을 키우는 영남신학대학교가 함께했습니다.

0: 이 기쁜 소식을. 이 기쁜 소식을 오늘 이 시간에는 주향교회 박병기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사랑하는 극동방송 애청자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은 전도 시리즈 다섯 번째 말씀, 예수님께서 죄값을 다 치르셨는데 왜 또 심판입니까? 라고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서 자주 듣는 말 가운데 불편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죄인이라고 하는 단어죠. 어떤 분은 말씀합니다. 아니, 내가 왜 죄인입니까? 나는 사람을 아프게 한 적도, 사람을 죽인 적도, 또 사람을 사기친 적도 없는데요. 좀 충분히 할 수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인은 큰 범죄를 많이 저지른 사람만 뜻하지 않습니다. 죄의 가장 깊은 뿌리는 하나님이 주인이셔야 할 자리에 내가 앉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는데 내 인생은 내 것입니다 라고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옳고 그른 것은 내가 정하겠습니다 라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모든 사람이 살인했다는 말이 아니라 모든 인간에게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다 라는 마음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죄인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면 아주 날카로운 질문이 하나 나옵니다. 아, 잠깐만요. 예수님이 죄값을 다 치르셨다면서요? 그런데 왜 마지막 심판이 또 있습니까? 이 질문을 여러분 식당으로 한번 가져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삼겹살을 잘 먹었습니다. 된장찌개도 먹고 밥도 하나 추가해서 먹었습니다. 계산대에 갔더니 직원이 말합니다. 아, 계산됐습니다. 누가요? 먼저 가신 분이 다 내고 가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그런데 집에 갔더니 휴대전화에 카드 결제 문자가 하나가 더 옵니다. 58,000원이 결제됐다고 문자가 나옵니다. 그러면 은혜는 잠깐이고 바로 그 가게에 식당에 전화하지 않겠습니까? 잠깐만요. 이중 결제인데요.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 한 번 받고 나중에 나에게 또 받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의 심판은 이중결제가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충분하죠. 예수님께서는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원받기 위해 우리가 십자가에 무엇을 보태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모든 사람이 자동으로 구원받는 것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의 값은 충분히 지불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구원을 인간에게 강제로 적용하지 않으십니다. 큰 빚을 진 사람을 누군가 대신 다 갚아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싫습니다. 나는 그 사람 도움 안 받겠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문제는 돈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은혜를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심판을 설명하시면서 빚 이야기를 하시죠.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아침 햇빛이 창문으로 들어오면 밤에는 안 보이던 먼지가 다 보이죠. 이불만 잠깐 흔들어도 이불에서 흘러나오는 그 먼지가 아침 햇살에 다 비춰서 하나하나 다 보입니다. 여러분 그때 햇빛 때문에 먼지가 생긴 겁니까? 아니잖아요. 원래 있던 것이 보인 것입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빛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죄를 만들어내시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내게 오라. 내가 씻어주겠다. 그런데 인간은 말할 수 있습니다. 불 좀 꺼주세요. 그냥 이대로 살겠습니다.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선택과 연결됩니다. 심판은 십자가가 부족해서 남은 값을 다시 받는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인간이 어떻게 대했는지가 드러나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7절은 분명히 말하죠.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신 목적은 세상을 심판하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먼저 된 마음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남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그 용서를 받아들일 것인가? 죄를 다 씻고 난 다음 예수님께 가는 것이 아닙니다. 씻고 나서 목욕탕 가는 사람은 없잖아요.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서 예수님, 제가 제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아왔습니다. 이제 주님을 나의 구주와 주인으로 받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기억할 한 문장입니다. 십자가에서 계산은 끝났습니다. 이제 남은 질문은 그 은혜를 받아들일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0: 이 기쁜 소식을 지금까지 주향교회 박병기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242국에 688번, 242에 0688번 주향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엽서가 왔네. 극동방송 홈커밍 데이? 컴백 홈 그런 건가? 서영씨 극동방송에서 홈커밍 데이를 한다는데 알고 계셨어요?
2: 그럼요 선배님. 창사 70주년을 기념하면서 오는 10월 17일 한양대학교에서 극동방송 홈커밍 데이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1: 와 대박. 오는 10월 17일 그 서울에 있는 한양대학교에서요?
2: 네, 그 서울에 있는 한양대요.
1: 방송가족들과 선교 동역자들을 초청해 은혜를 나누는 복된 행사를 여는 거군요.
2: 네, 맞아요 선배님. 다양한 활동이 펼쳐진다는데 한번 알아보러 가볼까요? Let's go!
1: 전시와 체험놀이가 다채롭게 열리는 홈커밍 이벤트 존! 약 40여 개의 부스를 운영하며 온 가족이 함께하는 놀이마당과 70년 역사를 만나는 전시체험까지 펼쳐지고요.
2: 축제하면 맛있는 먹거리를 빼놓을 수 없죠. 한국의 맛과 문화를 즐기는 체험. 무려 30여 개의 음식 부스를 운영하는 K-푸드 푸드트럭 존.
1: 이야, 벌써 맛있는 향이 맴도는 것만 같은데요. 다양한 놀이와 맛있는 음식, 여기에 활용점정으로 서영씨 놀라지 마세요. 바로 세시봉과 뮤지컬 배우 차지연 그리고 연합 어린이합 창단이 아름다운 찬양으로 수놓아주는 축하 음악회까지. 서영씨 참여는 어떻게 해요?
2: 네, 단문 50원에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70이라고 보내주시면 안내 링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 노트북 등 다양한 경품도 함께하니 꼭 참가하셔야겠죠?
1: 오는 10월 17일 토요일 오전 10시 서울 한양대학교 대운동장에서 펼쳐질 창사 70주년 기념 극동방송 홈커밍 데이에
2: 방송가족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려요.
3: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시대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회개와 기도, 이 시대를 치유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포항 극동방송은 이 땅의 부흥의 그릇이 될 것을 꿈꿉니다. 이 땅의 부흥을 담아낼 포항 극동방송 사역에 기도를 보태주십시오.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포항 극동방송 공개홀에서 기도의 엔진이 가동됩니다. 함께 기도의 불을 밝히길 원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오셔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포항극동방송 중보기도회에서 주님 앞에 함께 구하는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안내는 054-256-3000 포항극동방송으로 문의 주시거나 샵 9030으로 중보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방송사역을 세워가는 귀한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4: 1분 찬송

0: SD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Z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오늘이 하루도였습니다. 드란 2부 첫 곡으로 시작을 했고요. 이 곡은 2042번님께서 신청해 주신 곡이었습니다. 네. 2부 시간에서도 여러분들의 신청곡과 함께 사연은 이어지고요. 아마 금요일마다 보이는 라디오 기다리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보이는 라디오는 이제 추석 명절 보내고 나서요. 10월 2일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정PD 얼굴 좀 까먹으신 분들, 잊어버리신 분들, 10월 2일 날 들어오시면은요, 네, 보이는 라디오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2일 날 우리 뵙도록 하죠. 네. 아멘, 이 하루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소서라고 하시면서 1595번님 보내주셨어요. 아멘입니다. 오늘 퀴즈 정답이 바로 화목이었습니다. 그죠? 수요일 앞뒤 뭘까요? 화요일, 목요일 앞글자를 따서 화목이 정답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네, 20절 말씀이었죠.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로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화목이었습니다. 화목입니다라고 하시면서요. 오답은 안 계셨어요. 정답들 많은 분들 보내주셨는데요. 만두 받으실 두분 추첨했습니다. 휴대전화 뒷자리 번호 1592번님, 0045번님 축하드립니다. 두 분께는 뜰 안에서 준비한 선물 보내드릴게요. 받을 수 있는 주소와 이름, 문자로요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5130번님께서요, 사진 한장 보내주셨는데, 부흥회 때 강사 목사님께서 보여주신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빠지죠. 그때 건지시는 그 모습, 네, 포스트입니다. 붙드심. 생각이 나서 보내드립니다라고요. 보내주셨어요. 저도 이게 똑같은 건 아니지만 이와 비슷한 사진이며 그림이며 네, 봤습니다. 교회 뭐 카페라든가 아니면은 뭐 교회 본당 그 로비라든가 네, 그림을 본것 같아요. 진짜. 물속에 베드로가 빠졌을 때그 손만 나오잖아요. 네, 예수님 손을 꽉 붙잡고 있고 예수님도 베드로의 손을 잡고 있는 모습. 네. 이 손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호적거리면서 잠깐 한눈을 팔았을 때 나도 모르게 쑥 하고 물속 깊은 곳에 빠지죠. 그럴 때 주님은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시고요. 붙잡아주고 계십니다. 그 주님의 손을 의지하시면서 오늘도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부 시간에서도 여러분들의 신청곡과 함께 사연 받고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으로 지금 들어오세요. 오늘 2부 시간에 퀴즈 정답이 1부 때 화목이었잖아요. 오늘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화목 두 글자로 들어오세요. 클래식 화이어의 찬양으로 함께 하시죠.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노송희 씨의 찬양 요한의 아들 시모나였습니다. 이 곡도 신청해 주신 분이 있으셨죠. 이 찬양 듣고 싶어요 라고 하시면서 1592번님께서 신청해 주신 곡이었습니다. 네, 이부 시간에서도 여러분들의 출첵 계속 받고 있고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부 출첵 제시어는 화목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소서. 오늘 이 짧은 기도문이 우리의 또 기도가 되고요. 주님과 화목하게 하소서. 아멘으로 나아가시면 좋겠어요. 2312번님도 아멘, 아멘입니다. 라고 하시면서 2부 출첵 보내주셨어요. 돌발 찬양 퀴즈. 2부 시간에서는 찬양 퀴즈 준비했고요. 앞에서 만두 세트 두 분 드렸잖아요. 두 분 더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의 퀴즈는요. 가을과 어울리는 곡을 준비해봤고요. 최동규님의 가을의 땡땡이라는 찬양입니다. 가을의 무엇일까요? 가을의 땡땡 두 글자 보기 준비했습니다. 1번 가을의 사랑, 2번 가을의 기도. 1번은 사랑이고요. 2번은 기도입니다. 가을에 사랑하게 하소서, 가을에 기도하게 하소서. 무엇일까요? 정답 아시는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 우물정 버튼의 9030번으로 가을에 1번은 사랑, 2번은 기도 중에 보내주시면 되겠어요. 가을에는 사랑하기 좋은 계절일까요? 기도하기 좋은 계절일까요? 최동규님의 음성을 함께 하시죠. 가을에 땡땡 들으시면서 샵 9030번으로 정답 보내주시면 되겠어요.

네, 가을의 땡땡이었습니다. 퀴즈 정답들 많은 분들께서 보내주고 계세요. 네, 맞습니다. 정답 아시는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 우물정 버튼에 903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맞아요. 우리 4540번님, 김현승님의 시를 참 좋아하는데, 가을에 이거란 시로 만든 노래인가 봐요. 라고 하셨는데, 맞습니다. 네. 김현승 시인의 대표적인 가을의 땡땡이라는 시죠. 네. 가을의 쓸쓸함 속에서도 경건한 삶의 자세와 그리고 그런 마음을 담은 노래한 시이기도 합니다. 가을의 땡땡이라는 김현승님의 시를 또 가사를 또 노래를 붙여서 만든 곡인데, 오, 정답도 잘 맞춰주고 계세요. 오답은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정답 아시는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입니다. 우물정 버튼에 9030번으로 가을의 1번 사랑, 2번 가을의 기도 중에 보내주시면 되겠어요. 아, 그리고 1592번님께서요, 그 앞에 돌발 퀴즈 당첨이 되셨잖아요. 근데, 만두를 양보를 하셨어요. 집에 만두가 많이 있어서요, 다른 한 분에게 양보합니다라고요, 1592번님께서. 우와, 진짜요? 괜찮으시겠어요?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세 분께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두 분이 아니라 한분 더. 저희가 만두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답 아시는 분들, 네, 아직 기회 있으니까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으로 정답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예라모십의 곡 준비했고요. 이 곡도 신청해 주신 분이 있으시죠. 이찬양 듣고 싶어요 라고 하시면서 보내주신 곡입니다. 혼자 걷지 아닐 거예요. 이찬양 들으시면서 퀴즈 정답도 같이 보내주시면 되겠어요.

사랑의 뜰 안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경주시 분당로에 위치한 카페 분당에서 아메리카노와 와플 세트를, 포항시 북구 두호동에 위치한 베이크 투게더에서 베이커리 교환권을, 다양한 즐거움과 행복을 빚는 사람들 한만두에서 만두 세트를, 포항시 남구 효자동에 위치한 꽃관 안에서 꽃바구니를, 포항시 남구 연희읍에 위치한 색을 담다에서 2인 식사권을, 포항시 남구 상도로에 위치한 하나투어 전문 판매점 우리여행사에서 여행용 가방을, 경주시 성건동에 위치한 사진관 시선에서 5인 가족사진 촬영권을, 포항시 북구 우현동에 위치한 명가사진관에서 가족사진 촬영권을, 주식회사 해세드바이오 아슈브에서 화장품과 두피에어 에센스를, 구룡포에 위치한 일해수산에서 방건조 오징어 10마리를, 포항시 북구 죽도동에 위치한 믿음의 기업 누가의료기에서 토르시아 치약 비누 세트를, 울릉군 독도박물관 옆에 위치한 카페 만디에서 2인 커피 교환권을, 경주시 대경로에 위치한 예담 갤러리에서 2인 음료권을, 경주시 충효동에 위치한 2&커피에서 2인 음료권을, 포항시 북구 양덕에 위치한 델리든에서 3만원 상당의 식사 이용권을, 경주시 북성로에 위치한 카페 에셀나무에서 2인 음료권을,

0: 입력권을 선물로 드립니다.
1: 네, 드란에서 준비한 선물까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돌발 퀴즈 문제가 나갔죠. 가을의 정답은?

네, 두구두구두구 누구일까요? 뒷자리 번호 3651번님 축하드립니다. 세 분께는 뜰안에서 준비한 만두 세트 보내드릴게요. 받을 수 있는 주소와 이름, 문자로요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당첨 못 되신 분들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요. 선물이 하나 더 있어요. 다음 주가 또 명절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또두 번째로 준비한 선물은 경주에서 이용할 수 있는 안경 교환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한 9분하고 조금밖에 남지 않았는데 안경 교환권, 네, 10만 원 상당의 안경 교환권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안경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요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고요. 샵 9030번, 우물정 버튼의 9030번으로 우리 부모님 안경을 좀 바꿔드려야 된다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죠? 경주에서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네, 안경 교환권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안경이라고요. 두 글자 지금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8분 조금 넘게 남아있는데 이 시간 충분할 것 같고요. 받기 원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최성문님의 가족이라는 찬양 들으시면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최종문의 가족이라는 찬양이었습니다. 오늘 안경 교환권 선물로 드리고 있고요. 아, 시간 여유가 더 있네요. 제가 잘못 체크를 했는데 조금 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경 교환권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안경이라고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분께 드릴까 우선은 먼저 좀 뽑아볼게요. 휴대전화 뒷자리 번호 7201번님께서요. 안경이라고 보내주셨어요. 새벽 기도에 안경을 안 쓰고 가서요, 잘안 보였습니다. 그리고 교환을 해야 될 시기가 된것 같아요. 사뜩 들으며 함께 합니다. 라고요. 7201번님께서 안경 교환, 안경이라고 가장 먼저 보내주셨습니다. 먼저 7201번님께 안경 교환권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5297번님께서도 네, 안경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우선 두분 축하드리고요. 또 경주에서 이용할 수 있는 10만 원 상당의 안경 교환권. 요즘에는 또 안경을 좀 이렇게 교체를 해줘야 된다고 들었거든요. 시력이 계속 또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이게 나이가 들면서 노화라서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자, 필요하신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으로 안경이라고요.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떤 분들에게 이 안경 교환권이 갈지 저도 모르겠어요. 네. 3651번님께서요, 주소 보내주셨고요. 아, 만두 당첨이 되셨네요. 당첨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라고요. 정의길님이신데,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요. 정말 좋아해주고 계시는데, 축하 축하드립니다. 네. 5664번님도 만두 당첨이 되셨어요. 교인들과 맛있게 먹겠습니다. 감사해요. 라고요. 우리 세홍침례교회 교인이신 것 같은데 오늘 새싹분이셨어요. 축하드리고요. 와, 혼자 드시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같이 드시고 싶다라고 해주셨네요. 네,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안경 교환권 받기 원하시는 분들 안경이라고요. 두 글자 지금 보내주시면 되겠어요. 나는 만족합니다라는 찬양 찬미워십의 곡으로 준비했거든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때좀 편곡한 곡입니다. 이 찬양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의 사연 기다리고 있을게요.

사미 워십의 나는 만족합니다라는 곡 함께 나눴습니다. 네.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요, 안경 꼭 당첨되고 싶어요. 필요합니다라고요. 보내주신 분들 계세요. 9413번님, 안경 주시면 남편에게 선물해주고 싶어요. 아, 눈으로 지금 풍이 와서요. 치료받고 있습니다. 하셨는데, 아유, 빨리 또 회복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9413번님께 안경 교환권 드릴게요. 네, 주소랑 이름 보내주시면 되고요. 5363번님도 드립니다. 네, 성령의 단비가 이곳에 내리고 있고요. 감사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안경이라고 보내셨어요. 노안이라 안경 하나 가지고는 모자랄 때가 많이 있어요. 주일날 교회 가서 안경을 찾으면 없어서요. 늘그 찡그린 얼굴로 악보와 성경 구절을 읽고 있으니 참 답답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안경 구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싶은데요. 은혜 방송 늘 감사합니다. 라고요. 5363번님 보내주셨는데요. 꼭 필요하신 것 같아요. 네. 왜 얼굴 찡그리면 미간에 왜그 세로로 주름이 막 생기잖아요. 그죠? 이게 인상을 이렇게 쓰기 때문에 잘 보이지 않으니까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5363번님, 네. 저희가 안경 교환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소와 이름 꼭 보내주세요. 그리고 0049번님께서도요, 경주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신랑 안경 바꿀 때가 되었어요. 꼭 당첨이 되어서 새 안경 끼고 열심히 주의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정PD님, 간절히 바라고요. 원합니다. 소망합니다라고요. 보내주셨습니다. 네, 안 드릴 수 없죠. 네, 우리 0049번님도 안경 교환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소와 이름 꼭 남겨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 한분더 뽑았어요. 휴대전화 뒷자리 번호 4200번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경 교환

이용권 신청해 주셨고요. 안경 교환한 지 10년 정도 된 듯합니다. 오, 진짜 오래됐네요. 첫 문자인데 염치 없지만 안경 문자 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셔서 어유 염치 없다니요. 괜찮습니다. 4200번님 이렇게 해서 우리의 만남이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4200번님께도요. 안경 교환권 보내드릴게요. 주소와 이름 꼭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는 안경 교환권을 뭐 랜덤으로 드릴 수 있죠. 하지만 꼭 필요하신 분들이 받으셔야지만 그 기쁨이 배가 되지 않을까 해서요. 안경 교환권 같은 경우에는 필요하신 분들께 좀 가급적이면 선물로 드리려고 합니다. 4200번님, 10년 되셨는데 바꿀 때가 한참 지났죠. 네. 이제는 교환하셔가지고 깨끗하게 잘 보시고요. 노주님의 자격도 잘 감당하시고 앞으로도 자주 저희 뜰 안에 방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우리 2005번님께서도요, 네, 안경이라고 보내주셨어요. 오늘 우리 며느리가요, 아기를 낳았어요. 무사히 잘 수술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아, 아기 낳아요, 라고 하셨네요. 아, 수술을 하시는군요. 네, 잘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거라 믿고요. 2005번님께도요, 안경 교환권 보내드립니다. 받을 수 있는 주소와 이름 문자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이렇게 필요하신 분들에게 드릴 수 있어서 저도 참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0049번님도 너무 감사합니다라고요 보내주셨습니다. 다들 축하 축하 드립니다. 나중에 안경 교환권 네 다녀오시고 바꾸시고 나서 그 후기도 한번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했더라 금요일 아침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준비한 끝곡 사랑 이야기의 성령의 담비 준비했습니다. 지금 비가 오는 지역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내리는 비가 성령의 담비인 줄 믿고요. 이 찬양 전해드리면서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뜰 안에서 다시 인사드릴게요. 정인숙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HT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9월 18일 금요일 포항 극동방송 소망의 기도 진행을 맡은 포항 동일교회 임서미 사모입니다. 아, 가을입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잘 잊어버립니다. 곧 역사 속으로 사라질 존재라는 이 사실을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진리를 알기를 원하시죠. 어리석은 사람은 이 땅에 오래 머물리라 생각하며 이곳에서 얻은 것에 집착하며 살다가 삶이 끝나는 날, 곧 심판의 날에 후회하게 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이 땅의 삶이 영원하지 않음을 알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를 일깨우는 삶, 영생의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우리는 영생의 사람으로 사느냐, 순간의 사람으로 사느냐 하는 영적 싸움터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싸움에서 승리하여 승리의 면류관을 쓰려면 먼저 나의 믿음을 세우고 잠자는 영혼들을 깨워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실 뿐 아니라 모든 사람의 주인이십니다. 그렇기에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우고 영혼 구원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비전이 될 때 영적 전쟁터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는 주님의 명령에 잘 순종하여 후회 없이 지혜로운 삶을 살았다고 고백되는 우리의 삶, 이 가을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소망하며 소망의 기도 지금 시작합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진행되는 포항 극동방송 소망의 기도에 포항, 경주, 영천, 영덕, 울릉도 지역과 모든 청취자 여러분의 기도 제목 또는 친구나 이웃을 위한 중보 기도 제목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내용 보내실 것은요, 전화 256-3000번,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9030입니다. 먼저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찬양 들으시는 동안 기도 제목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행군 나팔 소리에 듣고 오겠습니다.

0: 아멘. 여러분은 지금 포항 극동방송 소망의 기도를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중보 기도를 요청하실 분은 전화나 문자로 하시면 되는데요. 기도 제목 보내실 곳은 전화 256-3000번, 문자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90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한동대학교의 노규석 목사님과 함께 하십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네, 목사님 반갑습니다. 네. 지난달에 뵙고 오늘 또 뵈니까 더 반갑네요.
1: 아, 네, 이렇게 한 달에 한 번밖에 못 와서 너무 죄송합니다.
0: 아, 더 자주 뵙고 싶습니다. 네. 아, 목사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의 것에 마음을 뺏기다 보면 정말 그것이 소중한 것 같고 그것이 제일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정말 조금만 눈을 돌려보면은 우리에게 더 귀중하고 영원한 것이 있는데 이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믿음 생활 하잖아요.
1: 네.
0: 그런데 가끔씩은 생각해보면은 나만 잘 믿고 나만 천국 가면 된다는 이런 또 오류에 빠질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 오프닝 멘트를 준비하면서 맞아, 이 가을에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런 열매가 있어야겠구나, 이것이 또 우리의 사명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우리 한동대학교도 이런 의미에서 큰 뜻을 갖고 지금 교육을 하는 거죠?
1: 맞습니다. 네. 사실 저희가 땅에 살지만 네.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 아니겠습니까?
0: 아멘.
1: 그래서 우리의 어떻게 보면 학생들 또 네. 우리 자녀들 네. 우리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 아멘. 믿음의 열매 잘 물려줬으면 좋겠고
0: 네.
1: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0: 네, 그 젊은이들이 앞날이 창창한데요. 정말 네. 그 일을 가슴에 품고 해나간다면 앞으로 우리나라와 또 다음 세대들이 얼마나 네. 멋질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젊은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 지금 이 방송을 듣는 이들이 내 영혼을 먼저 세우고 또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힘쓰는 이 가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아멘.
0: 네, 이를 위해서 우리 목사님 기도 한번 부탁드릴까요? 네.
1: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가을이 왔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또 추석인데 하나님, 오곡백과가 정말 여물어가는 모습 보면서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 아름다운 열매, 믿음의 열매, 또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기를 소원합니다.
0: 아멘.
1: 하나님 귀한 성도님들, 비록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하늘을 바라보며 아버지를 바라보며 주님께서 주신 은사들을 사용하여 귀한 영혼들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영적인 열매들, 또 삶의 섬김의 열매들, 소망의 열매를 많이 맺게 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오늘도 기도 가운데 함께 해주실 것을 간구하며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0: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네, 우리 믿음의 선한 싸움을 힘써 싸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 아멘.
0: 네, 첫

0: 첫 번째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921호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정신질환을 오래 알아온 딸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 생활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시켜 주셨듯이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이 땅에서 소명을 꼭 이루며 살아가도록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라고 기도 제목 올려주셨는데요. 딸이 이렇게 아플 때 그 부모의 마음은 정말 너무 힘들 것 같습니다. 목사님.
1: 맞습니다.
0: 정말 네, 소망은 우리 하나님께 있잖아요.
1: 네.
0: 네. 이 딸을 위해서 목사님 기도 부탁드릴까요? 네.
1: 하나님, 이 어머니의 기도를 주님 들어 주시옵소서.
0: 아멘.
1: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 수로보니기 여인의 고백처럼 부스러기 은혜라도 줬사오니 주의 은혜를 허락하사 이 귀한 딸이 정신질환을 이기고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하나님 딸로 회복되어지가요 주옵소서.
0: 아멘.
1: 주께서 정말 매여있는 그 모든 마음과 정신과 그 영을 풀어주셔서 자유케 하시는 성령님 기쁨의 영이신 성령님을 맛보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 딸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덮으사 모든 악한 것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0: 아멘.
1: 하나님 어머니와 함께 두 손을 잡고 이 귀한 딸이 예배하며 주님을 높이는 회복의 기쁨 있게 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주님께 귀한 딸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만지시고 고쳐주시옵소서.
0: 아멘.
1: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0: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921호님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를 허락하셔서 메인과 영을 풀어주시고 또 딸이 온전케 되며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다음 기도 제목입니다. 전화로 접수된 기도 제목입니다. 7670번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머리가 너무 아프고 어지럽습니다. 나을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라고 기도 제목을 보내주셨는데 목사님 또 제가 아는 분이 머리가 수시로 상시로 아픈 분이 있어요. 그 머리가 아프니까요. 일상생활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1: 네.
0: 네, 기쁨도 또 누리기 어렵고 한데 자 7670번님도 머리가 계속 아프고 어지러우니까 삶이 너무 괴로울 것 같습니다.
1: 네네. 꼭 저 한번 병원을 꼭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0: 네.
1: 왜냐하면 안압이 올라가서 그럴 수도 있고 뇌압이 올라갈 수도 있고
0: 네.
1: 또 뇌혈관 질환이 또 일부가 막힐 수도 있고
0: 네.
1: 여러 가지 의료적인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0: 그렇죠.
1: 심리적인 스트레스도 있을 수 있고요.
0: 네.
1: 그래서 물론 기도하고 또 마음의 평안을 찾고 또 하는 부분도 있지만
0: 네.
1: 진통제로 견디시면 안 되고
0: 그렇죠.
1: 꼭 검사를 받으시는 걸 일단 권해드리고요.
0: 네.
1: 또 같이 기도도 하면 좋겠습니다.
0: 아멘. 네, 목사님 우리 이분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1: 하나님 우리 7670번님 우리 정말 지금 머리가 너무 아픕니다. 주님 이 시간 성령님께서 진히 찾아가 주셔서 그 머리에 안수하여 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발라주시옵소서.
0: 아멘.
1: 하나님 모든 뇌세포와 혈관과 하나님 신경과 하나님 세포 하나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회복될지어다.
0: 아멘.
1: 주님 막힌 곳이 뚫리게 하여 주시고
0: 아멘.
1: 하나님 마음의 평안 찾게 하여 주옵소서.
0: 주여.
1: 주님 바라보며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주님의 피 흘리심이 나를 위한 것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0: 아멘.
1: 하나님 아픈 부위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집중할 때 그리스도의 회복케 하심이 그리스도의 살리심이 하나님 귀한 우리 성도님을 치유하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0: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7670님 우리 목사님의 말씀과 기도대로 정확한 진단도 받고 또 주님의 은혜로 잘 회복되고 치료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 네,
0: 네 다음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7087님의 기도 제목인데요.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군대 간 아들이 오늘 집중훈련 마지막 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여서 힘들지 않고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이 글을 보니까요. 제가 우리 아들 군대 보냈을 때 기억이 납니다.
1: 네.
0: 지금은 다 좀 잊어버렸지만 그때는 정말 순간순간 오늘 이거 하구나 저거 하구나 하고 막 시간시간 마음을 졸였거든요. 네, 아마 잘하실 것 같은데요.
1: 맞습니다. 저도 네. 아들이 연평도에서 군생활 했거든요.
0: 아, 그러셔요?
1: 작년에 제대했는데
0: 네.
1: 아들이 군대 있을 때는 새벽 기도를 정말 간절하게
0: 그렇죠.
1: 매일매일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0: 네.
1: 아들을 위해 기도했던 기억이 작년까지 작년 요맘때도 그렇게 기도했었는데 우리 성도님 마음이 저도 공감이 가고요.
0: 네.
1: 아드님 위해서 또 간절히

0: 알겠습니다.
1: 네, 우리 아드님을 위해서 또 그리고 지금 군에 간 모든 이들을 위해서 네. 목사님 기도 부탁드릴까요?
0: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을 군에 보내놓고 기도하는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들의 기도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나라와 민족을 지키기 위해서 젊은 이 가장 아름다운 시절을 나라와 민족을 위해 바치고 있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평안한 안식을 또 일상을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군대로 우리 대한민국 군대를 붙들어 주셨는데 기도하는 장병들 또 기도하는 우리 간부들 있고 또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우리 귀한 아들 또 오늘 집중훈련 마지막 날인데 하나님께서 천군천사로 지켜주시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상하지 않도록 또 무엇보다도 우리 아드님이 하나님 강한 믿음의 용사 기도의 용사 정말 다윗처럼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귀한 믿음의 용사로 훈련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 쉬운 일에 또 정말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유혹에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자로 주님께서 강하게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군생활 동안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또 우리 귀한 아드님 말고도 많은 또 형제자매들이 군생활에 하고 있습니다.
1: 주님.
0: 하나님 군대에 있는 동안 많은 위기의 순간들이 있을 텐데 또 그때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구원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귀한 우리 군 장병들을 축복하며 또 특별히 훈련 중에 있는 우리 아드님을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1: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7087님 정말 거룩하고 아름다운 우리 아들이 군 생활이 정말 건강하고 담대하게 하시며 또 우리 하나님께서 안전케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0: 아멘.
1: 네, 다음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6295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현재 이사를 앞두고 있는데 10월 8일 이사가 잘 이루어지게 기도 부탁드립니다. 아파트 입주가 처음인데 과정이 안전히 평안히 흘러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라고 아, 네. 6295님 아파트 입주가 처음이시면 굉장히 마음이 설레고
0: 그렇죠.
1: 네, 기대감이 클 것 같습니다.
0: 네네.
1: 물론 좋은 일에 또 나쁜 일이 생길 수 있는데 미리 기도하는 거 좋지요, 목사님.
0: 그럼요. 보호 기도가 필요하죠.
1: 네. 정말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평안히 흘러갈 수 있도록 목사님
0: 네.
1: 기도 부탁드릴까요?
0: 네.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님 10월 8일 날 이사를 하게 됩니다. 정말 아파트에 이제 기쁜 마음으로 입주하는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손길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특별히 이사업체 좋은 사장님 또 좋은 일꾼들 만나게 해주셔서 이사 과정이 평안하게 하시고 또 사고 나지 않도록 천군천사로 보호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날씨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정말 좋은 날씨 가운데 하나님 평안하게 이사가 진행돼서 하나님 새로운 이 집이 주님을 향한 예배당 예배하는 곳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예배를 입주해서 드릴 때 주님의 기쁨과 평안이 이 가정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고 모든 하나님 아버지 거래 가운데도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 문제없이 평안하게 진행되도록 도와주옵소서.
1: 아멘.
0: 모든 과정들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1: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6295님 우리 목사님의 기도대로 선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셔서 모든 과정이 물 흐르듯 평안하며 또 기쁨이 충만케 하실 줄 믿습니다.
0: 아멘.
1: 네, 다음 기도 제목인데요. 1815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아, 지금 해병대에서 사단급 합동 상륙 훈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모든 장병 간부님들 무사히 건강하게 안전하게 진행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라고 지금 해병대에서 훈련이 진행되고 있네요.
0: 아, 네. 안 그래도 저도 어제 영일대 앞에서
1: 네.
0: 상륙함이 4척이 떠 있는 걸 보고 아, 훈련 중이구나.
1: 예.
0: 네, 저도 이제 인지를 했는데 이렇게 기도 제목 오니까
1: 네.
0: 기도 열심히 해야겠다 생각이 드네요.
1: 네, 오늘은 특별히 또 이 군을 위해서 기도하는 네, 날인
0: 네,
1: 것 같습니다.
0: 그렇습니다.
1: 네, 목사님 기도 부탁드릴까요?
0: 네, 하나님 우리 포항에는 우리 귀한 우리 해병대가 있습니다. 지금 사단급 합동 상륙 훈련 정말 큰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많은 장비들이 움직여지고 있고. 또 우리 많은 인원들이 또 우리 장병들 또 우리 간부님들이 애쓰며 훈련하고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지키기 위한 이 애씀에 주님 보호하여 주옵소서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군대로 우리 해병대가 하나님 잘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고 이 모든 훈련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 우리 포항의 자랑입니다. 우리 해병대가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 도시가 안전하고 우리 나라가 안전함을 고백하오니 우리 귀한 해병대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0: 기도하였습니다.
1: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1815님. 이 나라를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귀한 훈련을 허락하시고 또 잘 훈련되어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정말 멋진 나라로 든든히 세워질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네, 다음은 4658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아, 오랫동안 운영하던 학원을 정리하고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주님 원하시는 곳에서 새 일을 하게 하시어 경제적 어려움이 잘 해결되게 하시고 남편 퇴임 앞두고 주일 성수를 잘 하시어 주님 영광을 위해 통로로 쓰임받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학원 정리는 이제 잘 되신 것 같고요. 네. 새로운 일을 이제 준비하고 또 남편의 퇴임 그리고 믿음을 위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목사님,
0: 그러게요. 인생의 큰 전환기에 계시는
1: 그렇죠.
0: 것 같습니다.
1: 네, 제2의 기도가. 인생을 사시는
0: 그럼요.
1: 것 같은데요.
0: 네, 100세시 되니까.
1: 네,
0: 네.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1: 네.
0: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님, 이제 학원을 잘 정리하고 또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좋은 만남들 허락해 주시고 또 기도하는 분들 만나게 하시고 또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남편분도 이제 퇴임을 앞두고 있습니다. 인생의 큰 전환기에 하나님,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이 아니라 정말 주일 성수를 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 이웃들을 섬길 수 있는 일들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특별히 경제적 어려움들이 하나하나 해결되는 과정 가운데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고백들이 터져나오도록 주님의 선한 손길로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이 일들을 통해서 온 가정이 예배하는 가정 되게 하시고
1: 아멘.
0: 또 자녀들도 그 모습을 보며 하나님 믿음의 삶이 복된 삶임을 고백하는 은혜가 이 가정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우리 귀한 성도님 가정을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1: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4658님, 새롭게 계획하며 준비하는 모든 일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은혜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네, 다음 기도 제목입니다. 0832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딸아이가 11월 28일에 치르는 임용고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대학원 새로운 강의를 듣고 원하는 학점을 받아야 하는 예기치 않은 변수가 생겼으나 잘 극복할 수 있게 길을 열어주시며 체력이 받침이 되고 심적으로도 기운 떨어지지 않고 잘 공부해서 임용고시에 합격할 수 있도록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셨는데요. 우리 0832님 이 기도 제목을 제가 자주 읽은 것 같은데 또 이번에는 또 새로운 변수가 생겼네요. 목사님.
0: 아, 그러게요.
1: 우리가 네. 살다가 보면 이런 변수들이 있잖아요.
0: 맞습니다.
1: 네, 이것도 잘 극복할 줄 믿습니다.
0: 그러게요. 네. 요즘 임용고시가 쉽지가 않고
1: 그렇죠.
0: 학령기 아이들이 점점 줄어들면서 사실은
1: 네.
0: 교사 요원들도 이렇게 좀 줄어드는
1: 그렇죠.
0: 경향이 있어서 문이 점점 좁아지는 것 같습니다.
1: 네.
0: 그래서 우리 젊은 친구들에게 좀 안타까움이 있는데
1: 네.
0: 우리 귀한 따님 또 임용고시 잘 합격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1: 아멘.
0: 하나님, 우리 귀한 따님이 11월 28일 날 임용고시를 보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대학원에서 강의를 들으며 여러 가지 변수 가운데 또 마음을 때로는 상하는 일도 생기는데 지혜를 주시고 인내심을 주시고 견딜 수 있는 힘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또 공부할 때 체력도 주셔서 하나님 공부하는 것이 또 기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하늘의 기쁨을 부어주셔서 앞으로 교사가 되고 귀한 아이들 가르칠 때 본인의 경험들이 하나님 우리 아이들에게 큰 교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또 임용고시 합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시험 볼 때 눈을 열어주시고 지혜를 열어주셔서 하나님 비록 모르는 문제도 있을지라도 잘 맞출 수 있도록 하늘의 지혜를 부어 주옵소서.
1: 아멘.
0: 우리 귀한 성도님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1: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0832님, 우리 귀한 따님을 주시고 또 소망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모든 남은 가정도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또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0: 아멘.
1: 네, 다음 기도 제목입니다. 2538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아들이 9월 말 군 입대를 앞두고 있습니다. 군 생활 잘하고 군 교회도 열심히 다닐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라고. 아, 9월 말이니까 이제 얼마 남지 않았네요.
0: 그러네요. 이제
1: 예, 추석
0: 지나고
1: 지나면,
0: 아마 입대하는 것 같은데요.
1: 가족들이 추석 때 굉장히 마음이 아프면서도 즐거운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목사님.
0: 네. 저희도 한동대도 귀한 학생들이 지금
1: 네.
0: 입대들을 이렇게 군에 가거든요.
1: 네.
0: 기도해 주고 보냈는데
1: 네.
0: 어른

0: 이 돼서 나오더라고요.
1: 아, 그렇죠. 정말 멋진 청년으로 채워지죠.
0: 그죠. 소년이 어른이 되는 네. 과정입니다. 아. 기도가 절로 나올 텐데요. 저도 아들을 이제 군대 보냈던 경험이 있다 보니까
1: 네.
0: 멋지게 돌아온 아들 보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우리 아드님도 아마 군생활 잘하고 아마 멋진 청년이 돼서 돌아올 겁니다.
1: 아멘. 네.
0: 네, 기도할까요?
1: 네.
0: 네. 하나님, 우리 2538 귀한 성도님의 아드님이 이제 9월 말에 군에 입대합니다. 마음이 두렵고 떨릴 때 하나님 기도하는 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군생활 정말 부모님에 대한 감사의 고백들이 터지게 하여 주시고 일상이 얼마나 소중했던지를 깨닫는 시간 되게 하시고
1: 아멘.
0: 무엇보다도 나를 지키시고 내 생명을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하나님 고백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군에서도 믿음의 선임들 만나게 하시고 믿음의 간부들 만나게 하셔서 또 군 교회에서도 예배드리며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길들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아, 18개월 군 생활 하는 동안 하나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치지 않고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귀한 아들을 지켜보아 주셔서 정말 이제 소년이 아니라 믿음의 용사 청년 정말 여호수아 같은 모습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1: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2538님. 우리 기도대로 아들이 군생활 잘하고 마치고 돌아왔을 때 정말 멋진 아들로 세우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네,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포항 극동방송 소망의 기도 시간, 포항, 경주, 영천, 영덕, 울릉도 지역과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청취자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도 제목 보내실 곳은요, 전화 256-3000번, 문자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90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찬양 한 곡 듣고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듣고 오겠습니다.

0: 어? 엽서가 왔네? 극동방송 홈커밍 데이? 컴백 홈! 그런 건가? 서영씨 서영씨, 극동방송에서 홈커밍 데이를 한다는데 알고 계셨어요?
1: 그럼요 선배님, 창사 70주년을 기념하면서 오는 10월 17일 한양대학교에서 극동방송 홈커밍 데이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0: 우와 대박! 오는 10월 17일 그 서울에 있는 한양대학교에서요?
1: 네, 그 서울에 있는 한양대요.
0: 방송 가족들과 선교 동역자들을 초청해 은혜를 나누는 복된 행사를 여는 거군요.
1: 네, 맞아요 선배님. 다양한 활동이 펼쳐진다는데 한번 알아보러 가볼까요? 렛츠고!
0: 전시와 체험놀이가 다채롭게 열리는 홈커밍 이벤트 존! 약 40여 개의 부스를 운영하며 온 가족이 함께하는 놀이마당과 70년 역사를 만나는 전시체험까지 펼쳐지고요.
1: 축제하면 맛있는 먹거리를 빼놓을 수 없죠. 한국의 맛과 문화를 즐기는 체험. 무려 30여 개의 음식 부스를 운영하는 K푸드 푸드트럭 존.
0: 이야, 벌써 맛있는 향이 맴도는 것만 같은데요. 다양한 놀이와 맛있는 음식, 여기에 활용점정으로. 서영씨 놀라지 마세요.
1: 오.
0: 바로 세시봉과 뮤지컬 배우 차지연, 그리고 연합 어린이합 창단이 아름다운 찬양으로 수놓아주는 축하 음악회까지. 서영씨 참여는 어떻게 해요?
1: 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70이라고 보내주시면 안내 링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 노트북 등 다양한 경품도 함께하니 꼭 참가하셔야겠죠?
0: 오는 10월 17일 토요일 오전 10시 서울 한양대학교 대운동장에서 펼쳐질 창사 70주년 기념 극동방송 홈커밍 데이에
1: 방송 가족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려요.
2: 여러분은 지금 포항 극동방송 소망의 기도를 한동대학교의 노규석 목사님과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받고 계십니다. 중보 기도를 요청하실 분은 전화나 문자로 하시면 되는데요. 기도 제목 보내실 곳은 전화 256-3000번, 문자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90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0: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는데 본가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모임 가운데 누구의 자랑이 드러나기보다 하나님이 드러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모임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지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라고 아 너무너무 축하드려요. 첫 돌이네요, 그죠?
1: 네, 네
0: 아빠가 아기가,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1: 아기가 얼마나 예쁠지 궁금하네요.
0: 네, 아, 네 정말 또 처가 장모님은 믿으시니까 너무 감사한데 또 본가 부모님이 믿지 않으시니까 좀 마음이 힘드시겠어요. 좋은 복음에 전해지는 기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1: 맞습니다. 정말. 아마 모이시면 네. 아기가 누구를 닮았냐, 네. 아빠 닮았냐, 엄마 닮았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0: 그렇죠.
1: 할아버지 닮았냐, 할머니 닮았냐, 막 네. 얘기하실 때 그런 얘기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네.
1: 아기의 외모나 이런 거는 부모님으로부터 봤지만 네. 아이의 영혼은 어디서 왔냐? 우리가 준 적이 없는데
0: 그렇죠.
1: 우리 귀한 사랑하는 아기의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다.
0: 네.
1: 그 영혼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얘기하시면서
0: 네.
1: 그 영혼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우리 아기가 건강하게 자라게 해주시고 우리 영혼도 언젠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에 하나님께 돌아갈 텐데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은혜가 있게 달라고 영혼에 네. 대한 이야기를 한번 이렇게 건드리시면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0: 그렇군요. 그 영혼을 건드릴 때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정말 그 부모님께서 이거 마음속으로 싹 받아들일 수 있으면 정말 좋겠네요.
1: 아멘.
0: 우리 성령님 함께 하시도록 목사님 네. 기도 부탁드릴까요?
1: 같이 기도할까요?
0: 네.
1: 하나님 귀한 생명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0: 아멘.
1: 우리 첫 생일입니다. 양가 부모님들이 다 모여서 돈잔치를 하며 이 우리 귀한 이 아기의 생일을 축하하고 또 서로 축복하는 시간을 갖는데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아기의 육체는 귀한 부모님을 통해서 받았지만 그 영혼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왔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그 영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감사와 또 영광을 올려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특별히 우리 본가 부모님들이 아직은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예수님 아직 모르는데 하나님 이 대화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성령님께서 다스려 주셔서
0: 아멘.
1: 영혼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하나님 그 은혜가 있게 하시고 또 우리의 영혼이 곧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임을 고백하며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필요함을 나누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또 장인 장모님도 함께 기도할 텐데 그 기도에 응답하자 하사 이 가정 가운데 구원의 기쁨 또 예배의 그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귀한 돌잔치를 축복하며 귀한 또 우리 생명을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0: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2707님 귀한 아들 아이 첫돌에 우리 하나님 은혜가 가득하여서 감사가 넘치고 그리고 모인 모든 이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끼고 보게 되는 귀한 잔치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다음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0773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저도 기도 제목을 올려봅니다. 감사해요, 올려주셔서. 이번 한동 글로벌 7학년에 입학하고 싶어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꼭 합격해서 하나님의 가치관을 배우고 그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귀한 아이로 잘 성장하여 하나님의 기쁨의 통로가 되길 꼭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라고 기도 제목을 올리셨는데 자녀겠지요? 7학년이면?
1: 네, 아마 그 한동 글로벌 학교에
0: 네.
1: 7학년으로 입학하는 것 같거든요.
0: 네,
1: 중학교 1학년입니다.
0: 아, 그렇군요. 네네. 네, 꼭 됐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1: 그러게요.
0: 네,
1: 기도 같이 하겠습니다.
0: 네.
1: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님의 자녀가 이번에 한동 글로벌 학교 또 7학년 중학교 1학년 과정에 진학을 하기 위해서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고 특별히 한동 글로벌 학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기독교적인 가치관, 성경적 가치관을 배우면서 또 귀한 공동체에서 믿음이 자라고 또 키가 자라고 또 마음이 자라고 또 실력이 자라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귀한 우리 자녀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믿음으로 키우고 싶은 이 부모님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귀한 인재로 또 하나님 나라의 인재로 하나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귀한 자녀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0: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0773님. 아, 믿음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정말 멋진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네, 다음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0: 있습니다. 아, 2820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함께 기도할 수 있어 감사드립니다. 너무 감사해요. 같이 기도해 주셔서 아들에게 응답하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주님께 받은 용서와 사랑을 전하는 증거하는 아들의 삶이 되길 소원합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아멘이라고 보내주셨는데 아들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그 은혜를 받은 것 같아요.
1: 네.
0: 네, 또 그 마음으로 또 사랑을 전하는 그런 아들로 세워지기를 기도 부탁을 드렸네요. 네.
1: 우리 구체적인 뭐 감사 제목이 어떤 건지를 모르겠지만
0: 그렇죠.
1: 좋은 또 기도 응답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같이
0: 아멘.
1: 또 감사 기도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0: 아멘.
1: 하나님, 우리 2820 우리 귀한 성도님이 또 주님께 기도했던 많은 기도 제목 가운데 특별히 아드님을 향한 기도 제목이 응답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부모님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기뻐하시는 주님, 이 귀한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또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께 받은 용서와 사랑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건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하나님, 때로는 인생길 걸어갈 때 넘어지는 일이 있을지라도 다시 주님 손 붙잡고 일어나는 회복력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들이 정말 예배자로 주님을 기뻐하는 자로 하나님 앞으로도 계속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귀한 아드님을 또 이 가정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또한 감사드리며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0: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2820님 우리 아들에게 응답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또 올린 기도 제목 위에 우리 하나님 은혜로 채우시고 반드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네, 8151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항상 기도 감사합니다. 주의 길을 순종하며 걸어가게 하소서라고 기도 제목 올리셨는데 기도 제목은 짧지만 목사님 순종하며 걸어가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1: 네.
0: 정말 큰 기도 제목입니다. 짧은 그 기도 제목 속에.
1: 네,
0: 네 그리고 오늘 마지막 기도 제목 다 올리지 못했는데 그 위에서도 기도 부탁드릴게요.
1: 네. 하나님 우리 귀한 정말 주의 종 가운데 기름 부어 주옵소서.
0: 아멘.
1: 항상 기도에 응답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갈 때 때로는 마음이 흔들리고 또 환경과 여러 가지 요소로 인해서 하나님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상황과 환경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살기를 소원하오니 주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주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할 때마다 주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세상 속에서 분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갈 때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우리 귀한 성도님의 기도를 축복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0: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8151님의 기도 제목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동대학교의 노규석 목사님께서 기도로 동역해 주셨습니다. 목사님 따뜻한 기도 감사드립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네.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을 바라며 영혼 구원을 위해 힘쓰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소망의 기도 제작의 김보석 PD 기도의 한동대학교의 노규석 목사님 진행의 포항동일교회 임서미 사모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1: FEBC 게시판. 이 시간에는 우리 지역 교계 정보를 안내해드립니다. 더채움교회에서 10월 25일 주일 오전 11시에 2026년 새생명축제를 진행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라 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축제에는 국내 정상급 찬양사역자 지선 전도사님께서 함께하오니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54-256-0691번 더채움교회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어린이전도협회 포항지회에서 1인 100명 어린이전도에 관한 강의를 진행합니다. 9월 21일 월요일 오전 10시와 오후 7시에 진행되며 전도협회 파송선교사 임대이빗 선교사님께서 강사로 함께 하십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9866-662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경주제일교회 마더와이즈 10기가 10월 1일부터 11월 26일까지 매주 목요일에 9주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자신과 가정을 세우기 원하는 모든 여성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오전 10시부터 오후 12시 10분까지 경주제일교회에서 열립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9038-140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포항 18기 두란노 어머니학교가 오는 10월 9일 금요일과 10일 토요일, 그리고 10월 16일 금요일과 17일 토요일에 포항 송동교회에서 진행됩니다. 금요일은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토요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진행되오니 크리스찬 여성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4560-5998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장로합창단 창립 30주년을 맞아 합창 단원을 새롭게 모집합니다. 단원들은 찬양하는 순례자로 해외 순회 공연도 함께하게 될 예정입니다. 9월 30일 수요일까지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신청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3534-6076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제7회 전국 목회자 사모 세미나가 파주 그레이스 연수원에서 10월 26일 월요일부터 28일 수요일까지 열립니다. 회비는 무료이며 선착순 100명입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977-8383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포항극동방송에서 지역교회 음향 시스템 점검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미자립교회를 비롯한 교회의 음향 또는 음향 시스템 운용에 어려움이 있어 도움이 필요한 교회는 샵 9030으로 점검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신청 가능한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도움이 필요한 교회는 점검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에서는 신앙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각종 집회 행사에는 이단들의 활동도 예상되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 교계나 교회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들은 포항극동방송 256-3000번, 팩스 253-9100번으로 또는 포항극동방송 홈페이지의 공지 요청 게시판을 이용하시면 무료로 공지해드리겠습니다. 또한 게시판 내용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게시판이라고 세 글자 보내주시면 안내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방송된 내용은 포항극동방송 홈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여수 푸른동산교회 김병열 목사님입니다.
1: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시대마다 하나님의 일꾼을 세워

돌아오시고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위정자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혜로운 마음 주시고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 주시고 살기 좋은 나라, 건강한 나라, 행복한 나라 힘을 다하여 문제를 풀어가며 군인, 경찰, 공무원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위정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모든 성도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수고하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대한민국 사회를 밝히 이끌어가는 대한민국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0: 2026년 9월 18일 금요일 극동방송 교계 뉴스입니다. 주요 교단들이 올해 정기총회에서 정광훈 목사에 대해 이단성 인정과 교류 금지를 결의한 가운데 이단 전문가와 일선 목회자들이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시현 PD가 전합니다.
1: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이단사이비 대책위원회는 전광훈 목사가 계시론과 성령론, 구원론 등에서 심각한 이단적 발언을 지속해왔다며 이단성 판단을 내렸고 예장합신 이대위 역시 자기 우상화 문제가 해소되지 않았다며 참여 및 교류 금지를 결의했습니다. 교계 전문가와 일선 목회자들은 이번 결의에 대해 진작했어야 할 공식 판단이라며 성도들에게 정확한 진리를 알릴 수 있게 됐다고 환영하는 한편 그동안 정치적 이유로 이단성 시비를 간과해온 한국교회 차원의 반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사랑제일교회는 어제 성명을 내고 소명 기회를 보장하지 않은 일방적인 결정이라며 법적 대응을 포함한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습니다. FEBC 교계 뉴스 조시현입니다.
0: 기독교 대한선결교회가 어제 서울 영등포구 신길교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교단 창립 120주년 기념사업과 미래 쇄신 구상을 발표했습니다. 기독교 대한선결교회는 다음 달 4일부터 목사장로 부부 기도 컨퍼런스를 시작으로 한 달간 전국 지역별 영적 각성 연합 집회를 열고 120개 이상 교회의 리모델링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와 함께 3년 과정의 교회학교 디지털 교재 개발과 다음 세대 육성을 위한 선결사관학교 출범, 신학 필수교과서 발간 및 교단 헌법 전면 개정 작업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기용 기성총회장은 복음의 정체성은 수호화돼 시대를 담는 법과 제도의 틀을 개혁해 경쟁력 있는 교단으로 도약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개혁주의 네트워크가 어제 서울 서초구 사랑의 교회에서 2026 세계개혁주의 교단 및 아시아교회 지도자 대회를 열고 세계 25개 개혁주의 교단 간 국제연대를 시작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을 비롯해 필리핀과 인도네시아, 일본, 네팔, 태국 등에서 25개 교단이 참여한 이번 행사에서 서울개혁주의 네트워크는 시대적 의제에 대한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보고서로 발간하기로 했습니다. 안인섭 총신대 교수는 기조발제를 통해 서울이 아시아와 세계교회의 허브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고 설교를 맡은 오정호 새로남교회 목사는 거룩한 연대로 복음 전파에 나설 것을 권면했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이 어제 성명을 내고 정부의 인공임신 중지약물 단계적 도입 방침에 대해 생명보호의 법체계를 외면한 정책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은 낙태약물이 태아의 생명을 종결시킬 뿐만 아니라 여성의 건강에도 중대한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다며 단순한 선택과 편의의 문제로 다뤄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회에 낙태 관련 법적, 제도적 기준 마련을 촉구하고 정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를 향해 낙태약물 도입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은 태아는 물건이 아니며 국가의 가장 큰 책무는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보호할 수 없는 존재를 두텁게 보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SNS를 중심으로 탈원화, 점술 등 이른바 대한영성이 대중문화로 확산하는 가운데 영국 복음주의연맹이 소책자를 내고 영적 호기심을

0: 을 복음전파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오다인 리포터가 전합니다.
1: 영국 복음주의 연맹은 어제 소책자 영적 호기심을 발간하고 세속주의의 한계와 개인주의,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으로 현대인들의 질문이 신의 존재 유무에서 어떠한 신을 믿어야 하는가의 문제로 이동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영국 복음주의 연맹은 대한 영성 행위에 대해 영적 영역에는 중립이 없다고 경계하면서도 이들을 적대시하지 말고 외로움을 이해하는 따뜻한 관계 형성과 안전한 대화의 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레이첼 에퍼 선교 책임자는 영적인 대화의 마음이 열린 지금이야말로 복음을 전할 골든타임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리서치 조사 결과 국내에서도 18세부터 49세 사이 개신교 신자 중 약 30%가 점이나 사주, 운세를 본 경험이 있다고 답해 젊은 세대를 향한 대안 영성의 침투에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FEBC 교계 뉴스 오다인입니다.
0: 끝으로 날씨입니다. 포항 현재 기온 24도, 평양 26도입니다. 극동방송 교계 뉴스 김보석입니다. FEBC.
2: 극동방송은 순수 복음 방송입니다. 다른 방송사들은요, 광고를 해요, 광고. 극동방송은 광고료를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성도들의 헌신으로 만들어가는 방송이 극동방송. 그러니까 세상 방식으로 운영하는 방송국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감동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 일들을 합니다. 포항 극동방송의 전파가요, 이 포항, 경주, 영덕, 저 울릉도까지 보이지 않는 데 갑니다. 전달되어지는 그 전파를 통해서요, 사람들이 은혜를 받습니다. 저는 진짜 자신 있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복받을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 줄 믿습니다. 성경은요,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심지 않으면 거둘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심으면 반드시 거두게 됩니다.
3: 그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크신 사랑에 대한 감격만으로 우리는 지금껏 복음을 전했습니다. 포항 선결교회 김진호 목사님의 말씀처럼 극동방송은 전파 선교사님들이 심은 그 열매로 북한 땅까지 복음을 전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극동방송의 사역에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으로 전파라고 보내주시면 참여 가능한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복음만을 전하는 극동방송의 귀한 사역에 지금 바로 함께하세요.

도심 속 숨겨놓은 물길이 다시 흘러 생명을 찾습니다. 물길에 따라 사람들이 모이는 아름다운 학산천. 맑은 물이 흐르는 학산천이 옛 물길 흐르는 자연 생태하천으로 복원되어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친수 문화 공간으로 재탄생합니다. 우현 도시숲에서 동빈 내항을 잇는 물길인 학산천 복원 사업은 모두 세 구간으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생태 문화 구간, 자연 친화형 생태 힐링 구간, 생태가 살아 숨쉬는 생태 복원 구간, 누구나 살고 싶고 누구나 찾고 싶은 푸른 도시 포항, 생태하천 복원으로 만들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포항시와 함께합니다.

청춘이란 인생의 시기가 아니라 마음가짐을 뜻하나니 청춘이란 두려움을 물리치는 용기, 아니함을 뿌리치는 모험심, 그 탁월함을 뜻하기에 때로는 20살 청년보다 60살 노인이 더 청년일 수 있네. 세월은 피부의 주름을 늘리지만 열정을 가진 마음을 시들게 하지는 못하지. 사람들과 하나님으로부터 아름다움과 희망, 기쁨과 용기의 영감을 받는 한 언제까지나 청춘일 수 있네. 사무엘 울만이 쓴 청춘이라는 시의 일부분을 소개해드렸어요. 이 시는 맥아더 장군이 늘 가지고 다니며 보던 시라고 하는데요. 맥아더 장군의 사무실에 들은 한 종군 기자가 우연히 이 시를 보게 되었고 감명을 받은 그 기자에 의해서 리더스 다이제스트의 시가 소개돼서 명작의 반열에 오르게 됐다고 합니다. 모세와 갈렙이 노년에도 비전을 꿈꾸고 이룰 수 있었던 것은 항상 하나님이 주신 열정을 가슴에 품었던 청년이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그 비전을 향한 열정을 간직하는 진정한 청년이 다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찬양으로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전국의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이 시간 문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우물정 1069 문자 우물정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듣고 싶은 찬양이나 살아가는 소소한 일상이야기 기도 제목 감사 제목 보내주시면 함께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 계속해서 이어드릴게요.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박순용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의로운 재판장 되신 하나님을 보라 편 읽어드립니다. 사실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는 말은 사울이 먼저 자기 신하들에게 한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거짓말을 한 사람이 자기의 거짓말을 지지하는 자를 따라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은 자기 입으로 거짓말을 내뱉고 자기의 거짓말을 지지하는 자들을 좋아하며 결국 그들의 거짓말에 따라 움직입니다. 물론 그것은 모두 사탄의 간계로 인한 일입니다. 사탄이 죄악된 마음을 품는 우리를 그렇게 유혹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을 때 또는 우리 영혼이 죄악에 빠질 때 어떤 사실에 거짓을 덧붙여 말하고 그것을 지지하는 자를 좋아합니다. 또한 그들이 덧붙인 거짓말을 좋게 여기면서 그들과 함께 행하기도 합니다. 이는 자신의 거짓말을 제3자를 통해 객관적인 목소리로 듣고 그것을 옳게 여기며 행하는 것입니다. 이는 말과 관련해서 우리 일상에서도 흔히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 믿는 자에게는 커다란 함정입니다.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박순용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의로운 재판장 되신 하나님을 보라 편 읽어드렸습니다.

나에게뿐 나의 소망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라는 말을 많이 하지요.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품고 매일 실천해 간다면 우리 모두는 진정한 청춘일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려요.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0: RT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안녕하십니까.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양현민입니다.
1: 건강하세요. 김정한 목사입니다.
0: 아프리카에 있는 선교사님이 한 번은 이런 질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당신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진심으로 좋아해서 하십니까? 선교사님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나와 아내는 먼지도 싫어하고 이 고생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초라하고 냄새나는 이런 오두막집에서 사는 것을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좋아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리스도를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가라는 명령을 받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기에 지금 이 일을 할 뿐입니다라고요. 목사님,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순종의 길을 가고 또 모든 것을 내어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1: 그런데 뭐 예수 믿는다고 다 순종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어떤 때는 하나님한테 한번 맞아야 순종하는 사람도 있고

0: 번째, 하나님이 가라고 그럴 때 순종하고 가는 사람도 있는데 매 맞고 가는 것보다는 매 안 맞고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1: 네.
0: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택해서 어디로 가라 이러한 사명을 받았으면은 그저 뒤돌아다보지 말고, 뭐냐, 롯의 아내는 뒤를 자꾸 돌아다보다가 소금 기둥으로 변했어요. 하나님 말씀 들었을 때 순종하면 그게 축복의 길이에요.
1: 예.
0: 우리 청취자들도 헌금해라, 새벽기도 나가라, 전도해라 하면 무조건 순종하면 돼요.
1: 아멘.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찬양 듣고 함께 하겠습니다.

0: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베이스 함석헌 교수님과 김희진 사모님 만나봅니다. 먼저 준비된 자료 함께 하시죠.
1: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주님의 말씀을 삶의 중심에 붙들고 문화예술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고 계시는 베이스 함석헌 교수님과 아내 김희진 집사님을 만나봅니다.
0: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동굴 보이스 주인공이시죠. 베이스 함석헌 교수님, 그리고 사모님이신 김희진 집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우리 방송가족분들께 소개와 인사 부탁드립니다.
2: 네, 극동방송으로 다시 태어난 성악가 베이스 함석헌이고요.
3: 네, 저는 함석헌의 아내 김희진 집사입니다. 안녕하세요.
4: 근데 두 분이 오늘 이렇게 스튜디오에 오셔서 방송을 하는데 이제 이게 텔레비에도 나갈 거고 또 방송에도 나갈 텐데 이 전국에 나갈 텐데 두 사람 이렇게 부부가 와서 하는 건 굉장히 드물어요.
2: 네. 네.
4: 그런데 오늘 두 분이 나오셨는데 우선 제일 만나고 싶은 얘기에서 듣고 싶은 것은 두 사람이 어떻게 만났어요?
2: 제가 유학 갔다 와서 목소리를 한번 잃어버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앞서서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한번 혼나고 나서 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열심히

0: 예배를 다 드리고 새벽 예배를 열심히 다니고 있었는데요. 어느 권사님이, 저희 교회 권사님이 믿음 좋은 남자를 찾는다고, 어떤 아가씨가. 그래서 그 아가씨가 지금 이 와이프가 됐습니다.
1: 아니, 그런데 그때 교회 나갔어요?
2: 네, 목사님.
1: 그런데 그때 직업이?
2: 항공사 승무원이었습니다.
1: 항공사 네. 승무원. 그러니까 손님들 많이 만났겠네요.
2: 네, 맞습니다.
1: 예. 그 중에, 아유, 저런 사람 같은 남편이 있었으면 좋겠다.
2: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었어요, 목사님. 마음에
1: 아니, 그런데 남자가. 네. 소개로 처음 만났을 때,
2: 네.
1: 내가 봐도 처음에는, 어우, 첫눈에 반해지는 않을 것 같은데.
2: 맞습니다.
1: 근데 어떻게 해서 결혼까지 가게 됐어요?
2: 아, 제가 저희 남편이 기도하고 있는 그 시간에 저도 저희 교회에서 배우자 기도를 하고 있었거든요. 믿음이 좋은 남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1: 돈 잘 버는 남자.
2: 아, 그거는 필요 없는 것 같았어요. 제 생각에.
1: 믿음만 좋으면 된다.
2: 하나님이 저를 너무 잘 아시니까 저에게 딱 맞는 남자를 이미 만들어 놓으셨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 남자를 만나면 정확하게 저 사람이다 알려달라고 제가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1: 근데 첫 번째 만났는데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2: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3: 그런데 어떻게 또 그게 만남으로 이어지게 된 거예요?
2: 아, 소개해 주셨던 권사님한테 제가 너무 신뢰가 될 것 같아서 몇 번은 좀 만나고 이제 거절을
1: 아니,
2: 해야 되겠다.
1: 신세가 된다고 아무나 그냥 만나서 결혼할 수는 없잖아.
2: 네, 처음에 만났을 때 너무 저에게 성경적인 얘기 또 막 믿음의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줬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외모는 호감형이 아니지만 대화를 나누면 너무 편하고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몇 번 더 만나서 제 고민도 얘기하고 기도 제목도 같이 나누고
1: 아니,
2: 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1: 우리 미스 킴을 만났을 때
0: 네.
1: 첫눈에 들었어요?
0: 저는 홀딱 반했죠.
3: 네. 그러셨을 것 같아요.
0: 그래서 이렇게 삼성역 그 사람 엄청 많은 데서 와이프가 딱 서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아우라가 싹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저 여자구나. 그래서 저는 이제 와이프하고 아, 꼭 결혼을 해야겠다. 막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와이프는
3: 맞아,
0: 저를 처음에 딱 보고서 혼잣말로 이렇게 중얼거리는 걸 제가 봤어요. 근데 그 입모양이 딱 세 글자였는데 짜증나 이거였는데
3: 에이, 그건
1: 아니 내가 조영남 윤여정이를 주례를 했어요. 네. 미국서.
0: 네.
1: 근데 윤여정 씨가 늘 나한테 해놓은 얘기가 사실 조영남 씨 뭐 그렇게 잘생긴 건 아니지.
0: 네. 네?
1: 그런데도 그 목소리에 반했다고 그러더라고.
3: 아.
1: 그럼 김 집사님은 함석헌 교수의 목소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2: 저는 사실 이렇게 낮은 저음의 목소리를 좋아하지 않는 편이었어요, 목사님. 그러고
1: 아니 왜?
2: 그냥 좀 이렇게 부드럽고 높은 톤이 저는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저도 목소리가 좀 낮은 편이거든요.
1: 그래서 목소리는 별로
2: 네 전혀 목소리
1: 대상이
2: 외모,
1: 결혼의 대상이
2: 뭐
1: 안 되고
2: 직업 이런 거 전혀. 네, 제가 생각했던 그런 배우자 느낌은 아니었고 대화를 나누면서 그리고 저한테 신앙적으로 좀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들을 많이 해줬던 것 같아요.
1: 아니 이제 그래가지고 결혼을 했다?
2: 네.
1: 그러면 인꼬부부로 쭉 왔어요. 결혼을 하고 나니까 좀 불만도 생기고
2: 저는 또 모든 부부들이
1: 자기가
2: 다,
1: 원하는
2: 네.
1: 이런 방향으로
2: 네.
1: 100% 안 가는
2: 맞아요.
1: 것도 있고
2: 네, 맞습니다.
1: 돈은 많이 벌어 온다, 안 벌어 온다. 그건 상관이 없고.
2: 네.
1: 그저 자기 사랑하고.
2: 네.
1: 듬직하고.
2: 네.
1: 예. 저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몇 달을 겨절을 한 거예요?
2: 저희가 사실 만나고 한 달 후쯤에 제가 하나님께 받았던 그 말씀의 응답이 저희 남편이라는 거 알게 돼서
1: 그
2: 한 달 만에 이사야서 43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1: 네. 그 말씀을 읽으면서 네. 아, 이 남자면 되겠다.
2: 네, 그래서
3: 마음에 확신이 오신 거예요?
2: 네, 맞습니다.
3: 많은 미혼 분들이
2: 네.
3: 아, 이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사람이 맞나 이걸 굉장히 알고 싶어 하는데 그
2: 네.
3: 확신을 어떻게 가질 수 있나를 궁금해 하시거든요.
2: 아, 네, 그 말씀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그래서 남편이 나타났는데 제가 확 느낌이 한 달 후에 알게 됐고요. 그다음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

0: 내리니 이 말씀이 뒷부분에 있거든요. 근데
1: 근데
0: 제가
1: 내가 궁금한 게, 그러면 저 그렇게 해서 교제하는 가운데에 내가 기도하고 내가 생각했고 이 사람이면 되겠다 하는 확신이 있을 때, 김 집사님이 먼저 프로포스를 했다며?
0: 네, 맞습니다.
1: 우리
0: 제가
1: 집사람하고 똑같네. 어떻게 여자가 프로포스를 먼저 하지?
0: 용감한
2: 그 시절에
1: 굉장히 시집 못 갈까 봐 걱정을 했네.
0: 아니요, 제가 사실 저희 나이 차이가 7살 차이 나거든요, 목사님. 그래서 제가 20대 후반이었고, 사실은 결혼에 대한 생각이 크게 없었는데, 하나님 믿고 배우자 기도를 하면서 이제 만약에 결혼을 하게 된다면 정말 믿음이 좋은 가정에서 행복하게 자녀들을 이렇게 성경적으로 기르며 살고 싶다는 생각이 정말 많았어요. 근데 저희 남편을 만나서 그렇게
1: 근데
0: 다할수
1: 그런데 그런
0: 있었죠.
1: 가운데에서 함 교수께서는, 아, 저 여자가 아내감이다, 내가 놓치질 말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은 했어요?
3: 네, 그게 처음에는 첫눈에 반해서 그렇게 결혼을 했는데요. 막상 살아보니까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굉장히 달라서 제가 좀 초반에 너무너무 힘들었었는데,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와이프가 성경을 쓰고 있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근데 그 모습에 모든 것들이 제가 부족함을 느끼고, 또 와이프의 그 아내의 그 믿음 생활을 보면서 제가, 아, 여러 가지로 많이 부족하구나, 늘 그런 생각을 해서 지금까지 잘 살고 왔었습니다.
1: 저 그러다가 결혼을 했다.
3: 네.
1: 내가 알기는 저 예술을 하는 사람들이 예민하거든.
0: 네, 맞습니다. 네.
1: 그런 가운데에서 어떠한 갈등은 없었어요? 결혼하고.
0: 많이 있었습니다,
1: 많이?
0: 목사님. 네.
1: 어떤 면에서?
0: 우선 먹는 거, 입는 거, 자는 거가 다 본인이 그 확고한 취향과 이런 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근데 너무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저는 그런 거에 전혀 예민하지 않은 성격을 주셔서 그냥 남편이 원하는 방향으로 해도 저는 잠을 잘잘 수가 있고 또 어떤
1: 아니,
0: 걸 먹어도
1: 빌리 그레이
0: 상관이 없고
1: 목사님이
0: 그렇게.
1: 한국에
0: 네.
1: 와서 집회를 다 끝마치고 마지막 집회 남겨놓고 호텔에서 나하고 이제 기도할 때
0: 네.
1: 사모님이 왔다 갔다 가방을 싸고 있더라고. 근데 물어봤어요, 사모님. 목사님 가방을 사모님이 쌉니까?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은 그런데 은사를 못 받았대, 가방 싸는데. 그 자기가 다 가방을 싸준다 그러더라고. 나는 내 가방 내가 싸야 마음에 풀리지. 집사람이 하면 괜히 이거 많이 넣고 이건 또안 넣고. 그러면 내가 여행하는데 불편하니까 내가 쌀 테니까 당신은 너 쉬라 그랬어. 빌그램 목사님은 마누라한테 다 맡기는 거예요. 근데 마누라가 이 양반 필요한 걸다 싸주시는 거예요. 그 양반은 어디 가서 석달 부흥하고 와서 가방 내놓으면 또 이거 다 빨래하고 사모님이 다또그 다음 행선지에 싼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야, 참 그렇게 할수 있는 아내가 대단한 아내라구나. 근데 음악하는 사람은 모든 게다 예민하다. 식사도, 옷도, 자기 차림도. 그걸 어떻게 견뎌냈어요?
0: 정말 감사하게 기도를 하면 이렇게 찬양하러 많이 다니잖아요, 저희 남편이. 제가 찬양의 은혜를 정말 많이 받고 있고, 또 목사님과 함께 집회 갈 때, 또 목사님 설교에 제가 감동을 정말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아, 이 남편한테 좀 더,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향으로 좋은 아내가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항상 많이 주셨던 것
1: 근데 내가 이제
0: 같아요.
1: 사람들을 보는 예리한 눈이 있거든. 근데 처음 우리 교수님이 오셔서 음악 녹음하고 그럴 때 성격이 좀 날카로웠던 것 같아. 보기하고는. 이렇게 보면 그냥 아무거나 순수하게 넘어갈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갈등도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때 나는 김 집사님을 별로 만난 적이 없고, 예? 아직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한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어느 때 가서 보니까 두 사람이 많이 밝아졌더라.
0: 네,
1: 예.
0: 맞습니다.
1: 그러한 기회가 있었던 것 같은데.
0: 어떤 특별한 한순간이 있었던 건 아닌 것 같고요, 목사님.
1: 이렇게 사는 네. 동안에

0: 항상
1: 이제 남편이 때. 어느 정도 바뀌니까
0: 네 맞습니다. 예, 네.
1: 자기도 바뀌어야 되겠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분이 같은 교회도 댕기고 같은 공연도 댕기고 네. 이럴 때 볼 것 같으면 네. 뭐 그전보다 행복한 것 같아요.
2: 네. 그리고 또 아까도 행복합니다. 말씀하셨지만 네. 그 김상화 목사님을 만난 이후에 네. 희진 집사님의 얼굴이 해처럼 밝아졌다 이런 간증을 하신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런 순간이셨을까요?
0: 네, 맞습니다. 저희 남편이 사실 사랑이 정말 많은 사람이거든요. 네. 근데 하는 일이 예민한 일들을 많이 하게 되다 보니까 그런 점들이 조금 더 갖고 있었던 것 같은데 목사님 뵙고 목사님 집회에 같이 많이 다니고 찬양 사역을 주로 하다 보니까 성격이 정말 많이 변했고 그리고 제가 남편 기도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는 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아들을 함부로 할 수가 없겠다는 생각도 들고
1: 너무 그러면 또 함 교수가 좀 교만해질 것 같은데 함부로 하세요. 아니 이제 내가 함 교수를 존경하고 좋아하는 이유는 네. 뭐 큰 집회가 아니고 몇 사람만 보이는데 노래하라고 그러면 와서 노래해요. 네. 웬만한 노래하는 사람들은 그런데 안 해요. 네. 반주자도 없고 네. 어떤 때는. 네. 모이는 사람도 뭐 열댓 명밖에 안 네. 되고 그런데 가서 노래하라고 그러는데 뭐 만 명이 모인 것처럼
0: 맞아요.
1: 힘을 네. 다해서 노력으로 네. 노래를 하더라고.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시는 것 같고 그 집회 분위기가 네. 180도로 변한 거예요. 네. 뭐 누구나 다 함석헌 교수 찬양을 들으면 저렇게 성대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대학교 들어가서는 뭐 체육을 한다고 그랬다며?
3: 네. 대학교 들어가서는요.
1: 그럼 자기가 이러한 음성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느낀 건 언제예요?
3: 제가 베이스로서 이렇게 많이 테너나 바리톤보다 좀 희귀하거든요. 그래서 좀 특별하게 노래를 하고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제가 목사님하고 그 일본 공연 가서 집회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마지막 집회 때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부르는데 아멘 하는데 제가 찬양을 하면서도 그 찬양이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는 걸 보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성령 체험을 제가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목사님 집회 하시고 제가 찬양하고 그래서 제가 그 지금까지 성악가로 살면서 앞으로 이 길을 가야겠다. 그리고 목사님 집회로 가면은 이런 성령 체험이 있고 그래서 그 체험들을 매번 느끼니까 저는 목사님 만나서 극동방송 만나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고 또 그 삶이 성령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길이라는 것을 늘 확신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2: 항상 음악회 하시면 콘서트 때 그 무대를 굉장히 사로잡으시고 굉장히 재밌으시면서도 또 노래로도 감동도 주시고 이렇게 하는데 사춘기 때는 오히려 내성적인 성격이셨던 적도 있다면서요. 네네네네. 어떻게 이렇게 개발이 되신 건지.
3: 내성적인 성격이어서 겉으로 보기에는 좀 이렇게 좀 되게 터프하고 안 내성적일 것 같은데 아까 네. 와이프가 얘기한 대로 음식도 좀 가려야 되고 뭐 잠자리도 가려야 되고 그런데 이렇게 조금씩 그 찬양을 하면서 이게 내가 쓴 몸이 아니고 하나님이 쓰는 것이다 라고 계속 느끼니까 제가 성격이 저절로 그렇게 쓰임을 받더라고요.
2: 성령의 역사로 네. 이렇게 됐네요.
3: 그러니까 저의 그런 예민하고 부족했던 그런 성격들이 이걸 버려야 된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1: 이런 예화가 하나 있어요.
3: 네.
1: 목사님이 이제 강단에서 설교할 때
3: 네.
1: 자기 부인이 요 이불을 이고 와서 네. 여보 우리 여기서 삽시다. 목사가 깜짝 놀라서 당신 이게 무슨 짓을 하고 있냐. 당신이 여기는 천사같이 보이는데 집에 오면 마귀같이 보인다. 그러니까 생활이 다른 거예요. 찬송가 부를 때는 천사인데
0: 네.
1: 집에 와서는 막 남편이 아내도 기합도 넣고 밥이 이게 뭐요. 네? 집안이 이게 뭐요. 아마 그러는 모양이라. 그러니까 강대상에서 설교하는 거 보면 꼭 천사 같은데 네. 집이 와서 하는 거 보면 이거 꼭 마귀 같다. 여기서 살자.

0: 그런 경험은 없어요?
1: 아예 없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살짝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제가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만나서 이 남편이랑 살라고 하셨는데, 이걸 하나님께 토로해야 되겠다. 제가 그 생각이 들어서, 그럴 때마다 하나님한테 AS 해달라고 항상 기도했던 것 같아요. 네.
0: 자기는 그냥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좀 변화
1: 네,
0: 돼가지고
1: 맞습니다.
0: 집에서 오면 잔소리가 좀 적고
1: 네.
0: 아내 우회하고
1: 네, 맞아요.
0: 그러니까 아 남편이 변했다 난또 받아줘야지 그렇죠?
1: 네.
0: 그래가지고 많이 편해졌을 것 같아.
1: 네, 지금은 너무 편합니다.
0: 그래서 김 집사님도 남편 노래 부를 때마다 쫓아댕기더라.
1: 네, 너무 제가 은혜를 많이 받고, 제가 그런 곳에 갈수 있다는 게 항상 가서 느끼는데, 이런 자리에 제가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리에 이렇게 가게 된다는 것이. 그래서, 네, 제가 천국 갈 때까지 따라다니려고 합니다.
2: 그 은혜의 찬양이 어떤 찬양인지 잠깐 함께 듣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1: 네.
2: 함석헌 교수님 찬양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0: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베이스 함석헌 교수님, 그리고 김희진 집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두분 자녀도 있으신 것 같은데 어떤 길을 걷고 있나요?
1: 네, 저희 아들 한명 있는데요. 지금 대학교 1학년이고, 운동에 관심이 고등학교 때부터 막 있어서요. 지금 바디빌더가 되고 헬스 트레이너 길을 가고 싶다고 해서, 네, 열심히 공부하면서 운동하고 있습니다.
0: 네, 아버지께서는 음악을 하시고 아들은 또 체육의 길을 걷게 되셨는데 집사님께서 뒷바라지 하실 일이 많으실 것 같아요.
1: 제가 아들 이제 고등학교 때는 학교 마치자마자 또 운동하러 가야 되니까, 네, 라이딩을 좀 하면서, 또 지금은 닭가슴살이랑 삶은 계란이랑 밥 정량 요렇게 토마토랑 요런 거 먹고 있거든요.
0: 식단을 열심히
1: 네,
0: 하는군요.
1: 그래서 최대한 아들 앞에서 조금 맛있는 거안 먹으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리고 아들도 저희 남편한테 기도했던 것처럼 아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또 그런 가정을 잘 꾸리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늘 종사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기도하면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2: 함 교수님, 뭐 오페라도 했고
3: 네.
2: 큰 무대에서 노래해봤고 지난번에 노래한 데는 아직 준비도 안 됐어,
3: 네.
2: 예배 장소가.
3: 네.
2: 내가 여기 와서 노래를 해야 되나?
3: 네.
2: 그런 생각도 들었을 것 같은데, 아, 김 목사도 왔으니까 나도 열심히 해야지. 그런 생각은 들었을 것 같은데, 예? 나이 90이 넘은 노인네가 여기까지 비 맞고 왔는데, 나가도 잘 해야지. 그러면서도

0: 큰 무대에서 했을 때, 또 아주 어려운 무대에서 했을 때, 하나님이 어떤 때는 오페라에서 박수 받을 때보다 그 작은 모임에서 사람들 은혜 받는 모습이 얼굴에 나타나는데, 그런 걸 보면서 아, 여긴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쪽 노래하는 데는 뭐 하나님이 안 계시고 노래 좋아하는 사람들이 박수 친다. 지금 이제 만약 나머지 여생을 한 교수, 삼 교수께서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뭐를 가진 하나님이 주신 그 탤런트를 어떻게 활용을 해야 돼요?
1: 그래서 제가 그 계양구청 예술감독으로 있으면서요, 그 문화 소외 지역 그리고 문화 소외층, 그래서 양로원, 요양원 이런 공연을 개발을 해서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남아있는 삶을 그런 분들을 위해서, 또 작은 교회를 위해서, 그래서 그런 활동을 하기 위해서 문화재단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바움가르텐이라는 문화재단을 만들었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까지 성악가로 살면서 가장 의미 있었던 일이 무엇인가 생각을 해보니, 작은 교회에서 찬양하는 일, 요양원, 양로원 가서 그 어르신들 기쁘게 해드리는 일, 그게 제가 이 땅에 와서 살면서 가장 잘했던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이제 그런 활동을 위해서 문화재단도 만들고 앞으로 그런 일을 좀 더 중점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0: 그러면 함석헌 교수가 어떻게 해서 극동방송에 와서 프로그램을 만들기 시작했을 때 부인은 비행기 탔죠?
1: 네.
0: 그래서 그런 가운데에도 이제 성격, 여기는 항공사 승무원, 여기는 평생 노래하는 사람. 네. 이게 어떻게 조화가 돼요?
2: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0: 하나님의 은혜.
2: 네.
1: 근데 와이프도 굉장히 자기 주관이 뚜렷한 사람이라서 저도 좀 서로 의견 대립이 좀 많았었는데요. 제가 먼저 극동방송에 와서 좀 섬기고 있었고요. 후에 이제 나중에 와이프를 제가 극동방송으로 이제 같이 와서 이제 섬기게 됐는데, 극동방송 와이프가 와서 너무 훌륭한 권사님들을 많이 본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의 삶을 보니까 아, 그 권사님들을 통해서 와이프가 굉장히 많이 배웠습니다.
0: 네. 근데 시어머니도 예수 잘 믿는데 부부 간의 갈등은 없었어요?
2: 네, 저희는 그래도 어머님이 정말 온유하시고 좋은 점을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목사님. 네.
3: 기도로 그런 것들을 다 이겨내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또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체험을 항상 많이 하신다고 들었는데 어떤 순간들인지 궁금합니다.
2: 제가 성경 필사하는 거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필사하다 보면은 구절구절의 의미들을 깊게 생각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이 좀 많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럴 때 남편 기도하고 또 가정 위에서 기도하다 보면은 제가 바라보는 남편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보는 남편의 모습을 저에게 많이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럴 때 제가 또 다시 회개하고
0: 아니 이제 몇 년을 승무원 노릇했어요?
2: 저는 18년 정도 근무했습니다.
0: 그런데 지금 이제 시니어리티가 있을 것 같은데
2: 7년 전쯤에 퇴사는 했고요, 목사님. 지금은 함석헌 아내로 살고 있습니다.
0: 아니 더 오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2: 네, 그때도 기도하면서 몇 년 동안 언제쯤 그만두면 좋을까 이런 생각을 늘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남편이랑 같이 기도하다가 아 이제 그만둬도 될 것 같다 싶을 때 이제
0: 그러면 아들만 키우고
2: 네, 아들 그때 5학년이었거든요, 초등학교.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아들 사춘기를 같이 보내고 또 코로나 시기를 공연이 그때 많이 없었는데 셋이서 이제 막 집에서 부딪히면서 갈등도 있고 또 기도하고 서로 회개하고 다시 또 막 가족 회의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을 저희가 쓰면서 그때 시간을 잘 지나왔던 것 같습니다.
3: 청취자 사연 도착해 있는데요. 함께 나누겠습니다.
0: 번번이 이제 우리가 프로그램에 나가면은 이런 사연이 와요. 샬롬, 극동방송 사랑하는 구남희 집사요. 요즘 저의 모습을 돌이켜보면

0: 그저 잘 사는 법에만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그게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우선순위가 된 것은 아닌가. 세상에서 잘 사는 것보다 진짜 복을 놓쳐버리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봅니다. 나의 우선순위는 무엇인지, 나의 마음은 어디로 향하는지, 오직 하나님을 향하길, 내 마음에 시온의 큰 대로가 있기를, 그리고 그 하나님을 통해 말할 수 없는 위로와 은혜를 나누며 평안과 안식, 그리고 살아낼 힘을 얻기를 기도합니다. 구집사 올림.
1: 네, 좋은 사연 감사드립니다. 오늘 사연 채택되신 성도님께는 준비한 선물 보내드립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사연 있는 분들은 극동방송 홈페이지 게시판에 사연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방송은 극동방송 유튜브와 또 앱을 통해서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 참 은혜 나눈 시간이었는데요. 끝으로 기도 제목 나눠주시고 마무리하려 합니다.
2: 저는 늘 북한을 위한 기도를 코로나 때부터 하고 있는데요. 복음 통일이 정말로 가능해져서 평양에서도 저희가 극동방송 방송국 건물이 세워지고 또 저희 남편 같은 찬양 사역자가 그런 평양에 있는 무대에서도 찬양을 하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고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 기도를 계속 할 예정입니다. 네.
1: 교수님,
3: 저는 극동방송 라디오를 들을 때마다 그 멘트를 참 좋아하는데요. 극동방송을 들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네, 극동방송을 많이 들으시고 그 삶 속에서 기적을 많이 체험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으면 좋겠다는 기도를 자주 하고 있습니다.
1: 아멘.
0: 사실 두 분 참 살아가는 거 보면은 많은 사람들의 본이 되기를 원하고 또 뭐 사실 연예인들 많이 보면 이혼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우리 함석헌 교수 내외는 가장 모범적이고 인꼬 부부로 계속 알려지기를 바라고 찬양을 통해서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그거를 위해서 기도해 드리려는 되는 것이 내 사명 같아요.
3: 감사합니다.
0: 그 하나님이 주신 천부적인 성대. 참 사람들이 나더러 빌그램 전도대회 할 때 빌그램 목사 못지않게 카랑카랑한 음성으로 통역을 했다. 그게 그렇게 신기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건 하나님이 주셨지.
3: 네. 네. 네.
0: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의무예요.
1: 네.
0: 그래서 두 분 내외가 참 행복하고 사랑스럽게 지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됐으면 기도 제목이에요.
3: 감사합니다.
2: 네, 감사합니다.
1: 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베이스 함석헌 교수님 그리고 또 사모님이신 김희진 집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고맙습니다.
3: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 방송을 들으시고 청취 소감을 홈페이지나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는 www.febc.net 극동방송 서울로 들어오셔서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페이지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문자를 보내시는 경우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1069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프로그램은 아름다운 세상을 보여주는 믿음의 기업 방주가 함께합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방송은 먼저 찬양이 항상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찬양 덕분에 제가 움직이는 차 안에서 찬양을 좀 많이 묵상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코너들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안에서 들려오는 말씀과 또 나눠주시는 내용들이 정말 복음 안에서 전파되고 있어서 은혜가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순수 복음만 전하는 게 정말 쉽지 않은 건데 이렇게 주님만 바라보고 오신다는 게 같은 천국을 바라보는 크리스찬으로서 정말 감사한 것 같습니다. 전파 선교사라는 게 정말 일상에서 하나님께 또 헌신을 드릴 수 있는 정말 귀한 기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처음에 전파 선교사로 헌신을 하시겠지만 결국 하나님께 받는 복과 은혜는 더 클 줄은 저는 분명하다고 생각해서 꼭 전파 선교사로 이 순수 복음만 가는 극동방송과 함께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4: 주님께 헌신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 바로 극동방송의 전파 선교사로 함께하는 겁니다. 순수 복음만 전하기 위해 극동방송은 어떠한 상업 광고도 받지 않습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보내주세요. 전파 선교사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생명을 전해봅시다.
5: 1분 칼럼. 한국가족보건협회 김지연 약사입니다.
6: 영국의 더 타임즈는 보도를 통해 동성애자의 불법 마약 사용이 일반인에 비해서 서너 배 높다고 밝혔는데요. 2014년 국내 기사에 따르면 신종 마약을 몰래 반입하여 사용한 혐의로 37명이 체포됐는데 이들이 모두 동성애자였습니다. 2013년 국내의 한 기사에서는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하고 환각상태에서 성관계를 맺어온 남성 동성애자들이 무더기로 검거되었는데 이들 중에는 에이즈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성관계를 맺으면서 에이즈를 옮기기도 했다고 보도되어 사회에 큰 불안을 주었습니다. 물론 동성애자가 아닌 일반인 중에서도 불법 마약을 하다가 적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질병관리본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동성애자들이 마약 및 담배에 중독되는 경우가 일반인에 비해 매우 높다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5: 한국가족보건협회 김지연 약사였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학문은 붕대고 발전했지만 교회는 영적으로 퇴부했습니다. 신학자들이 영성이 없기 때문에, 십자가와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설교는 자기 아는 지식으로 말씀을 전했지만 생명이 없기 때문에 목회를 못하는 거예요. 신학자들이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말씀하시도록 무릎을 꿇고 기도해서 가슴에 신학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신학은 학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라. 신학자들이 영혼이 메말리니까 신학생들한테 지식으로만 전달했지 학문을 더 의지하고 믿는 거예요. 한국교회의 놀라운 부흥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거는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으로 예수 생명이 흘러야 하는 거예요.
1: 기독교 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 백석대학교는 백석총회와 함께하는 대학입니다.
2: 극동방송 가스 안전 캠페인. 가스 사고의 대부분은 평소 점검만 잘해도 예방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먼저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는 가스가 누출되지 않았는지 냄새로 먼저 확인하고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로 실내를 환기해야 합니다. 가스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연소기 코크와 중간 밸브를 꼭 잠그고 비누나 세제로 거품을 내 배관, 호스 등의 연결 부분을 수시로 점검해 누출 여부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또한 LPG를 사용하는 단독주택은 안전을 위해 2030년까지 고무 호스를 금속 배관으로 교체해야 합니다. 잠깐의 방심이 큰 피해로 이어지는 가스 사고. 점검의 생활화로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킵시다. 포항 극동방송 가스 안전 캠페인. 한국 가스 안전공사 경북 동부지사와 함께합니다.

0: FE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0: 1956년 겨울, 인천의 한 앞바다에서 라디오 전파가 송출됐다. 1973년 제주, 민간 최대 출력 250kW의 아세아 방송도 시작됐다. 북방으로 송출된 이 두 소리, 방송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한 극동 방송의 시작이었다. 전파로 예수님을 전파하는 전파 선교사. 지금 여러분께서는 전파 선교사들이 만들고 있는 극동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So
1: take my hand. 안녕하세요. 저는 일산에 살고 있고요. 금융 관련 회사 다니고 있고요. 원당순복음교회 다니고 있는 이성희 집사라고 합니다. 청년 때 뭐 해외 나와서 뭐 봉사도 하고 섬김도 하고 하면서 이 전파 선교에 대한 중요성을 많이 알고 있었고요. 많이 후원하지 못하지만 이제 꾸준히 후원을 해야 된다는 거는 이제 너무 잘 알고 있고, 방송 선교가 지금 얼마나 중요한지를 저도 많이 느끼고 있어서 그래서 이제 후원을 결심하게 됐습니다.
2: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의 목소리로 함께 만들어갑니다. 복음을 전하는 소리, 복소리, 이인성입니다. 오늘은 원당순복음교회 출석하고 계신 이성희 집사님을 만납니다. 전파선교사 이성희 집사님의 원당순복음교회 고경한 목사님 소개부터 들으시죠.
1: 고 목사님은 항상 기도하고 말씀으로 모든 것을 성실하게 하시는 정말 정말 좋으신 목사님이시고요. 또 최근에는 차세대를 위한 프로그램을 선포하셔서 여러 가지로 성도들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애쓰신 분이시고, 항상 극동방송도 열심히 이제 성실하게 그 시간대에 방송을 해주셔서 너무 존경하고 너무 감사하신 목사님이십니다. 또 최근에는 또 직장인들을 위해서 1일 성경 통독 시간대에 갖고서는 유튜브 통해서 듣고 있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항상 성도님들을 위해서 말씀으로서 해주시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 목회하시는 게 너무 존경스럽습니다.
2: 엄마 손을 잡고 교회에 출석했던 이성희 집사님은 학생 시절 수련회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1: 저는 이제 모태신앙은 아니고요. 기억나는 거는 어머니 손에 이끌려서 그때 아마 순복

0: 초등학교였던 것 같아요. 방송 이끌려서 교회 처음 오게 됐는데 그때는 이제 뭣도 몰랐는데 신앙생활 이제 학교 때 이제 수련회 가서 하나님을 진짜로 만난 것 같고요. 이제 청년부부터 시작해서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그렇게 하려다가 최근에 이제 결혼해서 가족들이 다 이제 섬기고 있는 화정 순복음교회 쪽으로 섬기게 됐습니다.
1: 극동 방송은 처음 어떻게 듣게 되셨을까요?
0: 처음에 어떻게 듣게 됐는지 기억은 잘 없는데 김정아 목사님을 제가 너무 존경해서 말씀 많이 들었고요. 그걸 통해서 이제 극동방송 한번 들어봐야겠다 이게 채널을 찾고 찾다가 우연치 않게 채널이 고정이 돼서 그래서 들었던 것 같습니다. 얘기나 내용은 많이 들어서 알고 있어서요. 항상 잘 청취하고 있습니다. 일단 극동방송 들으면 가장 좋은 거는 일단 말씀인 것 같고요. 최근에는 목사님 나와서 막 뭐 중보기도 해주시고 그러실 때 마치 이제 그 기도하는 게 저한테 기도해 주시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그래서 정말 따뜻하고 너무 좋은 방송인 것 같습니다.
1: 우리의 자녀들이 주 안에서 믿음의 용장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선교사적인 삶을 이 땅에 살아내며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자녀들의 이름으로 우리는 전파 선교사로 동역합니다.
0: 최근에 이제 극동방송에서 후원 프로그램 하면서 자녀를 위한 프로그램 할 때 정말 좋은 프로그램이었고 그때 결심하게 됐는데 아들 전파 선교사로 하면서 아들 이름이 이하민이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으로 그 이름을 줘서 항상 기도하고 그런 게 일단 뭐 공부도 열심히 하고 출세도 해야 되겠지만 항상 그 하나님을 놓지 않고 그렇게 했으면 하는 우리 아들에게 바람이 있고요.
1: 지금 이 시간 극동방송을 듣고 계시고 또한 기도로 물질로 극동방송을 돕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0: 사랑합니다. 항상 아빠 마음 알지. 언제나 교회 열심히 다니고 공부도 열심히 하지만 아빠는 믿음으로서도 하나님으로도 하나님을 더 섬기는 한이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가족이 항상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진짜 사랑하고 그다음에 축복한다. 하민아 사랑해. 사랑하는 은정 항상 내 옆에서 많이 나를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지지해줬던 것이 나한테 큰 힘이 됐던 것 같아. 지금처럼 늘 항상 남편을 믿고 많이 따라줬으면 하는 바람이고 교회도 열심히 섬기고 있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고 너무 좋아 보인다. 항상 고맙고 사랑해 여보.
1: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의 가족을 향한 아빠의 마음입니다. 이성희 집사님 기도 제목도 함께 나눕니다.
0: 저희 동생이 목회자 길을 가고 있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뜻이 있어서 그 고향 땅 인제에 땅을 사셨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뭐 교회 개척을 생각도 안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길을 내주시고 인제 그 군 관련 문화센터를 만들어주셔서 거기 이제 교회를 이제 신축하게 됐습니다. 코로나 상황도 떨어지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쉽지 않았는데 또 하나님께서 뭐 재정도 마련해 주셔서 지금은 외벽하고 안에 내부 공사 지금 해서 이제 복원식 준비하고 있는데 그것이 잘 마무리됐으면 하는 바람이 첫 번째고요. 동생 목사 이름은 이애농 목사인데 이제 앞으로 거기서 이제 목회사 사역을 할 건데 그 사역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이 바라시는 교회. 하나님이 쓰는 그런 종이 돼서 그 지역에 작은 마을이지만 그쪽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가 되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여기 같이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1: 미리 부지를 예비해 주시고 길도 예비해 주신 하나님께서 그 목회 여정에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하고 응원합니다. 이성희 집사님,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들에게 격려의 말씀을 남깁니다.

0: 아, 제가 목소리를 항상 저도 잘 청취하고 있는데 이렇게 나올 줄은 전혀 생각도 못했습니다. 근데 항상 저랑 같은 마음을 갖고 계신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신실한 하나님의 하나님의 그 백성분들이 많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같이 함께 기도하고 그래서 지금 힘들고 어려운 지금 시국이지만 그 기도를 통해서 더 교회가 하나님이 바라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와 그다음에 선교사님들을 위한 그런 따뜻한 교통방송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1: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복소리 오늘은 이성희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이인성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소리 오늘 방송을 들으시고 전파 선교사로서의 헌신을 다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4-256-3000 054-256-3000번 포항 극동 방송으로 전화 주시거나 단문 50원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는 소리 복소리였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이 시간은 포항 송도교회 김휘동 목사님께서 물 위를 걷는 사람이 되라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밤중에 갈릴리 호수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향했습니다. 주님께서 이 밤에 가버나움으로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배를 타고 그 호수를 건너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큰 풍랑이 일었습니다. 배가 육지에서 이미 수리를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진퇴양난, 어부 출신 제자들이었지만 앞으로도 갈 수 없었고 뒤로도 갈 수 없었습니다.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등장하셨는데 그 풍랑 때문에 배도 언제 뒤집어질지 모르는 이런 난국에 우리 주님은 배도 타시지 않고 그 갈릴리 호수를 걸어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다는 겁니다. 이 모습을 제자들이 다 보았습니다. 분명히 보았습니다. 겁먹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아니라 귀신인 줄 알았습니다. 유령인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한 유령이 나타난 줄 알았습니다. 바람과 바다 풍랑 때문에도 그렇지 않아도 무서운데 유령까지 나타났으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때에 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주님의 목소리였습니다. 나니 두려워 말라, 안심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인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 아닙니까? 보아도 믿지 못할 일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물을 걸을 수 있겠습니까? 이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가 주님께 청했습니다. 주님,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나도 물 위를 걸어서 주님께 가겠습니다. 그 어떤 제자도 하지 못했던 행동을 베드로는 했습니다. 이 모습 속에서 여러분, 인류 역사상 유일하게 물을 걸었던 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가 갈릴리 호수를 걸은 지 2000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2000년 동안 아직도 물을

걸어간 사람은 없습니다. 유일하게 베드로 이전에도 없었고 베드로 이후에도 없었고 유일하게 물을 걸어보았던 사람, 몇 발자국이었지만 물을 걸어보았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분명히 물을 걸으면 물 속에 빠져 죽습니다. 풍랑이는 물을 걸어가서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파도인은 물에 한 발짝만 내디뎌도 도저히 헤쳐나올 수 없지만 그러나 베드로는 물 위를 걸어보았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보았습니다. 마태도 그 현장에 있어서 그 모습을 보면서 생생한 그 모습이 기억나서 이 말씀에 기록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나 혼자면 물 속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라면 물 속에 빠지지 않습니다.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살얼음판 가지고 뭘 걸습니까? 저는 살얼음판을 많이 걸어보았습니다. 살얼음판 걸었지만 여러분 겁은 많이 먹었어도 살얼음판은요 빠르면 건너갈 수 있습니다. 우지직 우지직 해도 빠지기 전에 뛰고 뛰고 하면 사람의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살얼음판을 걷는 정도가 아닙니다. 고난의 파도가 휩쓸려와서 언제 우리를 삼킬지 모르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세파에 떠밀리면 어떻게 날아갈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라면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도 물 위로 걸을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붙들어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나는 물 속에 빠졌습니다. 나는 허우적거려서 도저히 헤쳐나올 수 없습니다. 답답합니다. 두렵습니다. 이런 마음 가지고 오늘 이 시간에 예배 자리에 나오신 분들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물 속에 빠지지 마시고 물 위를 걸어가는 은혜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 위를 걷자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교훈을 얻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배에서 뛰어내려야 합니다. 여러분 배 속에 있으면 물 위를 걸을 이유도 없고 배와 함께 풍랑에 거저 휩싸여서 좌초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배에 타고 있는 한 아름답게 항해를 하든지 아니면 물 속에 들어가든지 물 위를 걸을 이유는 없어지는 겁니다. 배에서 뛰어내릴 때에 물 위를 걷는 기적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베드로는 배에서 뛰어내렸습니다. 28절 29절 말씀해 보면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갔다고 말씀합니다. 분명히 베드로가 배에서 뛰어내렸기 때문에 베드로는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축복을 경험했습니다. 몇 발자국이지만 물 위를 걸었는데 물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베드로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뛰어내렸다면 그들도 걸었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다른 제자들은 뛰어내리지 않았습니다. 뛰어내렸던 제자는 베드로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얼마나 무모한 짓입니까? 죽으려고 환장하지 않는 한 어떻게 풍랑 있는 바다에서 뛰어내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베드로는 물 위에서 뛰어내렸기에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은혜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그냥 뛰어내렸겠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베드로가 그냥 뛰어내린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믿었습니다. 만일 주님이시거든 명하여 나를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그 말씀을 듣고 뛰어내렸습니다. 베드로는 그냥 뛰어내린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었기에 그 믿음으로 뛰어내렸습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의 믿음을 가지고 뛰어내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배가 무엇입니까? 그동안에 나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었던 것이 배입니다. 내 지식, 내 경험, 내 환경,
내가 짓던 모든 것,

이 세상의 상식들, 이런 것이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배였습니다. 그런데 이 배에서 뛰어내려서 주님으로 가야 합니다. 그 배에 붙들고 있는 한, 그 배에서 뛰어내리지 않는 한 세상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험한 세상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주님께서 오라 하면 오고 주님께서 가라 하면 가고 주님께서 기도하라 하면 기도하고 주님께서 예배하라 하면 예배하고 세상에 순종하지 않고 주님께 순종하면 반드시 이런 기적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축복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난다고 다 축복의 조상이 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났을 때에 축복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삭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아서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리려 했습니다. 아들 잡아서 번제로 드리려 하면 다 아브라함이 되고 이삭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했을 때에 이런 역사 여호와 이레의 축복의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상에서 850명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와 여러분 대결을 했습니다. 불을 내리기 대결을 했습니다. 그냥 무작정 엘리야가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의지했을 때에 그런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모세 마찬가지입니다. 홍해에 발을 내디뎠을 때 홍해가 갈라지는 이런 기적의 주인공이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배에서 뛰어내릴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냥 무작정 버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무작정 직장 버리고 무작정 모든 것 버리고 무작정 하나님의 그냥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 버리고 예수 잘 믿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가장 아끼고 내 목숨줄처럼 여겨왔던 배라 할지라도 내가 뛰어내리겠습니다. 세상 사람들 무모한 짓이라 손가락질할 수 있지만, 잘못하면 청길랑 떨어지에 떨어질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라면, 주님의 뜻이라면 내가 뛰어내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을 때에 기적을, 물리를 걷는 기적의 은혜를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물리를 걷는 기적만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가 날개가 없어도 하늘도 날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물속에 빠져도 죽지 않습니다. 요나는 큰 물고기가 삼켜서 3일 밤낮을 물속에 빠져 있었지만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배에서 뛰어내리겠습니다. 뛰어내릴 수 있는 결단이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어의 성공을, 성공을 success라 그럽니다. 스페인어로 성공을 엑시토라고 합니다. 이 엑시토가 영어로 넘어오면 비상구, 탈출구가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탈출해야 성공합니다. 탈출해야. 벗어나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나를 가두고 있는 배에서, 경험의 배, 지식의 배, 나를 감싸고 있는 그 틀에서 뛰어내리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 축복, 기적은 맛볼 수 없습니다. 말씀을 의지해서 뛰어내릴 수 있는, 말씀을 의지해서 결단할 줄 아는, 벗어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셔서 물리를 걷는 은혜,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무서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갈릴리 호수에 뛰어내려서 몇 발자국 물리를 걷던 베드로가 갑자기 물에 빠져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멀쩡하게 물 위에 걷고 있는데 베드로가 물에 점점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럴 수 없게 되었습니다. 30절 말씀해 보면 왜 그럴까? 바람을 보고 무서워했기 때문입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했습니다. 주님만 바라보아야 하는데, 주님만 바라보고 걸어가야 하는데 그 믿음, 뛰어내릴 때 그 좋은 믿음은 어디 가버렸는지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불어오는 바람, 풍랑을 보고 무서움에 빠졌습니다. 이 무서움 때문에 그는 더 이상

걸을 수 없게 되어졌습니다. 신학자 벵겔 박사님은 이 부분에 있어서 주석을 이렇게 합니다. 베드로는 어부였습니다. 수영도 잘했습니다. 그러나 바람을 보고 파도를 보며 캄캄한 밤을 볼 때에 두려움과 무서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이 이렇습니까? 이렇다면 기적은 없습니다. 한번 은혜 맛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가 내 것이 될 수 없습니다. 그 은혜 축복을 한번 맛보는 것으로 끝나고 말아버리고 마는 겁니다. 한번 물 위에 서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물 위를 걸어가야 합니다. 주님께까지 가야 합니다. 저 무태까지 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이런 은혜 축복을 준비해 두시고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우리는 몇 발자국 걷다가 얼마간 신앙생활 하다가 작은 은혜 좀 체험하다가 정작 큰 은혜 축복 앞에서는 물에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무서움 때문입니다. 두려움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습니까? 주님을 믿으십니까? 세상에 어떤 위협이 나를 급박해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세상의 풍성한 것, 세상의 힘 있는 것, 세상의 화려한 것, 이런 것에 유혹당하지 말고 급박당하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기적을 맛보는 물리를 걷는 은혜와 축복의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줄타기 하는 사람들,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줄에 안 떨어지게 뭐 어떤 장치를 해놓은 것도 아닙니다. 그도 얼마든지 줄에서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와 다른 것이 있습니다. 줄타기 하는 그 순간은 줄타기 고개사는 절대로 시선을 다른 데 두지 않습니다. 절벽 아래 두지 않습니다. 좌우 살피지 않습니다. 앞만 보고 나아갑니다. 목표 지점만 보고 나아갑니다. 목표 지점만 보고 나아가니 내가 걸어야 할 곳에 정확한 포인트에 어긋나지 않고 내 발을 디디게 되니 중심을 잡을 수 있습니다. 떨어지지 않고 목표 지점까지 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었다면 주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무엇이 좋습니다, 잘 됩니다 해도 귀 기울이지 말아야 합니다. 내 마음 뺏기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무슨 소리가 하나가 들리면 왜 그렇게 겁먹는지, 왜 그렇게 두려워하는지, 아, 이 신앙생활 하다가 내가 망하는 것은 아닌지, 잘못되는 것은 아닌지, 왜 그렇게 두려워하는지. 여러분, 두려움 물리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마귀 사탄은 오늘도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여러분, 두려워지면요, 겁먹어버리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겁먹지 않으면, 두려워하지 않으면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미국의 1930년대에 경제 대공황이 일어났을 때 미국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미국은 그 경제 대공황을 통해서 세계 초인류 최고의 강대국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때 미국 대통령이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었습니다. 실업자가 전체 노동자의 3분의 1이 넘었습니다. 공업 생산이 50%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공장의 50%가 문을 닫았습니다. 농사도 잘 되지 않아서 흉년이 들어서 농업 작물의 그 열매가 60%가 감소했습니다. 흉년에, 기근에, 공장은 불황에, 모든 산업이 올스톱 되었습니다. 이때에 루즈벨트 대통령이 전 국민을 향해서 라디오 연설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두려운 그 자체입니다. 두려운 마음 갖지 말라는 겁니다. 할 수 있다. 극복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라는 겁니다. 아무리 두려운 일이 있어도, 겁나는 일이 있어도 내가 겁먹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내가 두려워하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복싱 선수가 링에 올랐습니다. 상대방이 아무리

강력한 케어 펀치를 가지고 있어도 내가 겁먹지 않으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겁먹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참 힘들고 어려운 일들 많이 있습니다. 겁나게 하는 일들 많이 있습니다. 물리를 걸어가야 하는데 왜 겁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겁먹지 마시고 주님께 시선 고정, 주님만 바라보시고 이 세상 살아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은 물에 빠지지 않았는데 베드로가 왜 빠졌습니까? 주님께서 한 가지 사실을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왜 의심했느냐? 믿음이 적은 자여. 한 발 내디뎌서 물에 빠지지 않았으면 끝까지 갈 줄로 믿어야지 왜 한 발짝 두 발짝 옮기다가 의심하게 되었느냐? 여러분, 주님을 의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능력을, 주님의 도우심을 의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내 편이시라 했습니다. 날 도와주시겠다 했습니다. 나와 항상 함께 계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믿음을 끝까지 가지고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보면 믿음이 필요 없을 때는 참 믿음이 있고, 믿음이 정말 필요할 때는 믿음이 없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돈도 그럴 것 같아요. 돈이 참 필요한 때는 돈이 없고, 없어도 될 때는 돈이 많이 있고, 그렇잖아요. 아니, 건강 그만하면 될 만한, 건강이 필요 없을 것처럼 보여지는 사람은 너무너무 건강하고, 좀 건강했으면 싶은 사람은 건강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여러분 세상에 보니까 참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믿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쓸데없는 자리에서 믿음 자랑하지 마시고요, 믿음이 꼭 필요한 순간 믿음을 꺼내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전거를 타고 하이킹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오르막이 있고 내리막이 있습니다. 오르막이 있으면 힘들어도 열심히 페달을 밟아야 합니다. 열심히 페달을 밟아야 돼. 그러면 넘어지지 않고 목표 지점에 도달합니다. 목표 지점에 도달해서 이제 내리막을 만나면 그때는 페달을 밟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브레이크를 잡아야 됩니다. 페달을 그렇게 밟지 않아도요, 돌리지 않아도 자전거는 알아서 쫙 내려갑니다. 자, 오르막을 만나면 페달을 돌려야 하고 힘들어도, 내리막을 만나면 그때는 편히 쉬고 그냥 브레이크 잡으면서 룰루랄라 내려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믿음으로 말씀드리면 참 신기한 것은, 믿음이 정말 필요한 믿음의 오르막을 만나서 그때는 의심 없이 정말 주님만 바라보며 열심히 페달을 늦어도 갈 수 있습니다.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 나 힘들어하고 페달을 밟지 않으면 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때에 정말 믿음이 필요한데 그때는 믿음의 페달을 밟지 않더라는 거예요. 밟을 수 있는데 믿음의 페달을 밟지 않고 나 힘들어, 아, 이러다 넘어지는 거 아니에요. 주님 왜 이러는지 몰라. 주님을 의심하는 겁니다. 내리막을 만났습니다. 그때는요, 믿음이 별로 필요 없습니다. 그때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알아 저절로 내려갑니다. 내리막을 만나서 자전거가 더 빨리 내려가는데 페달을 밟는 사람은 멍청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 나 믿음 좋지요 하고, 아니 그때는 믿음 없어도 형통하다니까요. 믿음 없어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믿음이 필요할 때에, 믿음이 필요할 때에 의심하지 말고 믿음의 페달을 밟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의심을 버려야 합니다. 히브리어로 의심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 하면 두 갈래 길에 서 있습니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리 갈까 저리 갈까 결단하지 못하는 것이 의심입니다.

주님 바라볼까? 믿음으로 살까? 세상 쫓아갈까?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어떻게 할까? 이게 의심입니다.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일인데 교회 갈까 말까? 갈까 말까? 힘드는데 갈까 말까? 꼭 가야 되나? 그런데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기에 있는 분들은 믿음 있으신 분들이어서 그래도 그 유혹을 뿌리치고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 믿음 있는. 그런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주님의 손 잡아야 합니다. 물에 빠져들어가던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손을 내밀었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의 손을 잡았습니다. 물에 빠지지 않고 물 위를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손 잡아야 합니다. 무슨 일이 있습니까? 주님부터 찾으시고 주님의 손을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날 떨쳐버리려 해도 절대로 나는 주님 놓을 수 없습니다. 이 문제 해결될 때까지는 나는 주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손을 놓을 수 없습니다.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늘어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도와주시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놓지 않으면 절대로 불행스러운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씨름해서 승리해야 합니다. 주님의 손 놓지 않아야 합니다. 야곱이 야곱될 수 있었던 것은 야복강가에서 주의 천사와 씨름해서 이겼기 때문입니다. 내게 은혜 축복 베풀어 주기 전에는 어림없습니다. 나는 놓지 않습니다. 이 허벅지 근육, 이 뼈가 위골이 되어도, 뼈가 부러져도 놓지 않았습니다. 절름발이가 되어도 놓지 않았습니다. 축복의 조상이 된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풍랑이 날 너무 힘들게 합니다. 나는 이러다 빠져 죽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주님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잡으면 물 속에 빠지지 않습니다. 주님이 물 위에 걸어가시기에 주님 손잡고 있는 나는 절대로 물에 빠지지 않습니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어떤 풍랑이 있어도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40년 전 1984년도에 서울에서 세계 복음화 대회가 있었습니다. 미국 사람 한 사람이 간증을 냈습니다. 스탠리 탱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은 플라스틱 회사를 운영했던 사장이었습니다. 네 번이나 파산한 재기불능의 회사를 인수했습니다. 이 회사를 회생시켜 보려고 백방 노력했지만 역시 망하기 일보 직전에 이르렀습니다. 절망이 엄습해와서 어쩔 수 없이 교회에 달려가서 앞좌석에 꿇어앉아 밤을 새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여주셨습니다. 베드로가 물속에 빠져들어가면서 주여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지르던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사람도 주님을 향해서 주님 제 손을 잡아주십시오,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소리질러 기도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분명한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를 떨치고 일어나서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법적인 수속을 밟았습니다. 이 회사의 지분을 20분의 1로 줄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이 회사의 사장님은 주님이십니다. 주식의 51%를 예수님 이름으로 등록을 했답니다. 예수님이 사장이 된 거예요. 주식이 51%니까 수입의 51%도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 법적으로 예수님 회사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1년 만에 회사가 변했습니다. 네 번, 다섯 번 망해가던 회사가 1년 만에 순수익 200만 달러가 넘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손 잡았을 때에 빠져들어가던 회사가 다시 일어났습니다.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손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손 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주님의 손 잡을 때에 물 위를 걷는 축복이 있습니다. 지금 내 손에 무엇을 잡고 있습니까? 잘못된 것 잡고 있으면 다 놓으시고요. 주님의 손, 주님의 옷자락 잡고 다시 시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포항 송도교회 김휘동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054-244-3060, 054-244-3060번 포항 송도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HT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어제 한 복음성가 가수 콘서트에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그 콘서트장 근처가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자주 다녔던 곳이더라고요. 옛날 생각이 많이 나면서 기분이 조금 이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수가 옛날 찬양을 부르는데요. 예전에 제가 그 찬양을 부르던 때가 생각나고 그 가수가 불렀던 그 찬양을 많이 들었던 그 순간도 그런 때도 생각이 났습니다. 추억에 깊이 빠지게 됐죠. 예전에 제가 수련회 때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헌신의 고백을 하던 때가 생각났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고백 해본 적 있으신가요? 물론 이런 고백을 했어도 저 역시 다시 내 마음대로 살 때도 있고 하나님을 떠나 살 때도 있었어요. 그래도 예전에 내가 하나님을 만났었고 내 자신을 드리겠다고 고백을 했다면 귀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혹시 지금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전 같지 않다면, 예배를 쉬고 있다면, 제가 어제 경험했던 것처럼 예전에 내가 하나님께 고백할 때, 하나님을 만날 때, 그때를 추억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제가 어제 콘서트장에서 이 가수와 이 찬양을 예전 생각하면서 한번 불렀거든요.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를 써주시옵소서.

박종호 나를 봐도 없어서 이찬양이었습니다. 제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찬양, 또 가수 콘서트 오래간만에 여기 갔다 왔네요. 자, 영혼을 깨워드리고 정신을 바짝 깨워드리는 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깨라 총연출, 우리 주님의 명을 받들어서 대신 깨워드리고 있는

조연출 김민수입니다. 제가 오늘 살짝 시작할 때 제가 그 로고송을 좀 늦게 올렸어요. 예, 그래서 아마 깜짝 놀랐던 분들도 계실 것 같고 그 또 깜짝 놀랐던 또 지역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여러분 잘 듣고 계시죠? 제가 저도 이제 정신 바짝 차리고 여러분의 사연 신청곡으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 18일 금요일입니다. 예, 조금 늦게 시작한 거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고요. 문자를 어디로 보내냐? 샵 9110번입니다. 새로운 문자창이죠. 우물정 9110번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계시는 곳에서 지역에서 앱으로 듣고 계시는 분들 앱 무료 메시지로 여러분의 사연 신청곡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인데요. 한 주 동안 여러분께서 저에게 내가 교회를 갔다라는 걸 아직 알려주지 못한 분 계시죠? 계약한 분, 방학 끝낸 분 한번 알려주세요. 샵 9110, 우물정 9110번으로 여러분 계약한 분 알려주시고 꼭 지난주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어떤 분은 뭐 1년 전에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뒤늦게 이렇게 알려주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자, 방학 끝낸 분들 한번 꼭 좀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자, 익산에서 4605번님 앱으로 듣고 계시고요. 김치 맛있게 드셨다고. 와, 좋은 목소리와 따뜻한 방송 힘과 위로 주셔서 감사하다고. 우리 9596번님도 오셨습니다. 앱으로 듣고 계시고 전남 고흥에서 즐거운 금요 인사 네, 앱으로 들으시면서 523번님도 오셨고요. 네, 자, 여러분 사연 신청곡 그리고 이 방송을 지금 듣고 있지만 현재 내가 교회를 쉬고 있다 하시는 분 계약 문자도 제가 기다리지만 방학 문자도 기다립니다. 방학 두 글자 방학이라고 아니면 뭐 5년 방학, 3년 방학 그렇게 좀 꼭 좀 적어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오프닝에서 추억 찬양 말씀드렸는데 옛날에 내가 불렀던 찬양 아 이때 내가 하나님 만났을 때 고백했을 때 그런 찬양들 있잖아요. 여러분의 추억의 찬양 인생 찬양 어떤 찬양 있을까요? 알려주십시오. 저 이 열차 참 좋아해가지고 새끼라에서 많이 소개하고 있는데 제가 좋아하는 열차 구원 열차

3957번님의 신청곡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아, 이 찬양도 참 예전에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요. 그쵸? 자, 우리 서천에서 8845번님 앱으로 듣고 계시고요. 일하다가 민원 때문에 기분이 아주 안 좋았지만 새끼라를 들으면서 힘냅니다. 아, 그리고 0995번님 오셨습니다. 다행이네요. 새끼나를 통해서 또 힘을 내시고 천안 신방동에서 주신 선물 잘 받았다고 2523번님 앱으로 듣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와, 우리 익산 동명교회 유남규 목사님 듣고 계시네요. 우리 장로님 농장 포도 배달 지금 다니고 계신다고. 최근에 6명이 자기 발로 저희 교회 걸어 들어왔습니다. 8개월 집중 지역 전도를 통해서 요즘 날아다닙니다 하고. 와,

그러게요. 여섯 분이 이제 교회로 오셨다고. 이렇게 한 생명 한 생명이 귀한데 여섯 분이나 교회 왔으니까 우리 목사님 얼마나 좋으실까요? 예. 이렇게 정말 영혼 구원의 열매, 이제 가을이 이제 왔는데 그 열매 중에서도 이 교회에서 영혼 구원의 열매, 이 기쁨이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합니다. 예. 씨를 뿌려가지고 싹이 탁 트는 것 같은. 예? 자, 우리 5811번님이 이 곡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싹트네, 싹트네. 예. 율동하면서도 많이 불렀던 예전 찬양이죠. 트리니티 퀴즈입니다.

우리 귀여운 아이들의 목소리로 전해드렸습니다. 3시 22분 지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끼라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사연 신청곡 문자는 샵 9110번 그리고 앱으로 듣고 계시는 분들 혹시 휴대폰에서 라디오 듣는 이 어플 아직 다운로드 안 받으신 분 계신가요? 아 라디오를 듣는데 차를 내려야 돼 못 들어 뭐 이런 분 계세요? 휴대폰에다가 극동방송 어플 앱을 까시면 돼요.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극동방송 어플 스토어에 들어가서 이렇게 검색하셔서 다운로드 받으셔서요 어디서나 여러분 휴대폰으로 이 방송을 들으실 수 있고 회원가입을 하시면 거기서 채팅에 글 남기듯이 여러분께서 사연과 신청곡들 여러가지 의견들 남겨주시면 제가 생방송에서 문자처럼 똑같이 여러분의 의견 여러분의 사연들을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주일학교 시절 생각나서 너무 행복하다고 5811번님 문자 주셨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극동방송을 통해서 내가 교회를 나가게 됐다. 근데 저한테 아직 안 알리신 분 한번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이 방송을 지금 듣고 있는데 내가 교회를 안 다니고 있다 하시는 분은 그 정체를 한번 밝혀주십시오. 어떻게 밝혀주냐면 우리 신앙의 방학, 학교 방학 말고 교회 방학했다 해가지고 방학 두 글자를 보내주시면 돼요. 저한테 내가 5년 동안 코로나 이후로 쉬고 있다 그러면 5년 방학 이렇게 문자나 어플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지금도 분명히 내가 교회를 안 다니지만 이 방송 듣고 있는 분 계시잖아요. 수신번호 샵 9110 문자로 방학 두 글자 아니면 몇 년 방학 이렇게 적어주십시오. 앱 메시지 있잖아요. 앱 메시지로 방학 무교 이렇게 보내주시면 여러분 인생에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제가 방학 무교 문자 지금 현재 본인이 좀 보내주시고요. 아니면 방학생 무교생이 옆에 있다면 문자를 보낼 수 있도록 좀 옆에서 쿡쿡 찔러가지고 도와주십시오. 3917번님 오늘 처음으로 오셨네요. 어머니 하늘나라 가시고 처음 모여요. 흩어져 있는 가족 형제들 5남매가 청송 포항 강릉 우리 집에서 모이려고 합니다. 대청소 정리 정돈하고 반찬 준비하고 부모님 두 분 다 천국 가셨어요. 너무 열심히 살다가 지쳐서 1년 6개월 지쳐서 4월부터 회복되어 가는 것 같아요 라고 하셨습니다. 신앙생활은 잘 하고 계시는 거죠? 3917번님 천국 가신 우리 부모님 생각하면서 이 곡 올려드립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0: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참 너무 이렇게 따뜻한 찬양. 저도 너무 좋아하는 저희 할머니 생각나는 그런 곡. 할머니가 하늘나라 가시기 직전까지 그렇게 많이 부르시고 예 들으시면서 눈물도 흘리시고 천장을 바라보면서 막 환한 웃음으로 하늘나라 가셨다고 저희 어머니가 말씀해 주셨는데 그 할머니 보고 싶네요. 저 엄청 사랑해 주시던 그 할머니. 그러니까 천국에 가면 꼭 뵐 수 있겠죠? 저희 할머니도. 6490번님 경주교회 하나님 자녀예요. 작년 12월 수십 년 하나님 자녀분 전도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1년이 다 돼가는 시점에 극동방송도 그분 말씀 아래 애청한 지 일주일 됐어요. 아침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너무 잘 듣고 있습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제 많은 것의 변화.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이렇게. 와 그렇구나. 우리 6490번님 작년 12월에 전도가 되셨군요. 그리고 극동방송 또 그분 통해서 들으신 지 일주일 됐다고. 앞으로 잘 들어주시고 6490번님 성함하고 주소 한번 남겨주십시오. 계약한 거 축하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87번님 제 어머니도 5월에 갑자기 하늘나라 가셨어요. 그 이후로 방학 끝내고 교회 갑니다. 어머니의 기도로 커왔는데 이제 제가 제 자식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라고 이렇게 보내셨네요. 그렇구나. 예. 어머니의 천국행을 통해서 방학을 끝내셨군요. 우리 1087번님도 선물 드릴게요. 성함하고 주소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 좋은 또 소식의 문자가 왔네요. 이거는 제가 한번 전화를 한번 해봐야죠. 야 저하고 예전에 통화됐던 분인 것 같은데 방학을 끝내셨다고. 특히 남편이 방학을. 우리 2142번님 제가 전화하고 있습니다. 방금 좀 전에 문자 주셨잖아요. 2142번님 여보세요?
1: 네, 여보세요?
0: 예, 반갑습니다. 저 김인수 PD입니다.
1: 예, 예.
0: 아유, 반갑습니다. 지금 통화 괜찮으세요?
1: 예, 밤 듣고 있어요.
0: 지금 듣고 계셨죠, 방송?
1: 예, 예.
0: 예, 예. 오, 보니까.

0: 2022년에?
1: 아, 그럼 벌써 4년이 예, 됐어요.
0: 4년 전이네요. 4년 전에 억지로 통화했었다고.
1: 아, 예.
0: 남편이 그러니까 막 억지로 통화를 저랑 했군요.
1: 아, 저하고 통화해갖고 또 피디님 바꿔줬는데 통화를 안 하시려고 해갖고 조금 이렇게 통화하다가
0: 아, 옆에 있어가지고 남편 막 바꿔주고 막 이랬군요.
1: 예, 그때. 예.
0: 근데 막 통화 안 한다고 하다가 예, 어떻게 통화를 하고 그때 선물도 예, 막 드리고 그랬죠.
1: 예, 받은 것 같은데. 예.
0: 예.
1: 예, 근데 그때 그냥 애기 아빠가 커피 좋아하는데 커피를 예, 안 커피가 안 오고 다른 게 왔거든요. 그래갖고 조금 속상해하더라고.
0: 진짜요?
1: 예예.
0: 어 여긴 커피가 간 걸로 돼 있는데 안 갔군요.
1: 아니에요. 예, 커피가 아니고 다른 걸로 왔더라고. 유산균인가 왔던가.
0: 아 그러면 제가 커피 예, 보내드려야죠. 제가 아니, 커피 다시 보내드리겠고요. 중요한 예, 게 그 남편이 교회를 나갔다면서요.
1: 예, 고장 때부터 이제 사회하고 저희 아들하고 이제 설득하니까 처음엔 안 나가려더니 나가더니 자기 혼자 차 끌고 저는 이제 성가대 연습을 해야 되니까 먼저 가는데
0: 네,
1: 자기 혼자 차 끌고 오시고 또 갈 때도 차 가시고 그렇게 하시고.
0: 와, 예. 올해 구정 때부터
1: 예, 예,
0: 올해 설 때부터 가셨는데
1: 예, 예,
0: 44년 예, 만에 교회를 갔다고요?
1: 예, 그 전에 조금씩 한 번씩 이제 애들 따라서 가기는 했는데
0: 예,
1: 그렇게 저 이야기는 안 갔어요.
0: 와, 그래서 설에 지금 44년 만에 다니시고 지금까지 예, 잘 다니세요?
1: 예, 제일 성수는 잘해요. 혼자 오, 잘 나오셔서.
0: 이야, 아니 근데 그때 저하고 예, 통화하고 나서 바로 가셨어요, 남편이? 예?
1: 아니죠. 그때 벌써 4년 됐, 22년 됐 통화했으니까.
0: 아, 그렇죠. 올해부터 간 거니까.
1: 예,
0: 올해부터 간 거니까. 맞다.
1: 예, 구정 때.
0: 예, 예, 예. 근데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3-4년 만에 가고 싶은 마음이 드셨을까요?
1: 계속 저희 자녀들과 애들하고 저하고 기도했죠.
0: 기도하고 이제 우리 자녀들이 예, 아버지 교회 가시죠. 예. 계속 이제 얘기하다가
1: 예, 자녀들 이제 또 잘 믿으니까.
0: 네네.
1: 믿음 잘 잘하고
0: 사위도 잘 믿고.
1: 예, 저는 이제 새벽 계단 항상 새벽에 항상 또 하나만
0: 그렇구나. 지금 계시는 곳이 논산 맞나요? 논산?
1: 예예. 예.
0: 남편 혹시 옆에 있나요?
1: 조금 떨어져 있는데 대추 따고 저는 이제
0: 좀 떨어져 있어요.
1: 예예. 예.
0: 떨어져 있는 게 지금 뭐 혹시 지금 뭐 야외에 계세요? 혹시 일하고 계세요?
1: 예, 밭에 있어요.
0: 밭에서.
1: 밭에. 예예.
0: 그러면 이렇게 좀 손짓 좀 해가지고 남편 예, 한번 좀 제가 통화하고 싶은데 이쪽으로 잠깐 좀 바꿔주실래요, 남편?
1: 예. 조금 1, 2분 가야 되는데.
0: 1, 2분.
1: 예, 저희 여기 전에 산에서 밤 죽고
0: 예,
1: 같이 이제 대추 따다가
0: 예,
1: 여기 아빠 혼자 대추 지금 따고
0: 남편은 대추 따고
1: 같이 이제 오전에는 하다가
0: 예,
1: 밤을 밤
0: 따고
1: 예,
0: 밤 죽고 대추 따고 예예. 예. 자, 1, 2분 제가 뭐 기다리죠.
1: 예?
0: 1, 2분 제가 기다릴게요. 좀 바꿔주십시오.
1: 예, 예.
0: 밤도 죽고 대추도 따고 생방송
1: 예?
0: 나가고 있네요.
1: 아이고,
0: 저희 생방송이 뭐 이렇죠. 뭐. 예. 생방의 묘미입니다. 생방의 묘미. 밤을
1: 죽고 아까 그냥 문자만 와갖고
0: 예, 괜찮아요. 지금 와, 44년 만에 제가 예, 4년 전에 통화했던 남편분이 교회를 갔답니다, 여러분. 이야, 이거 진짜 대박입니다. 대박. 4년 전에 우리
1: 나는 모르겠네. 조금만 기다리세요.
0: 예예. 예. 자, 천천히 하십시오. 4년 예, 전에 우리 논산에 계시는 우리 조강숙님과 제가 통화를 하다가 옆에 있는 남편 바꿔달라고 해가지고 막 아 싫다고 하는 우리 남편하고 통화를 해서 그때 억지로 예, 통화를 하고 교회 가자고 했는데 거의 4년 만에 3년 반 만에 이번 올해 설부터 주일 성수를 시작했다고 해요. 이야. 할렐루야입니다. 이번에도 또 이렇게 되게 예, 여보세요?
2: 네.
0: 네, 안녕하세요. 저 극동방송의 김인수 PD인데요.
2: 예.
0: 저 혹시 기억하세요? 4년 전에 저랑 통화하셨는데.
2: 예.
0: 축하드립니다. 와, 드디어 교회 가셨다면서요?
2: 예?
0: 드디어 교회 가셨다면서요?
2: 예, 예, 예.
0: 야, 정말 축하드리고 너무 감사합니다.
2: 예.
0: 그때 4년 전에 그때 아내하고 제가 통화하다가
2: 예,
0: 옆에 있는데 통화 잠깐 했었잖아요.
2: 예, 예, 예.
0: 그때 막 교회 가세요. 이렇게 막 선물도 드리고 막 이랬었는데
2: 예, 예.
0: 올해 설부터 올해 구정 때부터

0: 이제 교회 다니기 시작하셨다면서요?
1: 예.
0: 야, 너무 고맙습니다. 예? 너무 고맙습니다. 이제 교회를 가게 되니까 아내분도 기뻐하고 우리 자식들도 자녀들도 다 기뻐하겠어요?
1: 예, 애들 때문에 갔어요.
0: 애들
1: 예전에 막
0: 때문에.
1: 명

0: 있어요.
1: 네.
0: 잘 모르지만은 우리도 사실은 다잘 몰라요. 어떤 분들은 뭐 아는 체할 수도 있지만 우리도 사실은 잘 모르는데 그래도 좀 이렇게 느낌이 어떠세요? 예배 드리시면서 느낌이
1: 그냥 편하지요, 뭐 마음이.
0: 편해요. 그리고 또 가족과 함께 이렇게 또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좋고. 와, 참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오늘 좋은 소식도 들려주셔서 감사하고. 예, 그때 커피 좋아하신다는데 커피가 안 갔다면서요? 그래서 커피 제가 더치커피랑 드립커피랑 두 가지 이렇게 잘 보내드릴게요.
1: 아이고,
0: 그리고
1: 고맙습니다.
0: 또 이제 한 가지가 더, 이렇게 교회를 다니게 되면은 축하의 꽃바구니를 드리거든요? 축하의 꽃바구니까지 보내드리도록 하겠고요. 이 시간에 저 따라서 짧은 우리 기도 한번 할까요, 아버님? 저 따라서, 예. 저 따라서, 사랑의 하나님,
1: 사랑해, 하나님.
0: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1: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0: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1: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0: 연약한 저를 놓지 않으시고,
1: 연약한 저를 놓지 않으시고,
0: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0: 지금 나는
1: 지금 나는,
0: 내 마음의 문을 열고,
1: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0: 부활하신 예수님을
1: 부활하신 예수님을
0: 다시 한번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1: 나의 기도로
0: 나의 주인인,
1: 고백합니다.
0: 구주가 이제 주인이란 얘기인데요. 나의 주인으로 고백합니다.
1: 나의 본인으로.
0: 주인.
1: 난청이 조금
0: 아,
1: 있어서
0: 그래요?
1: 발음 잘.
0: 그 주인과 종 있잖아요. 그 예수님을 나의 이제 주인으로 고백한다는 거예요. 나의 주인으로 고백합니다.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1: 예배할 수 있는 감사하며
0: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아멘.
1: 아멘.
0: 아멘.
1: 아멘. 고맙습니다.
0: 아버님,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 교회 잘 다니시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배 드리시면서 조금씩 더 알게 되실 거예요. 네. 감사하고 저희가 커피하고 꽃바구니 보내드릴게요.
1: 고맙대요.
0: 고맙습니다. 예, 건강하십시오.
1: 고마워요.
0: 예. 자, 우리 아내의 기도, 또 우리 자녀들의 기도, 드디어 열매를 거뒀네요.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실 일입니다. 44년 만에, 예, 제가 4년 전에 이분과 통화를 했었는데 그 아내분도 얼마나 기쁘겠어요. 올해 구정 때부터 이렇게 주일 성수를 잘하고 계신다는데요. 우리 논산에 계시는 우리 2142번님의 남편 전화 연결해봤습니다. 1087번님의 신청곡 우리 함께 나누죠.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신청곡 김수지 목소리로 전해드렸습니다. 제가 딱 1절만 들었는데요. 그 이유가 있는데 우리 방학생이 있어서 제가 전화를 꼭 좀 오늘 생방송 마치기 전에 해보고 싶거든요. 4년 방학이라고 문자를 주셨거든요. 1597번님 제가 4년 방학생 전화를 한번 해봅니다. 자, 수학이 들었어요. 다시 한번.

전화를 해볼게요. 1597번님, 1597번님, 4년 방학생. 전화하고 있습니다. 신호 갑니다. 꼭 받아주세요. 자, 1597번님, 4년 방학생. 신호 가는데. 아, 자, 3시 32분에 문자 주셨었는데. 자, 전화 안 받네요. 자, 다시 한번 도전 한번 해볼게요. 다시 한번. 일반 전화로 갑니다. 1597번님. 4년 방학생. 신호 가요. 꽉 받아주셨. 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1597번님. 주여. 받아주옵소서. 주여. 아유, 아쉽네요, 아쉽네요. 자, 우리 1597번님. 방송 끝나고. 제가 포기하지 않고 다시 한번 꼭 전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3917번님, 극동방송 축복합니다. 방학 후 계약. 그렇군요. 예수님 최고. 자, 우리 3917번님, 어떤 사연이 있으셨을까요? 복음의 열정이 넘치신 아버지 93세까지 저도 힘을 다해 전도하고 싶어요. 본인이 지금 이제 계약을 했고 아버지를 전도하고 싶어서 지금 노력하고 계시는 건가요? 3380번님. 저는 방학은 아니지만요. 여전히 나의 손을 놓지 않으시는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기 위해 문자드립니다. 조금 더 믿음 앞으로 나아가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시길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방학은 아니지만 뭔가 많은 것들을 고민하고 계시는 중이신가 봐요. 우리 3380번님. 자, 그리고 내일 모레 주일 예배 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예배 드리는 한 되길 간절히 소망한다고 우리 1751번님도 이렇게 또 사연을 주셨습니다. 1175번님 앱으로 듣고 계시네요. 1814번님도 오셨고요. 자, 여러분 복된 주말 보내시면서 이번 주일 또 예배 잘 우리 1751번님의 사연처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일 예배 잘 드리시는 날 되길 바라겠고 저는 월요일에 다시 오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여러분께 보내면서 조연출 김인수 불러갑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1: FEBC 게시판. 이 시간에는 우리 지역 교계 정보를 안내해 드립니다. 더채움교회에서 10월 25일 주일 오전 11시에 2026년 새생명 축제를 진행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라 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축제에는 국내 정상급 찬양사역자 지선 전도사님께서 함께하오니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54-256-0691번 더채움교회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어린이전도협회 포항지회에서 1인 100명 어린이전도에 관한 강의를 진행합니다. 9월 21일 월요일 오전 10시와 오후 7시에 진행되며 전도협회 파송선교사 임대이빗 선교사님께서 강사로 함께 하십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9866-662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경주제일교회 마더와이즈 10기가 10월 1일부터 11월 26일까지 매주 목요일에 9주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자신과 가정을 세우기 원하는 모든 여성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오전 10시부터 오후 12시 10분까지 경주제일교회에서 열립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9038-140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포항 18기 두란노 어머니학교가 오는 10월 9일 금요일과 10일 토요일, 그리고 10월 16일 금요일과 17일 토요일에 포항 송동교회에서 진행됩니다. 금요일은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토요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진행되오니 크리스찬 여성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4560-5998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장로합창단 창립 30주년을 맞아 합창 단원을 새롭게 모집합니다. 단원들은 찬양하는 순례자로 해외 순회 공연도 함께하게 될 예정입니다. 9월 30일 수요일까지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신청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3534-6076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제7회 전국 목회자 사모 세미나가 파주 그레이스 연수원에서 10월

월요일부터 28일 수요일까지 열립니다. 회비는 무료이며 선착순 100명입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977-8383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포항극동방송에서 지역교회 음향시스템 점검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미자립교회를 비롯한 교회의 음향 또는 음향시스템 운용에 어려움이 있어 도움이 필요한 교회는 샵 9030으로 점검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신청 가능한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도움이 필요한 교회는 점검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에서는 신앙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각종 집회 행사에는 이단들의 활동도 예상되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 교계나 교회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들은 포항극동방송 256-3000번, 팩스 253-9100번으로 또는 포항극동방송 홈페이지의 공지요청 게시판을 이용하시면 무료로 공지해드리겠습니다. 또한 게시판 내용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게시판이라고 세 글자 보내주시면 안내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방송된 내용은 포항극동방송 홈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FEBC 1분 칼럼 홀리시즈 교회와 함께합니다. 말씀에는 서대천 목사님입니다.
1: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됨의 상징입니다. 위로는 하나님을 향하고 좌우로는 인간을 향해 뻗은 그 십자가의 팔이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했습니다. 모든 차별과 경계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라진 것입니다. 그렇기에 복음은 사람을 바꾸고 사람은 교회를 바꾸며 교회는 세상을 바꿉니다. 세상은 이런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복음은 인간이 하나님께 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에게 오신 길입니다. 그분이 은혜로 내미신 손을 잡는 일입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미움이 사라지고 복음이 역사하면 절망이 소망으로 바뀝니다. 이토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죽은 인생을 다시 살리는 능력이며 무너진 세상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성경은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분의 사랑이 가정과 세대와 민족을 넘어 온 세상을 덮을 때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보내고 갈라진 마음들 사이로 그리스도의 다리를 놓는 통로가 되는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0: FEBC 1분 칼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홀리시즈 교회와 함께했습니다.
2: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3: 극동방송 전파 선교사는 상당히 오래 전부터 제가 작은 물질을 선교 헌금을 보내고 있었는데 늘 적게 보내고 있어서 마음에 부담감이 좀 있었습니다. 작년 2년 전에 손주가 태어났어요. 그래서 손주 이름으로 꼭 우리 선교 비를 보내고 싶어서 이번에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순수 복음 방송으로서 늘 극동 방송이 참 은혜롭게 이 지역에 정말 생명의 방주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저는 항상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이 복음 방송이 극동 방송이 이 지역에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명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다고 저는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 걸음 두 태중에 있거나 또 태어났거나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서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그 하나님께서 꼭 붙잡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그래서 그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자라날 수 있도록 기도하면 꼭 극동방송에 꼭 작은 물질이라도 이름을 올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러한 우리 기도의 사람으로 함께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2: 극동방송 전파 선교사에 가입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올리시는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자녀와 손주의 이름인데요. 태중에 있는 아이, 그리고 이제 막 걸음마를 뗀 손주까지 사랑하는 자녀의 이름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일을 함께 하십니다. 지금 사랑하는 자녀와 손주의 이름으로 전파 선교사에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 우물정 버튼을 903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그리고 손주에게 남겨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은 바로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자녀의 이름으로 손주의 이름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기쁨을 함께 누려보시길 바랍니다.

0: SD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현석주의 작은 음악실의 현석주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순간이 우리에게 가장 평안한 시간입니다. 어쩌면 많은 것을 다 가졌다 해서 마음의 평안과 행복이 생기지는 않죠. 순간 기쁠 수는 있지만 그 기쁨은 안개와 같아서 금방 사라지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금방 공허해집니다. 사도 요한은 에베소 교회에게 회복하라 라고 이야기하며 처음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이 처음 사랑의 의미는 아가펜 프로텐, 최상의 사랑입니다. 오직 주님만 생각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최상의 상태, 그것이 바로 처음 사랑입니다. 우리 안에 누구도 빼앗길 수 없는 평안, 바로 그 처음 사랑을 실현할 때 생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늘 주님을 기억하고 늘 주님을 생각하며 평안과 은혜가 넘치는 하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현석주의 작은음악실 오늘 첫 곡으로 함께 하신 곡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쇼마 트리오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핸델의 대관식 앤썸 1번 함께 하시겠습니다. 앤썸이라고 하는 것은 영국 성공회에서 불리는 찬송을 이야기하는데요. 오늘 함께 하실 핸델의 대관식 앤썸 1번은 사독은 대제사장이요라는 제목을 붙이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장 38절부터 40절 말씀에 솔로몬이 다윗의 뒤를 이어 왕으로 즉위하는 장면에서 이 가사를 따왔다라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솔로몬이 다윗의 뒤를 이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 왕이 되었던 것처럼 이 곡은 단순히 왕실의 축하곡이 아니라 왕에게 기름을 붓는 그 의식, 다시 말해 대관식에 사용되는 작품으로 만들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2023년도에도 찰스 3세가 대관식을 할 때도 이 곡이 연주되었습니다. 또 재밌는 것은 축구팬들에게도 익숙한데요. 영국의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이 앤썸은 중요한 음악적인 모티브가 돼서 연주되기도 하죠.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앤썸, 1727년 10월 11일 영국 당시 조지 2세의 대관식을 위해 만든 핸델의 대관식 앤썸 1번 사독은 대제사장이요. 존 엘리엇 가디너가 지휘하는 몬테베르디 합창단과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헨델의 대관식 앤썸 1번, 사도근 대제사장이요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모차르트의 바이올린과 비올라와 오케스트라를 위한 심포니아 콘체르탄테 E플랫 메이저 작품 번호 364번 가운데 3악장 프레스토 준비했습니다. 콘체르탄테라고 하는 것은 협주곡과 교향곡의 중간 단계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너무 협주적인 형식에 치우치지 않고 또 너무 그 관연하게 교향곡적인 형식에 치우치지 않은 두 개의 형식이 잘 융화된 그런 형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모차르트는 이 작품에서 특별히 바이올린과 비올라를 오케스트라와 함께 콘차르탄테 양식으로 활용했는데요. 여기서 비올라의 음색을 상당히 적극적으로

활용한 모차르트의 기법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작품에서 비올라를 반음 높게 조율해서 바이올린과 비올라의 음색이 잘 섞이도록 이 작품을 만들었다라고 하죠. 오늘 이 작품의 3악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빠른 패세지와 또 그 리듬적인 것을 통해 서로 대화하는 아주 매력적인 악장입니다. 오늘 이 작품을 이작 펄만의 바이올린 연주, 토마스 브랜디스의 비올라 연주, 클리블랜드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바리톤 이승황의 음성으로 그래도 함께 하셨습니다. 앞서 함께 하신 곡 모차르트의 바이올린과 비올라와 오케스트라를 위한 심포니아 콘체르탄테 3악장 프레스토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이현철 작곡의 날 사랑하심 인천시립합창단의 음성으로 준비했습니다. 이 찬양 함께 하시며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로 평안하시고 늘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로 평안하세요.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생명수 강가에서 생명수 강가에서 오늘 이 시간에는 포항 푸른숲교회 김선인 목사님께서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염려하지 말고 염려하라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들으시고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요즘 여러분, 무엇을 걱정하며 살아갑니까? 어떤 염려와 근심 속에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인생은 모두가 걱정과 염려와 근심 속에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특징입니다. 이 세상을 신앙을 가진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근심 없는 사람 없고 염려 없는 사람이 없고 걱정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염려라는 것은 참 다양한 듯하여 요즘 날씨처럼 아침에는 좀 시원하다가도, 그리고 낮에는 이렇게 또 덥다가도, 저녁에는 또 이렇게 이불을 챙기며 또 추위를 느끼기도 하듯이, 뭐 우리의 미래나 뭐 자녀 문제들, 인간관계 문제들, 뭐 재정의 문제들, 이런 것들이 실수 없이 걱정과 근심으로 나에게 밀려오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한번쯤 들어봤던 옛날의 전래동화 있죠? 두 아들을 둔 어머니 이야기입니다. 큰아들은 맑은 날에만 잘 팔리는 집신 장사를 했답니다. 작은 아들은 우산 장사를 했답니다. 이 어머니는 1년 365일 마음 편할 날이 없었답니다. 날이 맑고 화창하면은 비가 안 와서 작은 아들이 우산이 안 팔리니 또 작은 아들을 걱정하느라 또 근심하고 걱정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비가 내리면 우리 큰아들도 집신이 안 팔릴 것 같아서 어쩌나 하고 가슴을 치면서 또 걱정하고 근심했답니다. 맑어도 걱정, 비가 와도 걱정. 결국 어머니는 스스로 만든 염려와 감옥 속에 갇혀 매일 이렇게 걱정하며 살아갔습니다. 이것은 그 어머니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들도 또한 늘 언제나 365일 또 다른 걱정을 가지고 또 염려하며 근심하며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라는 것은 미국의 심리학자 어니 젤린스키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걱정, 염려, 근심은 사실은 92%는 일어나지 아니할 쓸데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이런 염려와 걱정과 근심 속에서 늘 언제나 무거워하고 지쳐하고 마음 상해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이 말씀을 우리는 읽으면서 끊임없이 이런 설교를 많이 듣습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이런 설교를 듣다 보면은 드는 생각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렇나? 나는 믿으면서 불안해하는가? 하나님을 믿으면 아무 생각 없이 살아야 하는가? 여러분, 이 말씀의 정확한 뜻은 과연 뭘까요? 우리 인간의 특징과 본질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인데, 주님은 염려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정말로 인간이 어떻게 염려 안 하고 살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도 오늘 본문을 깊이

한 번 더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의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과연 무엇이며, 쉽게 말하면 염려할 것을 염려하고 염려하지 말아야 할 것을 염려하는 우리의 모습을 주님은 정확하게 지적해 주고 있는 내용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 영혼에 내 생명의 생사가 갈린 가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염려하지 않고, 때로는 염려하지 말아야 할 것을 다 언제나 염려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 듯합니다. 여러분 냉장고를 열어봤더니 며칠 지난 상한 우유가 거기 있어요. 버리자니 아깝고, 그리고 또 그래서 이 우유를 먹으면 뭐 탈락해서 하고서 이렇게 우유를 마셔버립니다. 근데 결국 그 아까운 것 때문에, 그만 먹은 것 때문에 그날 밤 극심한 식중독에 걸려 응급실에 실려가고 병원비가 들고 약값이 들어갔다면, 여러분 정말로 아까운 것은 무엇일까요? 단돈 몇천 원에 아끼려다 하나님이 주신 가장 소중한 내 몸, 그리고 내 시간, 내 물질이 이렇게 더 많이 낭비하게 된 것이죠. 우리는 물질의 손해를, 눈에 보이는 것을 아까워하면서도 본질인 내 영혼과 생명이 병드는 것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무감각하게 별 염려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주님은 인간의 본능인 염려를 기계처럼 아예 없어버리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염려할 것을 염려해라. 세상 사람들이 쫓는 헛된 염려를 너희들은 끊어버리고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염려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은 정확하게 지적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염려하지 말고 염려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을 본문을 통하여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염려하지 말고 염려해야 할 것은 이와 같이 수단에 염려하지 말고 본질에 염려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현대인들은 세상 일을 할 때 얼마나 야무지게 잘합니까? 정말로 더 얻기 위해서 밤을 새고 자녀들의 성적 점수에 감정과 기분이 올랐다 내렸다 하고 요동칩니다. 내 몸에 이상 증세만 있어도 인터넷을 찾아보고 원인이 무엇인지 병원에 당장 뛰어갑니다. 그런데 내 영혼이 메말라가고 내 영혼이 병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간절함이나 무감각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본문 오늘 25절에 봤더니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여기서 목숨과 몸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주신 본질이고 진짜 인생입니다. 반면에 음식과 의복, 본질을 지키기 위하여 잠시 잊고 버리고 먹고 또 먹었고, 이 수단이자 껍데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만히 보면은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이것은 염려하지 말고 정말로 내 목숨과 내 몸이 중요하지 아니하냐, 여기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않는다 그 말인 것입니다. 물론 먹고 사는 문제, 자녀의 교육비 문제가 걸려있는데 어떻게 염려 안 하냐고요? 물론 맞습니다. 다 생존에 걸린 진짜 이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건 맞습니다만, 그러나 주님도 가정과 일터에 땀 흘리며 일하는 거룩한 수고를 결코 폄하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번쯤 들어봤던 내용의 예화입니다. 아프리카나 인도 같은 지역에는 이 사냥꾼들은 원숭이를 잡을 때는 아주 간단하게 잡는다고 해요. 야자 열매에 구멍을 하나 뚫어 넣는데 그 구멍은 원숭이 손이 꼭 빈 손을 넣을 때는 쏙 들어가고, 그리고 주먹을 쥐면 절대로 빠져나오지를 못한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자 열매 속에 그 안에 원숭이가 좋아하는 견과류나 쌀을 그 안에 두면은 이 원숭이는 냄새를 맡고 가까이 와서 그 구멍에다가 손을 쏙 넣고 그 견과류를 움켜쥡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보고서 사냥꾼들이 그물을 들고 가까이 옵니다. 원숭이는 깜짝 놀랐겠죠. 막 꽥꽥거리고 난리를 칩니다. 그런데 문제는 손을 놓지 못한다는 겁니다. 손에 있는 견과류를 놓지 못해서 그거 먹고 살 거라고 그거 붙잡고 아무리 빼려고 노력을 해도 손이 주먹을 쥔 그 손은 빠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국은 손을 놓으면 자기 생명을 살릴 수 있는데 그것 이와 같이 견과류를 붙잡은 것 때문에 그는 거기에 걸려 사냥꾼들에게 올무에 잡혀 죽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원숭이를 죽게 한 것은 사냥꾼의 건물이 아니라 자기 손에 작은 먹이 한 움큼을 놓지

못한 원숭이의 자기의 탐욕과 욕심 때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생명, 하나님이 주신 이 영혼,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소중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 인생

무엇을 보고 무엇을 보고서 너가 염려하며 살아갈 것인가를 우리에게 종용해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내 영혼은 하나님을 떠나 메말라 가고 있고 내 신앙의 야성이 다 타들어가 영적으로 죽어가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는 타락되었다고 이 세상이 끝이 났다고 말하면서 우리는 세상의 끝에 대하여 미련을 거두지를 못하면서 진작 내 영혼에 대하여 악착 같은 그 영혼에 대하여 사수하고 영혼에 대하여 목숨에 대해서는 우리는 별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땅에 여러분의 인생에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 진짜로 중요한 영적인 것에 우리는 더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염려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염려할 것은 뭔가? 이 땅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지만 염려할 것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세상 끝 때문에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하여 염려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한 나라의 왕을 섬기는 두 신하가 있었답니다. 두 사람은 모두가 매일 성실하게 궁궐을 출근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염려하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품은 염려 방향이 달랐다고 해요. 첫 번째 신하는 궁궐에 들어오자마자 사람들을 모으기에 바빴습니다. 자신에게 줄을 서게 만들었습니다. 자기의 영향력을 넓히며 자기 세력을 확장해 갑니다. 그게 온 마음을 쏟느라 염려합니다. 어떻게 해야 내 입지를 이 궁궐에서 굳혀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내 세력을 더 이와 같이 나와 함께 할 수 있을까? 어떻게 더 많은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들까? 그는 왕이 하사한 권력과 재능, 그 힘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호의를 베풀긴 하지만 그 호의는 그 목적은 왕의 영광이 아닌 자기 나라를 넓히기 위해서 그렇게 가진 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반면 두 번째의 신하는 궁궐에 들어오면 또 걱정, 근심, 염려를 합니다. 오직 한 가지 생각밖에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정말로 좋은 신하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왕의 뜻을 이와 같이 왕을 도와서 이 땅에 이루어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이 나라가 평안하고 어떻게 해야 국민이 잘 살 수 있을까? 그는 오직 왕의 나라와 그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만 마음을 졸이며 염려하고 근심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 중 누가 진정한 신하일까요? 왕의 마음을 헤아리고 나라의 안위를 위해서는 신하의 먹고 입고 거처하는 모든 문제는 왕이 당연히 넘치도록 채워주고 책임져 주지 않겠습니까? 신하가 걱정할 것은 자기의 자리가 아니라 오직 왕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염려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잘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염려를 없애라고 말하지 아니하시고 그 염려를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먹고 마시는 문제, 자기의 삶, 자기의 자리를 위하여 염려하고 걱정하며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진짜 염려해야 할 것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은 과연 무슨 의미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우리들은 우리의 가정에 머뭅니다. 내 직장으로 나아갑니다. 사람들을 만납니다. 내가 어디 가든 내가 무엇을 하든 그곳에 주님,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이곳에 바른 하나님의 의가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내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역할을 위해서 우리는 염려하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우리들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어디든지 갈 수가 있습니다. 어디든 머물 수가 있습니다. 누구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주님, 나를 통하여 그곳에 세상의 나라, 탐욕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릴 수 있도록 나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곳에서 이와 같이 세상의 방법으로 이와 같이 속이고 속이는 세상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바른 의가 나를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하나님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염려하고 걱정하고 애쓰고 신경 쓰고

생각할 것은 오늘도 만나는 사람, 오늘도 내가 머무는 그 곳에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통치하고 하나님의 법이 그 속에 임재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누굽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 자녀가 아닙니까? 여러분의 일터는 어떻습니까? 세상을 살아가며 생기는 염려의 순간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이 가정에서, 나는 나의 일터에서, 그리고 내 삶의 현장 속에 진정 하나님이 주인 되어 있는가?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있는가? 누구든지 세상을 살아가노라면 우리는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요. 생각을 깊이 하다 보면 밝은 생각도 하지만 염려하며 근심하며 염려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염려에 함몰되어 성도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왕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말을 합니다. 세상 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적인 염려가 아니라 정말로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거기에 집중하고 생각하며 염려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는 우리가 염려하지 말고 염려해야 할 것은 내일은 염려하지 말고 오늘을 염려하며 사는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는 시간에 대하여 많은 염려를 하고며 살아가죠. 우리가 염려할 것은요, 지나간 과거는 염려해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미래의 시간에 염려가 아니라 진짜 우리가 더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하여 집중해야 할 것은 오늘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여기에 대하여 우리는 염려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유모처럼 전해지는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금이 세 가지가 있다 그러잖아요. 첫째는 진짜 보석인 황금이 아주 중요합니다. 둘째는 음식의 맛을 내는 소금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셋째는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현재인 지금, 지금이 중요한 것입니다. 수많은 염려는 존재하지도 않는 내일이라는 허상에서 시작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와 사명의 시공간은 언제나 오늘 바로 지금 여기에,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는 소중한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면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갈 것인가? 오늘도 내가 있는 이 지금을 내가 어떻게 하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오늘 지금 어떻게 내가 만족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것인가? 우리는 이 지금에 실패하면 내일도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지금을 위해서 소중히 여기며 여기에 집중하면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사명과 은사는 내일이 아니라 오늘입니다. 내일은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내일을 우리에게 허락해줘야 우리는 내일을 맞이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의 시간, 은혜의 장소를 지금 여기 허락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이 은혜를, 이 오늘을 우리는 가치 있게, 보람 있게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 이와 같이 우리에게 유익한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내일의 염려로 오늘이라는 성물을 낭비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하루의 시간을 더 가치 있게 사용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어리석은 자는 날마다 염려하고 근심하고 내일 때문에 오늘을 이와 같이 오늘로 주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 그들에게는 내일이 없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이들이 힘들고 어려워할 때 하나님께서는 저들에게 응답해 주셨죠. 하늘에서 만나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나를 줄 때는 거룩한 법칙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듯이 어떤 자는 걱정하여서 그 만나를 이와 같이 많이 거두어서 저장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이 지나고 내일 되니 그 만나는 냄새가 나고 썩어 문드러지어서 먹을 수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내일 먹을까지 욕심내어 모아둔 만나는 예외 없이 다음날 아침에는 이와 같았습니다. 여러분, 내일의 염려는 오늘로 끌어내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오늘이라는 신선한 은혜 위에 내일의 썩은 냄새를 덮어버리는 미련한 행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을 살아

받아낼 은혜만 오늘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일을 위해 적금을 돌고 노후를 대비하고 자녀의 미래를 계획하는 것도 다 어떤 염려라는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금하신 것이 아니라 통제할 수 없는 그 미래를 오늘을 시간을 낭비하고 소비하고 그것을 누리지 못하면서 거기에만 집이와 같이 다 매몰되어 있는 그 모습을 안타까워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오늘은 어떤 날입니까? 오늘도 여러분에게 오늘의 이 날이 여러분의 최고 행복한 날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을 어떻게 하면 복되게 살 수 있을까요? 내일이라는 시간의 주권자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우리는 내일을 맞이합니다. 내일의 주권은 내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오늘 하루의 분량 안에 우리는 바르게 살기 위해서 집중해야 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중국에는 아주 경치가 좋지만 험준하기도 유명한 화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아주 극한 직업을 가진 사람이 있죠. 진꾼입니다. 그 가파른 곳에 그 대나무 작대기 하나를 어깨에 메고서 양쪽에다가 짐을 메고서 높은 산 위에 올라갑니다. 얼마까지 짐을 나를 수 있는가 봤더니 50km랍니다. 그래도 젊은 사람은 객기를 부려서 70km까지는 자기는 치고 올라간답니다. 그렇게 치고 올라갈 때면 엉금엉금 기어 올라가고 10년, 20년, 한 40년 된 사람의 이 어깨를 보면은 두툼하여서 구둥살에 비어서 정말로 인간으로 사는 것인지 청처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참 마음이 아파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날 진꾼이 걱정을 합니다. 아, 오늘도 50km, 내일도 50km, 또 50km. 아이고, 내가 내일 50km 좀 쉬어보자. 그러므로 내일 50km를 내가 오늘 한번 내가 쉬어보자. 100km를 치고 여러분 올라간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 가지 못하여 병이 들 것입니다. 허리를 다칠 것입니다. 내일도 살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짐에 내일의 짐까지 짊어지는 어리석은 자를 삶을 살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하루를 견디고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똑같이 24시간의 시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직 찾아오지 않는 그 내일의 짐을 또 여러분 우리에게 이렇게 짊어지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1년 뒤의 걱정, 미래에 대한 불안, 오늘로 당겨서 내 영혼의 등짐 위에 이렇게 얹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내일 먹고 살 것은 어떡하지? 미래는 어떡하지?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 무너지고 하나님의 선물 중 오늘마저도 우리는 다 낭패를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내일 일은 내일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오늘 주신 사명을 위해 염려해야 합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이 한날을 여러분 정말로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황금이나 소금보다 비교할 수 없이 귀한 지금이라는 이 시간 여러분 염려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내가 오늘 이 하루의 지금을 정말로 복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하여 염려하며 걱정하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걱정하지 말고 마음 편히 살라라고 위로를 건네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은 모든 사람은 세상 사람들도 다 염려하며 살아갑니다. 염려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의 위대함은 염려가 없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진짜 염려해야 할 것은 음식이나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은 어떻게 될 것인가? 내 생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하여 우리는 깊이 생각할 뿐만 아니라 내가 이 나라 이 땅에 삶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왔던 흔적마다 얼만큼 내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왔는가? 그 속에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의를 선포하며 살아왔는가? 내가 가는 곳마다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었는가? 여러분, 아직 오지 아니하는 내일이 아니라 오늘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아침에 일어나 주님 앞에 염려를 기도로 바꿔서 주님 이 날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어떻게 내가 살아가야 할지 힘과 능력을 다하시고 이 날도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염려는 인생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0: 우리가 염려를 하되 다시 한번 더 주님이 명령하신 그 염려를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복이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생명수 강가에서 지금까지 포항 푸른숲교회 김선인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포항 푸른숲교회 054-293-0181번 054-293-0181번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수 강가에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C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찬송 다이어리 김진입니다. 시편 63편 1절 말씀.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아멘. 여러분은 매일 어떤 아침을 맞이하고 계시나요? 고요히 마음을 열어 주를 사모하며 하루를 시작하고 계시지요? 세상의 소음이 아직 깨어나기 전 내 영혼은 먼저 하나님을 향해 일어서야 합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하며 조용히 그 말씀을 마음에 담아봅시다. 이 고백은 단지 광야에 있던 한 사람의 기도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영혼이 드리는 깊은 갈망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수많은 일들에 쫓기며 살아가지만 우리의 영혼은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 목말라 있습니다. 여호와를 갈망하는 내 영혼의 목소리를 듣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해봅니다. 오늘 첫 곡, 목마른 내 영혼 한정숙의 목소리로 준비했고요. 지명연이 노래합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우리는 종종 예배를 드리는 시간을 따로 구분하지만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더 깊은 길을 보여줍니다. 예배는 단지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삶의 방향이며 주를 사모하는 존재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이 있는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결단합니다. 월요일의 수고 속에서도, 화요일의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도, 수요일의 지침과 피로 속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 서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주일이 되면 그 삶이 다시 하나님 앞에 모여 온전히 예배로 드려집니다. 오늘은 삶이 있는 예배자에서 예배가 있는 삶으로 나아가는 날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내 진정 사모하는 다윗의 노래로 준비했고요. 안산시립합창단의 나의 생명 드리니 아름다운 화음으로 전해드립니다.

시편 63편 3절에서 4절 말씀.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아멘. 주의 인자하심이 내 삶의 이유가 되고 내 하루의 중심이 될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은 예배가 됩니다. 우리는 단지 교회로 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예배당이라는 공간을 넘어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예배자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내 영혼아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 도다. 아멘. 날마다 주님을 향해 조용히 그러나 깊이 나아갑시다. 지금까지 찬송 다이어리 김진희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1: 은혜의 동산. 오늘 이 시간은 포항 대흥교회 권준 목사님께서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당대 유대인들도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지키며 살아가고자 했습니다. 그 구체적 모습이 마태복음 6장에 기록되어 있는 주님이 지적하시는 그들의 구제, 금식, 그리고 기도와 같은 모습들입니다. 주님은 이들의 모습을 하나하나 질책하시면서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데요, 앞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죠. 구제에 대한 말씀이었고요, 6장 16절 이후부터는 금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부분은 기도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가르치시면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아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앞서 보았던 그 구제에 대한 말씀, 그 말씀과 기본적으로 매우 비슷한 구조입니다. 그때도 주님은 주의하라라고 하셨는데요, 6장 1절 볼까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라고 말씀합니다. 6장 3절도 그러하죠.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 말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말씀이죠. 오늘 말씀에서도 주님은 주의해야 할 것이 있다 라고 하시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십니다. 그 첫 번째 6장 5절입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서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기도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서 칭찬합니다. 저 사람 참 신실하구나. 저 사람 참 경건한 사람이구나. 그런데 사실 요즘은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길거리를 다녀봐도 그 길거리 한가운데 서서 기도하는 사람을 찾기란 거의 불가능합니다. 요즘은 오히려 사람들이 내 기도를 보고 듣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주일 예배, 특히 주일 오후 예배나 수요 기도회 같은 시간에 공적인 기도를 부탁하면 주저하거나 거절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런 기도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니 사양하지 마시고 그 시간에 꼭 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기도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사람이 듣는가 듣지 않는가, 많은 사람이 듣는가 듣지 않는가와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기도하는 그 사람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태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것인데 그 하나님을 향하기보다 사람에게 보이고 사람에게 칭찬과 인정을 받으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제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6장 2절 3절을 보시면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은밀하게 하라, 이 말씀과 거의 같습니다. 주님께서는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라고 하시는데요, 외식하는 자의 기도란 어떤 것일까요?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구체적인 삶이 없는 것이죠. 그저 기도만 있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조금 더 나아가 볼까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읽어라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이죠? 기도하는 그 모습 혹은 말씀을 읽는 그 모습만 가지라가 아닙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읽는 이유, 주님이 가르치시는 삶으로 나아오라는 것이죠. 주님이 가르치시는 그 모습을 본받아 주님처럼 살아가기를 힘쓰라, 그것이 목표입니다. 주님 말씀을 읽고 깨달아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소망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원수를 사랑하는 그 일은 내 힘과 내 성격으로는 불가능하니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삶으로 나아가도록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라, 기도하라, 그런 의미입니다. 모든 면에서 완벽하게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다, 그런 의미가 아니죠. 주님 은혜를 힘입어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조금씩 조금씩 한 발 더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라, 그런 의도입니다. 그런데 외식하는 사람은 그런 것에 대한 관심은 거의 없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이렇게 하면 교회에서 혹은 나를 보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칭찬할까? 나를 어떻게 볼까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사실 그런 모습으로 비치게 하고 보이게 하는 것 그리 어렵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제를 좀 한다 하여 내 생활에, 내 삶에, 내 재산에 그리 큰 손해를 보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기도 시간을 가진다 하여 내 시간이 그리 큰 방해를 받거나 하는 것이 아닐 수 있죠. 내 하루 일과가 문제가 생기거나 그렇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제하고 기도하는 그 모습을 다른 사람들에게 매우 은근하게 보이고자 하고 나타내고자 하는 그런 경향을 가진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기까지 가는 길은 쉽지가 않죠. 주님 말씀을 깨달아야 하고 내 죄도 발견해야 하고 주님이 나를 어떤 상태에서 용서하셨는지를 깨달아야 나도 나에게 잘못을 행한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데, 그러자면 내가 바뀌어야 하고 변화되어야 하고 회개하는 자리로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더더욱 말씀에 순종하고자 해야 하고 그 말씀을 열심히 읽고 붙잡고자 해야 하고 힘들고 어려우나 말씀 지키는 삶으로 나아가 주님이 우리를 어디로 부르시는지를 하나하나 더욱 알아가고자 해야 합니다. 이 삶을 생각해 보니 너무 힘들고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기보다는 기도하는 모습을 보임으로, 그래도 내가 이렇게 기도하니, 내가 이렇게 구제를 좀 하니, 내가 다른 것은 못하지만 그래도 경건한 삶이 아닌가 스스로 생각하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선한 삶, 주님이 부르시는 그 삶을 온전히 붙들고 나아가기보다는 경건하게 보이는 행동 하나를 통해

즉, 그래도 내가 기도 열심히 하고 있으니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면 나에게 와서 당신 참 괜찮군요, 경건하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래도 내가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구나 라고 스스로 생각합니다.

6장 6절 봅시다. 너는 기도할 때에 너의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골방에 들어가라.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라. 라고 하십니다. 골방, 외부와 단절된 공간이죠. 오로지 자기에게 집중할 수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신의 모습을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기도는 보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만 향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조건 기도하기 위해서는 골방으로 가시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만 집중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에게 집중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집중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바로 은밀한 중에 보신다는 의미이죠. 우리가 앞서도 살펴보았습니다. 6장 4절을 볼 때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에 대해서 나누었는데요. 하나님이 마치 CCTV로 우리를 보듯이 감시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은밀한 것까지 다 보시고 우리는 숨기고 싶은데 하나님은 그것까지 일일이 다 체크하셔서 우리의 악하고 어두운 생각까지도 다 밝히 드러내시고 그렇게 함으로 우리가 얼마나 나쁘고 악한 자들인지를 하나하나 이야기하려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대하지 않으십니다. 앞서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부모와 같으신 분, 아버지와 같으신 분, 자녀가 당하고 있는 그 현실과 그 일들을 세밀하고 아주 작은 것까지도 일일이 살피고 돌아보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은밀한 중에 보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기 위하여 우리의 삶을 일일이 확인하고 살피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여 주고자 하시는 은혜로우신 아버지이시다. 이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아들까지도 주셨던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기도는 바로 그 하나님에게로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우리를 사랑으로 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그 아버지를 깨달으면서 아버지로 주시는 사랑과 은혜를 발견하고 사모하고 구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 기도에는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나 그들의 인정, 그들의 칭찬, 그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런 것이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아버지만 향하여 나아갑니다. 마치 부모가 아이를 보살피면서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아이에게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아이에게 필요한 대로 그것을 주고자 하고 그것을 보살피는 것이지 다른 이들의 이목이나 칭찬을 먼저 생각하고 아이에게 행동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아이의 필요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평가와 칭찬을 먼저 생각한다면 그것이 바로 외식입니다. 외식한다는 것, 다른 사람들이 알아채느냐 알아채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습은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야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가르칠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앞서 보았던 5장 16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한다. 너희 착한 행실을 사람들이 보게 한다. 본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착한 행실은 사람에게 비치게 됩니다. 기도는 은밀한 중에 하지만 착한 행실은 사람들에게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일부러 드러낸다기보다는
숨

끊을 수가 없다. 그런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이웃을 사랑하는 것, 더욱이 원수를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나의 것을 내어주는 그 사랑의 모습은 드러내어 보여주면 줄수록 더 좋은 것이죠. 그러니 드러내어 다른 이들을 돕고 하라, 그런 의미를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 나를 드러내기보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에게로 나아가게 하면 나의 모습을 보고 그들이 하나님을 발견하여 하나님을 높이게 되면 이보다 좋은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 사람 참 대단하구나 라고 칭찬하기도 하지만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 있는가, 무엇 때문에 저렇게 사는 것인가 라고 물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 선생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 전서 3장 15절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라. 그런데 그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이 있다. 그들에게 대답해 주라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선한 착한 행실들이 이런 방식으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에게로 나아오는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것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삶입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성도들로 자라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모습에서 드러나고 나타나고 그 삶을 다른 이들에게 또 세상에 전하고 가르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여러분, 주님은 이 삶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면서 기도하는 방법을 일러주십니다. 기도할 때 주의해야 할 것이 있다. 두 가지 말씀하셨죠. 앞서 첫 번째를 살펴보았습니다. 6장 5절에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두 번째는 7절입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중언부언,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문을 외우듯이 말하는 것인데요. 이방인들은 이렇게 오래도록 반복하고 또 열심히 이야기하면, 기도하면 자신들의 신이 듣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여러 번 말해야, 지속적으로 간구해야, 또 최선을 다해야 자신들의 신이 대답해 준다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들을 본받지 말라라고 하시죠. 8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하나님은 이방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신과는 다르다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신다. 그분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구하기 전에 이미 아신다. 교회 여러분, 이 말을 잘못 이해해서 하나님이 다 아시니 굳이 구할 필요도 없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니, 말을 많이 하지 말라 하시니, 중언부언하지 말라 하시니 간단하게 딱 필요한 것만 말하고 기도를 끝내면 되는구나,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구하기 전에 아신다는 말은 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구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고 미리 준비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앞서 우리가 보았던 은밀한 중에 우리를 보시는 아버지에 대한 다른 설명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해야만 그제서야 움직이시는 이방인들이 믿는 그런 신과 같은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올려

드려야, 여러 번 간구해야, 지속적으로 해야, 소위 누군가 말하는 것처럼 매우 자세하게 기도해야, 일일이 하나하나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그것을 들어주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소위 지성이면 감천이고, 우리가 이렇게까지 일하는데, 이렇게까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냐, 이런 의미로 하나님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넘치는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아버지로서 살피고 돌보아 주십니다. 은혜와 선물을 넘치도록 부어주시는데 누구에게 그것을 주시는가? 그것이 오늘 말씀이죠. 6장 6절, 은밀한 중에 기도하는 우리에게 은밀한 중에 갚아주신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과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발견하고 깨닫는 시간입니다. 나의 것만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물론 그것도 필요하고 중요한 기도이지만, 기도는 단지 나의 필요와 관계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알아가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이미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고, 공급하여 주신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복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달은 것으로 열심으로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것을 알아가는 시간, 그것을 분명하게 깨닫는 시간, 기도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주셔도 그것이 좋은 줄 모르면 알 수가 없고 또 찾지를 않습니다. 줘봐야 소용이 없는 것이죠. 복을 주셨는데도 그것을 복으로 알지 못하면 그 복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기도는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값없이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용서가 무엇인지를 배우고 깨닫고 알아가고 사모하도록 우리를 빚어가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기도에서 우리의 모습을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생각한다면, 다른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생각한다면, 아니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니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와 같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얼마나 불쌍하고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그래서 주님은 외식하지 말라, 이방인처럼 기도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외식하지 않으려고 아예 기도하지 말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외식은 아니지만 겉과 속이 같으니까요.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도 아니죠. 남을 돕지 않는 사람이 돕는 채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겉과 속이 똑같지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매우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죠. 속으로도 자신만 위하는 사람이지만 겉모양도 자기만 아는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기도하라라고 하십니다. 그것도 열심히 기도하라, 하지만 잘못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하는데 사람을 생각하고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려 하거나 칭찬받는 것에 더 관심이 있는 것은 아닌가, 살피라고 하십니다. 내가 열심히 해야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신다, 최선을 다해야 그만큼 채워주신다, 자세하게 해야 자세하게 응답해 주신다와 같은 생각에 빠지지 말라라고 하시는 겁니다. 시간을 내어 기도해야 하고 하나님만을 향하여 은밀한 중에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 말고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습을 가질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참으로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더욱이 미워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성정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니

0: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 열심으로 나아가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더욱 풍성하게 받으시는, 넘치도록 받아 복을 복으로 알고 그 복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런 우리의 모습을 통해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가르치는 더 큰 복을 받아 누리는 교회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1: 지금까지 포항대흥교회 권준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275국에 3121번, 275에 3121 포항대흥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동산,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있다 보니까 뭐 믿지 않는 엄마를 품고 믿지 않는 아이를 품고 신랑을 품고 이렇게 기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그냥 이 사역들이 되게 전파를 통해서 먼 곳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알린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그냥 하고 싶다는 마음에 시작했는데 듣다 보니 그런 게 너무 감동이 있어가지고 지금의 소망은 조금 더 이렇게 전파 선교를 더 많이 내가 한 구자 두 구자 늘려가고 싶다는 소망은 좀 있고요. 어차피 다른 곳에도 기부를 하지만 그래도 그것보다는 믿는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게 훨씬 더 뜻깊을 것 같아서 그래서 후원을 하게 됐습니다. 이 25주년이 앞으로의 26주년, 27주년 더욱더 발전하고 이를 통해서 포항뿐만이 아니고 전국에 그리고 전 세계에 우리가 소망하는 북한에도 복음이 전파되기를 응원합니다.
1: 북한으로 열방으로 오늘도 극동방송을 통해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길에는 전파 선교사 여러분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귀한 헌금과 기도가 한 영혼에게 복음이 닿는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과 함께하기에 생명이 전해집니다. 포항극동방송은 전파 선교사 여러분을 축복하고 여러분의 삶과 귀한 사역을 위해 오늘도 기도합니다.

더 큰 경주, 더 나은 경주.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열어갑니다. 경주시는 삼국통일 이후 최대의 성과라 평가받는 제32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APEC을 성공적으로 이뤄냄으로써 세계가 인정하는 글로벌 도시로 도약했습니다. 이는 국민 여러분께서 한마음 한뜻으로 선진화된 글로벌 시민의식을 보여줬기에 가능했습니다.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유치와 진행을 통해 한 단계 도약한 경주는 새롭게 출범한 민선 9기와 함께하며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더욱 앞장설 것입니다. 이 역사적 성과가 지속가능한 유산이 되도록 AI 새마을 운동, 세계 경주 포럼 정례화 등 포스트 APEC 10대 연구과제를 추진해 문화, 경제, 평화 모든 분야에서 경주를 글로벌 도시로 성장시켜 나가겠습니다. 더 큰 경주, 더 나은 경주,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이 캠페인은 경주시와 함께합니다.

0: FE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처녀, 오늘도 복음 왔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복음 왔어요의 홍서영 PD입니다. 나무를 베어보면 나무의 나이를 알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시죠? 나무의 단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동그랗게 겹겹이 쌓여있는 선이 보이는데요. 바로 나이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이테는 단순히 나무가 몇 살인지만 알려주는 게 아니라고 해요. 나무가 자라온 시간과 환경까지 담고 있다고 합니다. 비가 많이 내렸던 해에는 나이테가 넓어지고 가뭄이 심했던 해는 좁아지기도 합니다. 나무의 나이테를 통해 지나온 흔적을 알 수 있는 거죠. 오늘 우리도 이때까지 그냥 온 것 같지만요. 돌이켜보면 누군가의 기도와 사랑이 있었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붙들어주신 순간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의 난, 주님께서 내 삶에 남겨주신 은혜의 흔적들이 모여서 만들어질 수 있었던 거죠. 힘들었던 시간에도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기쁨의 순간에도 날 감사하게 하셨던 하나님, 그 모든 흔적을 하나씩 돌아보면서 주님의 은혜를 선명히 찾는 이 저녁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니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복음 왔어요. 찬송으로 문을 열게요.

샬롬 여러분, 평안하셨나요? 행복한 금요일입니다. 오늘 첫 찬양으로 주의 은혜라 손경민 씨의 찬송 올려드렸어요. 정말 우리가 이때까지 살아오고 또 지나올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죠. 모든 은혜를 잊지 않고 또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내 믿음이 더욱더 굳건히 또 견고히 서는 이 저녁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홍사영의 찬양 공방으로 함께하는 날이죠. 풍성한 찬양으로 시간을 채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보내주신 신청곡들을 이 시간 많이 올려드리는데요. 오늘도 또 신청해 주셔도 좋습니다. 이 저녁 6시 방송에서 어떤 찬양 듣고 싶으신지 지금 바로 남겨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보내실 수 있고요. 또 극동방송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무료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찬양으로 신청 찬양입니다. 우리 3289번님 오감환 오찬환입니다. 홍사영 PD님 반갑습니다. 지난주 토요일날 포항극동방송 공개방송 참석했습니다. 다음 공개방송도 기대할게요. 신청 찬양 하늘 위에 주님밖에 제이어스 찬양 신청합니다. 네, 맞습니다.

공개 방송으로 우리 3289번님도 만나 뵀었는데요.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또 함께 해주신 청취자분들께 너무나도 감사하다고 그 자리에서 얘기 드렸지만 다시 한번 함께해서 행복했다고 또 이번 한 주 그 공개 방송에 대한 기억으로 너무 따뜻하게 보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선물로 받으신 말씀 캘리그라피 잘 보관하고 계시죠? 액자라서 또 보관하기 쉬우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제 책상에 제 이름이 적힌 액자가 있어요. 저도 신청했거든요. 볼 때마다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잊지 말고 매일매일 묵상하면서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네, 신청 찬양 올려드려야죠. 계속해서 신청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문자 보내실 수 있고요. 또 극동방송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무료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아멘. 브라운 워십의 목소리로 예수 더 알기 원하네 찬양 올려드렸어요. 네, 또 다른 신청 찬양입니다. 우리 2171번님께서 신청해 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경주에서 왔습니다. 오말완, 오찬완, 오감완. 주님의 은혜 늘 감사합니다. 은혜 신청합니다. 좋은 저녁 시간 보내세요. 샬롬 하셨네요. 네, 오늘 말씀 완료, 오늘 찬양 완료, 오늘 감사 완료의 줄임말 오말완, 오찬완, 오감완이고요. 또 감사의 이유를 함께 적어주셨습니다.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한다고 오늘 오프닝과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입니다. 너무 좋습니다. 은혜 찬양, 우리 주님이 내게 베풀어주신 모든 은혜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찬양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아멘. 라떼아모르 박현수 씨의 목소리로 은희의 찬양 올려드렸습니다. 네, 계속해서 신청 찬양 올려드립니다. 우리 8335번님께서 신청하셨어요. 마커스 워십의 광대하신 주님 신청합니다. 올려드릴게요.

0: 여러분은 지금 FM 90.3MHz 포항극동 방송, 울릉 FM 96.7MHz,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복음 왔어 영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여러분, 오늘 금요일이죠. 또 주말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이번 주말에 저희가 어제 인터뷰했죠. 포항 생명의 전화에서 자살 예방 캠페인 생명사랑 밤길 걷기를 진행합니다. 네, 올해로 7번째라고 하는데요. 8km를 걷는다고 합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또 존중하는 마음으로 행사에 의미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 관련된 내용 한번 안내해 드릴게요.
1: 생명사랑 캠페인 생명의 전화가 함께합니다. 위기에 당신 곁에 생명의 전화가 있습니다. 생명 존중, 사랑 실천, 자살 예방. 온 국민이 함께하는 자살 예방 캠페인 제7회 포항 생명의 전화 자살

0: 자살 예방 캠페인 생명사랑 밤길 걷기에 여러분도 동참해주세요. 포항 생명의 전화에서는 삶에 지친 우리 이웃에게 사랑의 손을 내밀어 혼자가 아님을 말해주려 합니다. 생명 존중 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을 하는데요. 9월 20일 주일 오후 4시에 포항시 철길숲 한터마당에서 열립니다. 가족 또는 가까운 친구와 걸으면서 자살 위기자들에게 혼자가 아니며 도움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알리고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문화를 지역사회에 확산시키고자 하는 캠페인입니다. 철길숲 생명사랑 8km 밤길을 걸으며 크로스맨 콰이어의 축하 공연도 함께하고 사랑의 불도 밝히며 생명의 가치를 함께 비추길 바랍니다. 생명사랑 캠페인 생명의 전화와 함께했습니다.
1: 네, 9월 20일 주일 오후 4시에 진행되죠. 한터마당에서 진행됩니다. 네, 함께 하실 수 있는 분들 직접 현장에 가셔서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캠페인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다양한 부스가 준비되어 있다고 해요. 어제 인터뷰를 들은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린이들을 위한 부스도 있고요. 또 선물도 있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스카프도 드린다고 하니까요. 이 자리에 가셔서 따뜻한 생명의 온기를 나누고 또 생명의 등불까지 함께 밝혀주시면 좋겠습니다. 누구보다 생명의 소중함을 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네, 또 이 행사에 참여하면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찬양입니다. 생명 주께 있네 올려드릴게요.

합니다. 우리 0074번님께서 신청해 주셨어요. 오늘 제 마음에 감동을 준 찬양 신청합니다. 예배합니다. 어노인팅 버전으로 가능하면 부탁드릴게요 하셨는데 가능합니다. 우리 0074번님의 신청 찬양이에요. 예배합니다. 찬양으로 함께하는 이 시간도 주님께 올려드리는 예배 시간이 될 수 있죠. 마음을 다해 또 가사를 아시는 분들 함께 이 찬양하시면 좋겠습니다. 예배합니다. 찬양 올려드릴게요.

주님께 귀한 것 드려 국립합창단의 목소리였고요. 이어서 선한 능력으로 조창우 테너의 목소리였습니다. 이 선한 능력으로 찬양 좋아하시는 분들 참 많이 계시죠? 우리는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고 믿음으로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고대하는 영광의 새날을 언젠간 맞이할 수 있겠지요. 네, 오늘도 찬양으로 가득한 저녁 시간 보냈는데요. 여러분 행복하셨나요? 이 저녁 시간에 또 잔잔하게 또 힘찬 찬양들 올려드리니까 이 시간을 또 고대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신청하시는 찬양 올려드립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문자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주 이 찬양 공방 시간에 올려드릴게요.

또 극동방송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무료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청 찬양 올려드릴게요. 1372번님의 신청 찬양이에요. 힘찬 찬양 신청해 주셨습니다. 소리엘의 목소리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듣고 싶어요. 네, 그래서 올려드립니다. 나로부터 시작되리. 이번 주말에 나로부터 선한 능력이 나오고 나로부터 예수님의 향기가 발하는 시간 되시길 소망할게요. 여러분, 돌아오는 주말 승리하시고요. 우리는 월요일 저녁 6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복음 왔어영 제작 진행의 홍서영 PD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돌아오는 주말 승리하세요.

0: HT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의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전미나의 찬양 드림. 하나님 안에서 기쁨의 찬양을 드리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미나입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0절 말씀입니다. 어떤 분이 소명을 받았는데 아이들을 키우느라 봉사도 헌신도 못하고 있어 속상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소명이 무엇인가요? 목회자나 선교사, 전도사의 삶은 거룩한 하나님의 일이고 일반인의 삶, 결혼, 가족, 육아, 주방일, 바닥을 쓸고 닦고 손님을 대접하는 일, 몸을 쓰는 일은 세속적인 일일까요? 그렇지 않지요. 예배드리고 교회 봉사를 하는 것만이 신앙생활의 전부는 아닙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교회 안과 밖에서 동일하게 신앙인답게 사는 것,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님의 제자답게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지요. 기쁨으로 지금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선택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인터넷을 보다가 읽은 글입니다. 가짜가 판을 치는 세상에서 신앙인에도 가짜가 많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갖췄으나 실제 삶 속에서의 경건이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배드리는 자는 많으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는 많지 않습니다. 11조 하는 교인은 많으나 마음 깊이 정말 하나님의 것을 드린다는 마음으로 기쁘게 온전한 11조를 하는 교인은 많지 않습니다. 봉사하는 교인은 많으나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는 자는 많지 않습니다. 직분자는 많지만 헌신된 성령 충만한 주의 종은 많지 않습니다. 작자 미상의 이 글을 보면서 마음이 좀 씁쓸하긴 했는데요. 솔직히 거부하기도 어려운 내용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온전한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둔 뿌리 깊은 영성을 가진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사명을 허락하시고 가정과 직장, 기타 여러 처소로 파송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사명을 감당하기에 힘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육체의 연약함과 게으름으로 영적으로 무기력한 생활을 할 때가 있지만 다시 주님 앞에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헛된 열심으로 주님의 일과 세상 일을 구분하지 못하여 지은 죄를 회개합니다. 연약한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인격과 말과 행동을 통해 예수님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만을 위해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과연 진짜 참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을 말할까요?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의 온유하심은 십자가에서 온전히 나타났지요. 원수들이 욕하고 비웃고 저주했지만 예수님은 묵묵히 참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온유함이 죄와 죽음의 세력을 이겼고 결국 우리가 그 승리를 통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시편 37편 11절 말씀입니다.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이제 마지막 찬양 띄워드리며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차요미, 진행의 전민아였습니다. 온유한 마음으로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1: 오직 말씀으로. 오직 말씀으로 이 시간에는 새생명교회 김창우 목사님께서 전도서 2장 1절로 11절 말씀과 24절로 26절 말씀을 본문으로 다 가져봤지만 여전히 헛되도다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2: 오늘 말씀의 주인공 솔로몬은 가장 부요했고 지혜로웠고

자기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손에 넣을 수 있는 권력과 힘이 있었던 사람. 그 솔로몬의 고백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솔로몬이 처음부터 나 부자 되고 싶어 이랬던 마음 1도 없었어요. 그가 왕이 되고 난 다음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1천 번제를 기쁘게 받으시면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솔로몬아 내가 내 마음에 소원 들어줄게. 네가 원하는 거 다 얘기하라고. 솔로몬이 부를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왕인데 지혜가 부족해서 이 백성을 통치할 때 너무 힘듭니다. 제게 하늘의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구했을 때 하나님이 야, 너무 내 마음에 흡족한 것을 네가 구했다 하면서 솔로몬에게 신의 영역에 속한 지혜를 그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날로 치면 솔로몬은 뭐 천재였습니다. 모든 학문과 어떤 기술과 삶의 지혜들을 다 소유했던 사람. 그랬더니 그 인생에 그가 구하지 않았던 부와 명예와 장수의 축복까지 다 따라오면서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랬더니 솔로몬이 이제 세 권의 성경을 기록하는데 우리 잠언, 아가, 그리고 우리 전도서를 기록합니다. 이 전도서가 그 인생에 아마 가장 마지막에 기록된 성경일 텐데 이 전도서를 쓰면서 솔로몬이 자신의 정체성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전도서 1장 1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자기를 뭐라 말하냐면 나는 다윗의 아들이고 이스라엘 왕인데 나는 전도자다. 여러분 전도자가 뭐 누굽니까? 전도자는 하나님을 소개하는 사람이에요. 복음을 소개하는 사람입니다. 솔로몬이 나 왕인데 나 지혜자인데 나 많이 가진 사람인데 이런 수식어 싹 다 빼버리고 나는 전도자라서 이 성경을 성경의 감동으로 기록하면서 말하기를 2절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자가 어마어마한 얘기를 할 줄 알고 말씀을 시작하는데 그의 말에는 전도자로 사는데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헛됩니다 라는 말을 다섯 번 연거푸 반복합니다. 여러분 같은 말을 다섯 번 한다는 말은 거기에는 진심이 담겼다는 거예요. 이 히브리 사람들의 어떤 고유한 말버릇이 있는데 반복한다는 것은 강조법입니다. 예를 들어 반가운 사람 만날 때 인사할 때 샬롬 합니다. 그냥 반가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진짜 반가워서 만나면 샬롬 샬롬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짜 반가워서 만나면 샬롬 샬롬 샬롬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인이었던 솔로몬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건 최상의 강조법으로 하는 말입니다. 그럼 헛되다는 말이 뭡니까? 이게 히브리 말로는 헤벨이라는 말인데 이게 손에 잡히지 않는 안개, 입김, 수증기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안개 잡아보신 적 있습니까? 제가 비닐봉지 하나 줄 테니까 안개 좀 잡아오세요. 저 구름 좀 잡아오세요. 우리 인생 못 잡죠. 우리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 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이 솔로몬의 말은 우리하고 좀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는 못 가져본 채 이 말을 지금 듣지만 솔로몬은 가져봤어요. 뒤에 나오는 얘기지만 인생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을 다 해봤어요. 그러니까 가져보지 못한 자로서 인생은 헛된 거야 라고 말하는 거는 이루지 못한 꿈이 너무 많기 때문에 느껴지는 상실감일 수 있겠지만 솔로몬은 이루지 못한 꿈이 없었어요. 다 해봤어요. 그러면서 했던 최종적인 결론이 뭡니까? 내가 움켜쥐려 했던 것이 끝내 내 손에 남지 않더라. 그 뜻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오늘 솔로몬이 굉장히 허무주의에 빠져서 한 말인갑다 한데 그게 아닙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이제 전도서 2장입니다. 1장의 이야기에서 조금 더 진도가 나가서 솔로몬이 굉장한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데 이 얘기를 시작하는 말머리에 뭐라 말하냐면 2장 1절에 중간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여기서 말하는 너는 자기 자신을 말해요. 자기가 자기에게 말합니다. 내가 내 인생을 시험 삼아 한번 즐겁게 해봤다. 무슨 말입니까? 자기 인생을 테스트 해봤다는 말입니다. 오해하면 뭐 인생을 두고 장난쳐봤다는 뜻인가? 그 뜻이 아니에요. 표현을 이렇게 했지만 자기 인생 전체를 걸고 마치

실험을 하듯이 내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살았는데 여기는 혹독한 대가집을 입고 그 인생의 실패와 눈물이 고스란히 담겨진 고백입니다. 자, 오늘 솔로몬의 이건 뭡니까? 우리로 치자면 실험 보고서 논문을 쓴 거예요. 리포트를 쓴 거예요. 내가 내 인생 전체를 실험하다시피 해봤는데 왜냐하면 지혜자니까 그 내린 최종 결론으로서 하는 말씀이 오늘 이 고백 속에 담겨졌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VIP시잖아요. 저도 VIP잖아요. 오늘 VIP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솔로몬이 이론으로서 막 이렇게 써서 너의 얘기 뺏겨와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본인이 뼈저리게 경험하면서 내렸던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 한 사람만 찾으시는 하나님 음성으로 시간 들려줄 수 있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솔로몬이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즐거움으로 채우려 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즉 인생의 목적이 즐거움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즐거움이란 말이 나쁜 말은 아니죠. 굉장히 좋은 표현이잖아요. 즐겁다. 좀 이렇게 약간 위트있게 말하면 재미. 좀 나쁘게 말하면 쾌락. 좀 고상하게 말하면 희락. 그리고 인생에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사람이 어떻게 딱 정해진 일만 하고 삽니까? 뭔가 어떤 일을 통해서 즐거워하잖아요. 이 즐거움 자체는 나쁜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거 하잖아요. 자, 여러분 뭐 할 때 즐거우세요? 취미생활? 쇼핑할 때? 맛있는 거 먹으러 갈 때? 네. 돈 벌 때? 자, 그런데 솔로몬이 뭐라 말하냐면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했으라.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기를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했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은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여러분 보세요. 자기 자신을 시험 삼아서 즐겁게 낙을 누리는 일을 해봤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표현이 시험 삼다라는 말이 아까 히브리 말로 찾아보면 나사라는 말로 되는데 정말 실험실에서 과학자들이 이렇게 검증해보는 거랑 똑같은 그 뜻이에요. 그냥 어설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잖아요. 이거 해보고 저거 해보면서 내가 진짜 기쁜가? 그걸 시험해본 거예요. 그래서 무슨 짓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3절 이런 말씀 보니까 술도 마셔보고 부와 명예도 누려보고 그리고 여러분들 솔로몬의 삶에서 또 빠뜨릴 수 없는 것이 솔로몬은요 왕비가 700명이었고 첩이 300명이었습니다. 그 궁정에다가 자기 첫첩 1000명을 어떻게 데리고 살았나 싶어요. 그러니까 즐거움이라면 빠져본 적이 없는 일본의 삶을 살아봤어요. 다 해봤어요. 그런데 이것이 자기 인생에 기쁨이 안 된다는 것을 솔로몬은 알았습니다. 자꾸 이제 얘기하면서 우리는 안 해본 사람, 솔로몬 해본 사람, 신을 해봤으니까 저런 소리 하지. 이렇게 들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대가 지불을 하고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웃음, 캐라, 손댈 수 있는 거 다 해봤는데 이 즐거움에 대해서 솔로몬이 뭐라 말했냐면 이 즐거움을 미친 짓을 했어요. 여러분, 이런 말 함부로 못 쓰잖아요. 근데 기억하십시오. 무언가를 가져도 여행을 떠나도 좋은 것을 먹어도 새로운 것을 시작해도 그 순간이 지나면 어김없이 다시 허전해지고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이 될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 뇌에서 나오는 그 호르몬 중에 도파민이라고 있잖아요. 이게 약간 쾌락을 담당하는 뭐 이렇게 느끼는 그런 호르몬이라는데 우리가 사는 시대는 도파민이 과다하게 분비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뭔가 자극적인 걸 봐야 돼요. 뭔가 좀 짜릿한 걸 봐야 즐겁고 반응을 하고 그 사람들 정말 뭔가 자극적을 찾으려고 하는데 그 자극적인 것이 기쁨이 되냐면 잠언 14장 13절 웃을 때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느라 웃긴 웃는데 그게 진짜 웃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SNS 많이 하시잖아요. 우리 젊은 분들은 많이 하시거든요. SNS에 사진 올리고 좋은 글 많이 올립니다. 뭐 제가 다 틀렸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보면 여러분 사진 찍을 때 SNS에 어떻게 올리겠습니까? 실제 뒷모습은 저런데 앞에 이렇게 어떤 필터를 넣어서 이렇게 찍으면 저렇게 근사하게 예쁘게 행복해 보입니다. 옆에 지저분하고 실패하고

더 마음의 공허함이 밀려올 수 있다는 겁니다. 유명한 미국의 헐리우드 영화 배우 중에 짐 캐리라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조금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뭐 마스크라든지 트루먼쇼 같은 영화. 저는 개인적으로 트루먼쇼 영화 정말 감동 깊게 봤고 지금도 그 영화 한번 볼 때마다 좀 삶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좀 그런 아주 좀 괜찮은 영화에도 많이 출연하신 분입니다. 연세가 좀 있더라고요. 벌써 60이 넘으셨네요. 근데 제가 짐 캐리 얘기를 듣다가 굉장히 특별한 얘기를 들었는데 이분이 이제 가톨릭 신자신데 어릴 때 아버지가 사업이 망해서 온 집안 식구가 그 차 한 대 빌려서 차에서 노숙했대요. 그러다가 호숫가에다가 텐트 치고 하루하루 그냥 거지처럼 살았대요. 학교도 다니지 못하고 16 나이에 공장에 취직해서 청소부로 일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에게 꿈이 있었는데 이 사람 좀 재능끼가 있잖아요. 꿈이 배우가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단역, 조역을 하면서 영화에 출연하게 되는데 뭐 그걸로서 생계가 꾸려지진 않죠. 어느 날 짐 캐리가 수표에다가 그 금액을 적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우리는 그런 문화가 아니라 미국 사람들은 빈 그 장아 그 수표에다가 금액을 써서 주면 자기 통장에 있는 돈이 빠져나가는 시스템이거든요. 그 빈 백지에다가 짐 캐리가 금액을 적는데 얼마가 적었냐면 좀 옛날인데 $10,000,000를 적었어요. $10,000,000. 지금 환율이 1,400을 좀 안 하니까 이게 우리 돈으로 말하면 140억이 좀 안 되는 수표를 적었어요. 문제는 통장이 잔고가 없잖아요. 이거 주면 사용 불가합니다. 그냥 휴지 조각입니다. 근데 이 짐 캐리가 이 수표를 자기 지갑 속에 넣어 다녔어요. 그리고 뒤에다가 하나 뭐라 썼냐면 연기의 대가, 자기가 노력한 대가로 앞으로 받게 될 자기 보수란 뜻이죠. 이 수표가 지급되는 날은 그때 당시에 1995년 추수감사절. 추수감사절 되면 이 수표에 있는 금액이 그대로 작동해서 난 쓸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짐 캐리가 힘들고 어릴 때마다 지갑을 열어서 거기 뭐 $1, 10달러짜리 잔돈이 들어있었겠죠. 그러면서 이 $10,000,000짜리 수표를 볼 때마다 막 눈물을 흘리면서 이를 꼭 깨물었다는 거죠.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요. 짐 캐리가 그때 당시에 덤앤더머라는 영화, 이 영화에 출연했는데 출연료를 정확하게 $10,000,000 받았대요. 대단하죠? 여기까지 얘기하면 굉장히 멋있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 뒷얘기가 더 중요합니다. 조금 더 세월을 올려서 2005년 캐나다에 있는 오타와 시티즌이라는 잡지사와 인터뷰하면서 짐 캐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부자가 되고 유명해지고 꿈꾸는 모든 것을 다 가져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그것이 답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테니까요. 짐 캐리가 뭔 얘기하냐면 그 $10,000,000를 번다는 해서 자기가 행복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그는 알았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내가 갔던 이 길을 한 번 좀 걸어갔으면 좋겠다. 나중에 짐 캐리가 그 수표를 어떻게 한지 아세요? 자기 아버지 장례식 때 아버지 시신 누였던 그 관 속에 이 $10,000,000짜리 수표를 쓰지 않고 그대로 넣어서 장사를 지냈다고 합니다. 오늘 솔로몬 얘기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솔로몬이 시험 삼아 해봤다 그랬잖아요. 온갖 일을 다 해봤겠죠. 여기 기록되지 않지만 죄 짓는 일도 다 해보고 무너져버리고 다 해봤어요. 이거 하면 나아지겠지. 술 마셔볼까? 쇼핑해볼까? 내가 원하는 거 해볼까? 하면 그 즐거운 쾌락이 내 인생을 바꿔놓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솔로몬은 값진 수업료를 지불하면서 배운 겁니다. 세상에 주는 즐거움은 절대 영원하지 않습니다. 바닷물 마시면 갈증만 더 생기고 많이 마시면 죽습니다. 영원한 즐거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안에서 그 기쁨을 찾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솔로몬은 성취, 우리가 만드는 결과물로 채우려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은 다 인생의 목적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좀 일중심적인 사람들에게 있어서 결과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솔로몬은 오늘 말씀 4절부터 11절까지 자신이 공을 들여서 얻으려고 했던 삶의 성취에 대해서 좀 부끄럽지만 낱낱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4절 한번 보세요. 좀 말씀 길지만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업을 크게 하여

집을 짓고 포도원을 일궜습니다. 일이 너무 잘 돼서요. 큰 우리 펜션 같은 집 하나 짓고 집에다가 그냥 정원, 과수원 만들고 그리고 5절에 동산과 과원도 만들고 각종 과목도 심고 집 전체가 완전히 그냥 거의 뭐 아주 천국 같은 에덴 동산 같은 것을 만든 거죠. 6절에 수목도 살림에 물을 주기 위해서 못을 팠습니다. 집에다가 인공 저수지 만들어줬어요. 와. 7절에 남녀 노비들 집에 종들을 최대한 많이 사가지고 일 다 부려먹고 집에서 종들이 종도 낳고 예루살렘에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보다 더 많은 소와 양들을 소유했고 8절에는 금과 은 이전에 모든 왕들이 소유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 다 가져보고 그리고는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을 기뻐하는 처첩을 많이 뒀다고 자기를 위해서 노래하는 뭐 오케스트라 합창단 만들어서 맨날 앉아서 야 너 내가 좋아하는 노래 18분 불러봐 그러면 막 땅땅땅 연주하고 솔로몬을 위한 전송 합창단이 만들어지고 처첩을 많이 뒀는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왕비 후궁이 1,000명 9절에 창성하여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들보다 더 많은 이름을 걸게 하는 그리고 뭡니까? 하늘의 지혜가 있어서 하나님 지혜를 선물로 주셨잖아요. 이게 다 자기 인생의 공을 들여서 만든 결과물들이잖아요. 어떻습니까? 기뻐해야 되잖아요. 근데 기쁘지 않아요. 그거 이루고 나면 내가 행복할 줄 알았는데 하나도 행복하지 않아요. 10절에 이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무엇인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인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솔로몬이 이걸 막지 않고 열심히 수고했다는 거예요. 이 말이 여러분들 이 수고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찾아보면 아말이란 말인데 이 말이 뭡니까? 우리말로 바꾸면 뼈를 갈아넣듯이 애썼다 그 뜻이에요. 그냥 열심히 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완전 코피 터질 만큼 남들보다 더 수고했어요. 그럼 회사에서 아무나 승진시켜줍니까?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고 장사해서 부자 되려면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남들 잠자는 시간 일어나서 일하고 남들 쉬는 시간 더 열심히 달려가고 남들 돈 쓸 때 안 쓰고 이 솔로몬이 말이 내가 이런 공을 세우는 걸 그냥 한 게 아니라 여기다 내가 뼈를 갈아 넣어서 내가 수고했었다. 이게 이제 구약 전체에서 이 표현이 75번이 나오는데 전도서에서만 35번이 나와요. 저번에 내 애 많이 썼다. 내 고생 많이 했다. 그 뜻이죠. 그런데 그 성취를 이루고 난 다음에 한 발짝 물러서서 그가 말하기를 11절에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내가 다 해보고 나니까 그거 바람 잡는 것이더라. 뭐 이렇게 바람을 이렇게 잡는다는 이 뜻이 아니라 이 말은 정확한 말은 뭡니까? 마치 양을 키우듯이 바람을 먹이고 기르르 했다는 뜻이에요. 제가 오늘 비닐봉지 하나 줄 테니까 바람 좀 잡아오세요. 그리고 바람 좀 살찌우게 해보세요. 이렇게. 솔로몬이 자기가 했던 그 인생의 모든 성취 결과가 잡을 수 없는 바람 잡는 것과 똑같았다고. 그러니까 뭔가 성취를 이루고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거 여러분 그게 틀렸다는 뜻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또 성취 없이 지금부터 아무도 하지 말고 놀자. 그 뜻이 아니에요. 그게 복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2장에 어리석은 부자기도 나오잖아요. 이 사람이 부자인데 농사가 되게 잘 돼서 막 창고 지어서 자기 재물을 막 저축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 20절 또 내가 내 영혼에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누구 것이 됩니까? 기껏 해봐야 자기 가족 것이 되는 거지 자기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향해서 야 너 참 수고 많다. 네 성공했대. 네 참 부지런하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 뭐라 말씀합니까? 너는 참 어리석은 사람이다. 네 창고는 커졌지만 내 영혼의 방은 텅텅 비어있구나. 저는 그렇게 말씀.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도 이번에 한번 아파봤는데요. 스스로 인생에 내린 결론이 아 주님이 부르실 때 언제든지 그냥 우리 인생이 아웃될 수 있는 거구나. 끝날 수 있는 거구나. 그것을 저는 제 마음에 깊이 새겼습니다. 어떤 분이 평생 직장 생활하면서 임원의 자리에 올라서 우리 남자분들 임원까지 하고 끝내야 되죠. 평생 자기 회사를 위해서 새벽까지 출근하고 밤늦게까지 퇴근하면서 가족과도 함께한 시간 줄여가면서 건강 해쳐가면서 이제 은퇴하게 될 때 후배들이 다 모여서 송별합니다. 뭐 사장님, 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 쳐주고 선물도 주고 봉투도 주고 그러겠죠? 그 다음 아침에 일어나면 갈 데가 없어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평생 이 자리를 지키고 살았는데 막상 그 자리를 떠나고 나니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네, 서울에 사는 김 부장님 얘기입니다. 우리의 결과물 성취를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안다면 예수 말씀하셨잖아요. 마가복음 8장 36절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자꾸 읽으면서 지는 온 천하 얻어봤잖아. 그러지 마세요. 이런 얘기가 그분들은 엄청난 대가 지불을 하고 하는 거예요. 천하를 얻는다 할지라도 목숨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솔로몬이 이 장에서 결론적으로 하는 말은 하나님께 인생의 방향을 돌려야 된다는 겁니다. 즐거움도 성취도 답이 아니라 지금부터는 무엇을 더 가질까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먼저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솔로몬이 앞에서 했던 말과 좀 다르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24절 읽어볼까요?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아멘. 아까 즐거움을 찾는 것은 미친 짓을 했잖아요, 솔로몬이. 근데 여기서는 뭐랍니까?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것만큼 더 기쁜 것이 없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 차이가 뭡니까? 하나님 손으로부터 나온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니까 그리고 왕의 식탁에 차려진 음식 안 먹어봤지만 그죠? 우리 조선말로 수라상이라고 그러잖아요. 뭐 온갖 맛있는 요리들을 다 잔뜩 써 차려 있었겠죠. 옛날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고 뭐 종들이 수종 들고 뭘 해도 그것이 맛있지 않다는 거예요. 즐겁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차려진 그 식탁 반찬 몇 가지 안 되고 아무것도 아니라도 그냥 길거리 나가서 만 원도 안 하는 짜장면 한 그릇에 국밥 한 그릇을 먹으면서도 야 진짜 맛있다. 왜 이렇게 즐겁지? 왜 이렇게 행복하지? 이런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이것이 하나님 손으로부터 나올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솔로 말합니다. 20주년 아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봤겠냐? 나만큼 많이 먹고 나만큼 쾌락 누리는 거 다 해본 사람 누구겠냐? 그래서 솔로몬이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는 그가 주게 하신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에게는 진정한 즐거움, 희락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죄인에게는 굉장히 괴로움과 노고가 계속 반복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이것도 헛되며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이 말씀을 이제 제가 해석하면서 좀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자, 이 말씀 보면서 이 말이 지금 하나님 주신 것도 헛되다는 뜻인가 그 말이 아니라 자, 이 26절을 좀 여러 가지로 좀 찾아보니까요. 히브리 원을 찾아보면 결국 이 말은 하나님 주시는 것까지 헛되단 말이야. 지금 앞서서 했던 말들을 받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오해하지 않고 보십시오. 결국 뭡니까? 같은 기쁨이라도 내가 움켜쥐려고 하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바람이 되지만 하나님 손을 통해서 받으면 영원히 머무는 선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그거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 1절부터 11절은 말씀의 주어가 솔로몬 자기 자신입니다. 내가 즐거움 취해봤고 내가 뭐 성공돼봤고 내가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우리 마지막에 가서 주어가 하나님으로 바뀝니다. 우리 인생의 주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더 많이 부어야 되는 것이

0: 답이 아니라 더 많이 안 부셔도 돼요. 어떤 점에서 더 많이 노력 안 하셔도 돼요. 중요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려나갈 때 거기서 얻는 기쁨, 거기서 얻는 그 결과물이 진짜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헛된 것이 아닌 하나님 주시는 풍성의 자리로 우리 한번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얼마나 감사합니까? 솔로몬은 이걸 다 해보고 실패를 경험해보고, 여러분 솔로몬도 중간에 많이 두들 맞습니다. 많은 수업료, 대가 지불을 하고 하는 얘기예요. 여기서 있는 우리는 난 아직 그만큼 안 살아봤고 그만큼 안 가져봤고 그렇게 안 해봤으니까 나는 다를 거야. 나는 밑빠진 독에 물 채울 수 있을 거야. 솔로몬 지는 못했지만 나는 할 수 있다고.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솔로몬이 지불했던 이 수업료 안 내고 들을 수 있다는 건 어마어마한 축복이고, 그렇게 산다면 어쩜 우리 솔로몬보다 더 큰 지혜를 가진 자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의 길에 서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 기쁨이 없고 허전함이 있는 이유는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너무 내 자신이 주어가 돼서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건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찾으시는 VIP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작정에서 기도했던 229명의 그 영혼들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기다리실 것 같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우리 인생의 방향을 바꿔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솔로몬처럼 다 가져보고서야, 다 잃어버리고 났어야 그 사실을 고백하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 손으로 받고 먼저 그 길을 가면서 하나님 영광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동안 밑빠진 독에 물 붓듯이 살아왔습니다. 이제 그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립니다. 저를 채워주십시오. 오늘 위로부터 기름 부으시고 채우시고 우리 마음에 있는 슬픔을 걷어가시면서 기쁨을 주시고 연약함을 강함으로 바꿔주시고 불안함을 기쁨으로 충만케 하시는 그 하나님 영광을 오늘 볼 수 있는 자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 오직 말씀으로 지금까지 포항시남구 연희로에 위치한 새생명교회 김창호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길 원하시는 분들은 새생명교회 지역번호 054 284국에 844번, 284에 0844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직 말씀으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으로 노래하고 그 노래가 찬양이 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입니다. 잠언 19장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렇듯 그분에게서 만족을 얻습니다. 이 족하게 지낸다라는 말을 직역하면 자족한 상태로 밤을 보낸다라는 뜻인데요. 폭풍이 몰아칠 때도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재앙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재앙이 자족을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이죠. 어떤 것도 하나님을 앗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빼앗기지 않도록 계속해서 기도와 말씀, 찬양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오늘도 찬양으로 함께 하시죠.

찬양 세 곡으로 내 삶의 노래로 문을 열었습니다. 아이빅 미니스트리의 세상 모든 풍파너를 흔들어 찬송 들으시고요. 김선실의 광야를 지나며 그리고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부흥 찬양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는 기도와 말씀 그리고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떠밀려 그분만의 특별한 위로를 받습니다. 지금 이 시간이 그러한 시간이 좀 있습니다. 때로는 이 시간들이 오랜 과정이 될 수도 있고요. 또 고통스러웠다고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놀라운 열매를 예수님도 모든 제자들에게 약속하셨죠. 자, 여러분이 통과했던 힘든 지난 시절 혹시 있으시다면 떠올려 보시고요. 하나님과 더 친밀해졌는지 아니면 그 일로 더 멀어졌는지 묵상하면서 이 시간 찬양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디서 어떻게 이 방송 듣고 계시는지 오늘도 함께해 주세요. 샵 9330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가 오늘도 지선 전도사 앞으로 열려 있습니다. 아, 7864번님께서는 변함없이 좋은 찬송 들으며 영혼이 쉼을 얻고 계시다고요.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이

2047번님께서는요, 지선 전사님, 라디오 통해 목소리 들으니 더 반갑습니다. 진주문교회에서 찬양 집회 두번 들었을 때 은혜가 기억나요 하시면서 또 저의 찬양, 찬양하리 신청해 주셨는데, 이 찬양 저의 1집 앨범에 실린 찬양인데요. 이 찬양 얼른 찾아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산도 들도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찬양 함께 드릴게요.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새 힘, 여러분의 것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승리 찬송 메들리 월드비전 합창단의 찬송까지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만으로도 자족하고 찬양하는 이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강성식의 찬송, 빈들의 마른 풀같이 찬송까지 함께 나눴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함께하는 내 삶의 노래로 오늘 금요일 순서로 함께하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여러분의 신청 찬양과 이야기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샵 9330 이곳으로 문자 보내주시고요. 9898번님께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해 주셨어요. 너무너무 귀한 고백 나눠주셔서 감사드리고요. 3943번님께서는 저녁 예배 마치고 가는 중이시라고요. 경주는 지금 너무 시원합니다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이 찬양도 신청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5004번님께서는 전주에서 보내주셨어요. 예배 드리고 집에 오셨다고요. 더 원합니다. 찬양 신청합니다. 아이들이 함께 이 찬양을 불렀는데 함께 이 찬양을 계속해서 듣고 싶다고 이렇게 문자 주셨어요. 자, 방방곡곡 내 삶의 노래로 함께하고 계세요.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신청해 주신 찬양 세 곡 이어서 들으시면서 또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참 행복을 여러분 다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찬양 함께 듣고 오시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세 곡의 신청 찬양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찬양들로 우리의 영혼을 만족해 하신 그 주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면서 이 시간 또 방송 마무리하는데요. 문을 열면서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가 통과했던 힘들었던 지난 시절이 결국은 하나님과 더 친밀해진 것이었는가 아니면 더 멀어졌을까? 이것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우리의 한 주를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모두 다 우리가 성장하길 원하시고 더 친밀해지길 원하셨던 거였겠죠. 자, 그 사실을 든든히 붙잡아 승리하시다가 저와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 전도사였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1: 도심 속 숨겨놓은 물길이 다시 흘러 생명을 찾습니다. 물길에 따라 사람들이 모이는 아름다운 학산천.

맑은 물이 흐르는 학산천이 옛 물길 흐르는 자연 생태하천으로 복원되어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친수 문화 공간으로 재탄생합니다. 우현 도시숲에서 동빈 내항을 잇는 물길인 학산천 복원 사업은 모두 세 구간으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생태 문화 구간, 자연 친화형 생태 힐링 구간, 생태가 살아 숨쉬는 생태 복원 구간, 누구나 살고 싶고 누구나 찾고 싶은 푸른 도시 포항, 생태하천 복원으로 만들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포항시와 함께합니다.

0: 1분 칼럼 하나님의 일꾼을 키우는 영남신학대학교 제공입니다.
1: 영남신학대학교 총장 유재경입니다. 콜롬비아 출신의 화가 페르난도 보테로라는 분이 있습니다. 보테로는 풍만한 인체를 과장해서 표현한 작품으로 유명합니다. 그의 대표작 가운데 하나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를 패러디한 12살의 모나리자입니다. 보테로가 그린 12살의 모나리자는 볼이 터질 듯이 부풀러 올랐고 몸집도 매우 큽니다. 12살의 모나리자는 먹고 싶은 대로 다 먹고 마시고 싶은 대로 다 마시고 욕구를 마음껏 누리는 인간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요즘 우리는 탐식을 미식으로 포장해서 욕구 충족을 미학처럼 해석합니다. 그러나 기독교 교부 가운데 한 분인 에바구르스 폰티쿠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탐식은 인간을 무질서와 타락으로 이끄는 첫 번째 악한 생각이다. 성경도 말씀하십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움은 더 좋은 것을 먹고 더 많은 것을 누리는 데 있지 않습니다. 욕구를 다스리고 절제할 때 우리는 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미식보다 절제로 이 땅에서 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0: 1분 칼럼 하나님의 일꾼을 키우는 영남신학대학교가 함께했습니다.

0: C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네, 이브닝 프레이즈 말씀과 찬양교회 장태환 목사입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아, 여러분 밤 하늘 본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밤은 아니더라도 낮에도 하늘을 이렇게 한번 보신 적이 얼마나 됐습니까? 요즘 가을 하늘이요, 참 예쁘거든요. 힘들 때 한번 하늘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넓은 세상,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니 우리 안에 있는 어려움들과 또 걱정들 잠시 좀 내려놓고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창조 세계 가운데 마음에 힘을 얻는 그런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네, 첫 번째 찬양으로 마커스 앨범 가운데서 내 마음의 문을 여소서 들으셨습니다. 제가 성경 말씀 가운데 특별히 좋아하는 몇몇 구절들이 있습니다. 저는 좀 특이하게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은 시작이 참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는 이 시선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 의미가 다르거든요. 우리가 똑같은 그림이라도 이 그림을 누가 그렸냐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가 믿음의 시선을 가지지 못하고 아, 뭐 우연히 생긴 세상이야. 뭐 빅뱅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생긴 세상이야. 뭐 그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는 믿음 안에서 방법이나 과정은 어찌 되더라도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이야. 그렇게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분명히 이 세상의 모든 것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삶이 따로 있고 세상의 삶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을 발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말씀드리죠.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말씀은요,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다 하는 말씀이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이전 것을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늘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우리의 연약함들 지나가는 시간 속에 묻어놓으십시오. 묻어놓고요. 오늘 내가 주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지나간 기회가 아니라 지금 내게 주어진 이 기회, 이 시간을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고민하고 생각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매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아가파오 1번 가운데서 베드로의 고백 들으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이 삶의 방법들은요, 사람들마다 다 다르거든요. 사람들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다 달라요. 돈이 중요한 사람들이 있고요, 건강이 중요한 사람이 있고요, 가족끼리의 화목이 중요한 사람이 있고요, 신앙인들도 그렇습니다. 신앙인들도 살아가는 어떤 삶의 방향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다 다르거든요. 그런데 적어도 성도라면 무엇보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해야 됩니다. 요즘은 예수 믿는다고 이야기를 하면서도요, 그래도 우리 가족이 더 중요해, 그래도 사회생활이 중요하죠. 제가 목회를 하면서 들었던 말 중에 참 마음에 답답했던 이야기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 목사님들은 뭐 직장도 안 다녀보고 그래서 사회생활을 몰라서 저런 말 하십니다. 제가 이제 그게 뭐였는가 하면요, 이제 직장 다니시는 분들 중에 술을 너무 많이 먹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그분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술을 너무 많이 안 드시면 좋겠다. 가족들이 걱정하니까요. 가족들이 걱정하니까 안 마시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됐다 만다는 소리가, 아예 목사님이 직장생활 안 해봐서 그런 이야기하지, 술 안 먹고는 직장생활 못합니다,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목사가 무슨 이야기 하겠습니까? 성경 이야기하지. 여러분, 목사들이 사회생활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그냥 뭐 직장생활 이런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살아가는 분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제가 알기로는 술 드시지 않고요. 직장생활 잘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오히려 심지어 존경받으면서 직장에서 인정받으면서 살아가시는 분들 꽤 많습니다. 그냥 자기 변명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담대하게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더 중요하다. 여러분, 술안 마신다고 사람하고 못 어울린다. 그러면 그 조직은 좀 문제가 있는 조직이죠. 잘 하셔야죠. 지혜롭게. 제가 가르치던 청년 중에 한 명이 직장에 가서 이제 직장 생활을 하다가 와서 상담을 하는 겁니다. 목사님, 직장 생활 너무 힘듭니다. 아, 그래 힘들지. 직장이라는 게 얼마나 힘드냐. 누가 뭐 공짜로 돈 주겠냐. 돈 주는 만큼 일 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청년이 하는 말이요. 목사님, 일이 힘든 게 아니고 우리 직장에 가면은 이제 조금 높은 상급자 중에 교회 다니는 안수 집사님이 있는데 그 안수 집사님이 주도적으로 사람들을 끌고 자꾸 회식을 다닌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술을 막 먹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뒤에서 교회 욕을 한다는 거죠. 저 사람은 교회 다닌다는 사람이 왜 저렇지? 뭐 잘은 모르겠지만 교회에서 뭐 직분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왜 저러지? 그런 소리를 듣는 겁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사람들과 관계 끊으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지혜롭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지혜롭게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들이 술안 마셔도요,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정직하게 대하면요, 술안 먹는 것 때문에 직장 생활 못 하지 않습니다. 내가 정직하고 신실하게 살아갈 자신이 없어서 그냥 어울리는 방법을 택하면서 그것을 합리화시켜서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분명하게 믿음 안에서 고백이 뭡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겠습니다라는 것이 신앙의 출발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잘 따라가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네, 아이자의 앨범 가운데서 예수 따라가며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따라간다고 고백하잖아요. 제가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예수님도 포도주 마시지 않으셨냐? 야, 진짜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쉽게 이야기를 하면은 해도 되는 것이라고 해도 유익하거나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닐 경우에는 절제하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왜 나왔는가 하면요,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어도 되느냐 먹으면 안 되느냐, 이 문제로 고린도 교회 안에 다툼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입장을 정리합니까? 그거 먹어도 된다. 왜냐하면 우상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기 때문에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먹어도 되지만 중요한 게 뭐냐면요, 그것을 보고 만약에 믿음이 약한 자가 그것을 보고 거치는 것이 된다면은 안 먹는 게 낫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야, 이거 성경의 죄라고 이야기한 거냐 아니냐 이걸 찾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유익한가를 보라는 겁니다. 교회에 유익한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되지 않는지 그걸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래야지 우리 안에서 절제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남이 하지 못하는 것을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할수 있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이 믿음일 때가 많습니다. 부자들이 자기가 번돈 펑펑 쓰는 게 뭐가 죄입니까?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쓰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절제하는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인이거든요. 여러분, 그 유익을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공동체에 유익한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네, 어노인팅 앨범 가운데서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들으셨습니다. 저 예전에 되게 웃기는 질문 하나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담배 피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래서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요. 건강을 위해서 피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몸을 술, 담배로 병에 걸려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다 감당하지 못하면 여러분, 나중에 얼마나 후회하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요.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성경에는 담배 이야기가 없던데요. 이러더라고요. 당연히 없죠. 성경에. 그럼 성경이 없는 거는 다 해도 되는 겁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들을 들여다보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읽었던 것처럼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만약에 당신이 담배 피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생각한다면 하십시오. 근데 그게 진짜 영광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신앙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담배 냄새가 많이 나고 주위 사람들 불편하게 만들고, 그리고 우리가 의학적으로도 담배를 안 피는 사람도 담배 피는 사람과 함께 오래 지내면요, 간접흡연으로 이 폐질환이 생깁니다. 남에게 피해주는 행동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안 해야죠.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행동 아니잖아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것이 성도입니다. 그냥 뭐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나는 이제 그리스도

죄인이다. 그렇게 되어버리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아무런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저는 마지막 찬양 들려드리고요, 다음 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전도단 1번 가운데서요, 성령의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말씀과 찬양교회 장태환 목사였습니다.

0: 매기 성경 강해. 스루 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 이 시간에는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23장으로 모시겠습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가죠. 1절에서 5절입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을 쳐서 그 타작 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되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 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네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 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의 영원한 적인 블레셋은 이때 그 일라 사람들에게 곡식을 탈취하고 있었는데 그때 다윗이 블레셋으로부터 그 일라 거민을 구원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는 것을 우리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람을 피하여 도망다니는 중에도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을 구원하고자 했습니다. 사울은 다윗과 그의 신하들이 견고한 성에 갇혀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그의 군사를 모아 급히 그 일라로 내려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사실을 알게 된 다윗은 그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나님께 또다시 묻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그 일날을 떠나라고 경고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일날 거민들이 다윗이 그들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사울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해주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조금 뛰어서 13절로 가볼게요.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가량이 일어나 그 일날을 떠나서 갈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 일날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며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이것은 다윗의 군대가 뿔뿔이 흩어졌음을 뜻합니다. 그들은 조직적인 군대의 움직임이 아니었어요. 요즘식으로 말하면 좀 게릴라 전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14절로 18절까지 말씀을 보겠는데, 요나단이 다윗을 격려한 말과 다윗에 대한 태도가 얼마나 충성되고 진실하였는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4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광야에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랬어요. 요나단은 다윗에게 사울 자신도 장차 자신이 어떻게 될 것을 알면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사울이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께 대하여 완전히 반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요나단의 행동 속에서 그의 위대한 인품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자신이 왕의 아들이죠. 당연히 왕위를 계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왕이 되는 것에 대해서 조금도 반감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나단의 그러한 태도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하여 요한복음 3장 30절에서 말한 것과 같아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말한 것을 기억나게 하니까요. 19절로 가보세요. 그때 십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갈라산 수풀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이렇게 말을 해요. 사울은 이때 다윗을 발색해내기로 하고는 그에게 인도하겠다는 십사람들의 지원 약속을 받게 됩니다. 26절입니다.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그랬어요. 사울의 군대는 다윗을 에워싸고 포위하였습니다. 만약 그때 사울의 신하들로부터 블레셋의 공을 막기 위해 급히 귀환하라는 전갈만 없었어도 다윗은 분명히 체포되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상황을 역사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라고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얼마나 세심히 배려하고 계신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사무엘상 24장으로 넘어가 보시면 이 24장에서도 다윗이 도망 다니는 광경을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사울에 의해서 계속 추적을 당하게 되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다윗의 생에 있어서 이 시험 기간 단순한 목동 다윗을 장차 그의 백성을 다스릴 왕이요 건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훈련이 이 안에 있다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24장을 보시면서 그와 같은 다윗을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시기를 바래요. 더불어서 여러분들을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1절과 2절입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천 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세 그랬어요. 다윗은 그때 엔게디 사막의 그 황무지에 숨어 있었는데, 다윗의 군사는 몇 명입니까? 여러분, 600명이죠. 반면 사울은 3천 명이 되는 군대를, 그것도 아마 여기서

또 군인으로서 또 용감한 그러한 모습도 있어서 이 다윗에겐 말이죠. 3절을 봐보세요. 길가 양에 우리의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굴 깊은 곳에 있더니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저는 아주 크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뭐라 그럴까요? 좀 사울이 뭐좀 피곤했던지 또 잠자기 위해서 굴 속에 들어갔는지 잘 모르지만 마침 그곳에 다윗이 숨어 있었단 말입니다. 그 숨어 이 물론 이 사울의 부하들이 경비를 서고 있었겠죠. 굴 속이 아니라 굴 밖에서 말이죠. 그들은 왕으로 하여금 단잠을 자게 하기 위해서 굴 속에 있는 다윗과 그의 신하 그리고 사울이 있는 그굴 밖에서 이제 군사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4절을 봐보세요.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네 손에 넘기리니 네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였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비니라 그랬어요. 다윗은 잠자고 있는 사울 왕에게로 살며시 다가가 그의 옷 밑부분을 잘랐습니다. 5절을 봐보세요.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그랬어요. 사울을 죽인 것도 아닙니다. 사울 왕의 옷을 자른 그것이 마음에 찔렸다. 그래가지고 다윗이 후회를 해요. 여러분, 이 사울이 잠에서 깨어난 후에 다윗의 자기의 옷이 뭐 이렇게 좀 잘려나갔어요. 많이 잘려나갔죠. 그걸 발견하고 어떻게 했을까 상상을 해보세요. 6절 봐보십시오. 자기 사람들이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그랬어요. 참이 대단한 인격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이 그게 다윗은 사울의 인물됨을 인정하지 않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기름 부어 세우셨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사울을 해하지 않은 것은 참으로 의아스럽기 짝이 없죠.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사울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아 세운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사울에 관한 처리 문제를 전적으로 하나님께 위임했던 것이죠. 우리도 우리를 괴롭히는 원수에 대한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길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는 그들에 대항하는 문제를 우리의 힘으로 처리하려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긴다면 그분께서는 보다 아름다운 결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믿어요. 그러므로 로마서 12장 19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우리의 마음대로 할때 그것은 이미 신앙으로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잊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주님, 저는 당신께서 이것을 제가 원하는 대로 하실 것이라고 믿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제가 직접 하겠어요 라고 말하는 것과 다를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나 다윗은 사울에 대한 처리 문제를 온전히 하나님의 손에 맡기게 됩니다. 다윗은 그가 사울의 옷자락을 자른 것에 대해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깨끗한 양심은 자기가 왕을 모독했다는 것 때문에 가책으로 고통을 느끼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성경을 좀 보실까요? 24장 7절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모실게요.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그랬어요. 다윗의 신하로서는 사울을 살려둘 필요가 없었지요. 그래서 당장 죽이려고 했겠지요. 그때 다윗이 허락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다윗은 다음과 같이 행동을 합니다. 8절을 봐보세요.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그랬어요. 여기서 여러분 다윗은 자신의 사사로운 의지의 발로로 좋지 않고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왕으로서 사울에게 마땅한
경의를 표하고 있는

있는 겁니다. 계속되는 9절로 10절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은 왕을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참 여러분 대단합니다. 이 다윗은 이미 사울에게 그가 사울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 아님을 나는 보여준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다 아신다는 거죠. 사울은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 한다는 잘못된 보고를 듣고 있었습니다. 다윗으로서는 억울하도록 어처구니 없는 그러한 일이었던 거죠. 아마 다윗은 그의 원수와 친구 모두로부터 심한 오해와 중상모략을 당한 채 그의 진실은 오도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사울의 생명을 준 자비로운 행위는 아마도 그가 사울의 생명을 노리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입증하려고 하는 또 그거 충분하잖아요. 그 정도 했으면요. 다윗이 계속해서 그 진상을 밝혀주자 사울은 감복하여서 웁니다. 16절, 17절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20절로 가보세요. 여기 보면 사울의 허심탄회한 고백을 들을 수가 있어요. 보라, 나는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네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여러분 이게 정말 허심탄회한 말입니다. 이것은 사울에게서 나왔다고는 믿을 수 없을 만치 놀라운 고백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게 진심이니까요. 사람은요 진심을 말할 때가 있어요. 사울은 다윗의 말이 진심임을 깨닫고는 그가 자기의 생명을 살려준 사실에 크게 감동을 받은 것입니다. 사울은 또한 다윗이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되리라는 것도 시인하게 됩니다. 21절로 22절을 볼까요?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 이름으로 내가 맹세하라 하니라.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며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그랬어요. 대화가 끝난 후 사울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되죠. 그리고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그의 요새로 가게 되는데 다윗은 아직도 사울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언젠가 또 자기를 다시 찾아오고 또 잡으려고 그러고 죽이려고 할지 알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으로서는 가능한 한 광야 깊숙이 들어가 숨었고 또 멀리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이때 사울이 악령에 사로잡혀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전에도 악령에 사로잡혀 있었으니까요. 이렇게 이제 24장을 마치고 이제 25장으로 들어가는데 25장은 사무엘이 사사직에서 은퇴한 후 죽고 다윗이 나발과 아비가일을 만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발의 오만한 태도에 화가 난 다윗과 그의 신하들은 나발의 아름다운 아내인 아비가일의 지혜 있는 처신 그리고 뛰어난 외교적 수완으로 인해서 나발을 죽이려던 무서운 행동을 멈추게 되지요. 그리고 나발이 나흘 만에, 그러니까 열흘이네요. 열흘 만에 여호와의 치심으로 죽게 되자 다윗은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취하게 됩니다. 좀 내용을 살펴보겠어요. 25장 1절입니다.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그랬습니다. 성경은 사무엘의 죽음에 대하여 매우 간단하게 말하고 있을 그러한 장면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25장은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애곡하며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쓰신 위대한 종이었습니다. 그것은 너무도 분명한 사실이죠. 누가 부인하겠어요? 아주 훌륭한 인물입니다.
사사시대와 왕정시대를 잇는 다리 역할을

0: 있고요. 마지막 사사요, 첫 번째 선지자입니다. 사무엘이요. 물론 사무엘 전에도 많은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구약에서부터 신약의 이르기까지 총 선지자직을 대표하는 인물이 바로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러니 여러분, 사무엘이 보통 사람이 아닌 거죠. 사무엘은 또한 사울의 악의와 증오심이 다윗에게로 굽어지는 것을 막아준 사람이기도 합니다. 즉, 그는 다윗과 사울 사이에 완충자 역할을 하려고 했죠. 그런 거로 사무엘이 죽자 다윗은 엘리야가 이세벨을 피하여 도망갔던 것보다 더 멀리 사울을 피하여 광야로 들어가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말한 것처럼 뛰어난 인물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사기 마련이다라는 말을 했어요. 이것은 분명히 다윗에게도 적용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그에 대하여 오해하는 것은 그를 자세히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윗의 위대성이 언급될 때마다 그가 저지른 살인죄와 간음죄를 아울러 떠올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다윗이 어떻게 그러한 죄를 범할 수 있었으며 성경은 어떻게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하고 있을까 하고 의아스럽게 생각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에 대한 해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를 당신의 종으로 택하신 이유를 묻기에 앞서서 먼저 다윗의 인물됨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윗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매우 옹졸한 자들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성경 속에서 가장 탁월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이죠. 그를 알게 되는 것은 곧 그를 사랑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아직까지 그처럼 고귀한 인간미를 지닌 사람을 본 적이 없으니까요. 참 다윗은 매력적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말이죠, 다윗은 이력이 다양합니다. 그는 베들레헴에서 유다 지파 2세 아들로 태어난 뭐 우리식으로 말하면 촌뜨기죠, 시골 사람이죠. 그렇지만 그는 매우 잘생긴 7명의 그 형들 틈에 끼어서 목동으로 자라게 됩니다. 그의 존재는 미미해서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의 인생의 전환점이 오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주목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중심을 아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외모를 보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다윗을 중심으로 보셨습니다. 다윗은 사무엘로부터 장차의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그는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그는 또한 음악가로서 시편을 운율에 맞춰 노래했던 사람입니다. 참 그런 것으로 본다면 이 다윗은 보통 사람이 아닌 거죠. 혹시 여러분이 이것에 의심이 간다면 시편 23편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사울왕의 딸인 미가엘과 결혼하였고 그의 아들 요나단으로부터 극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도 요나단과 같은 친구를 갖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사울로부터 법률상의 보호를 박탈당하였습니다. 그는 이 기간 동안 부하들을 모아 산중의 요새로 들어가 살게 되고요. 그리고 한때는 햄리처럼 미친 사람으로 행세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유다의 왕이 되었고 마침내는 이스라엘 전국을 통치하는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자기 아들로부터 모반을 당해 왕의 신분으로 쫓겨나는 신세가 되는 것이 다윗의 인생이에요. 그리고 그는 그의 아들인 솔로몬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을 보고 죽게 됩니다. 저는 여기서 다윗의 가시적인 범죄 사건들, 밧세바의 관계 또는 골리앗을 쓰러뜨린 공적, 요나단의 지극한 사랑 등등을 뭐 여러분들과 좀 보기도 하고 또 앞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만 이걸 접어놓고 25장을 통해서 다윗의 깊숙한 내부 세계로 좀 눈을 옮기고자 해요. 여기 다윗과 아비가일에 관한 이야기인데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그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1: 스루 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매기 목사님의 성경 강해를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 지금까지 목동 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사무엘상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오늘의 퀴즈입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네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다윗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다윗의 손에 넘기셨다고 말.

말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고 이것을 베었는데요. 이것은 무엇인가요? 1번 왕관, 2번 겉옷. 정답을 아시는 분은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으로 정답과 청취 소감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서 선물을 전해드립니다. 지난 시간 정답은 1번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매기 성경 강해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HT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Z,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은혜의 찬송.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혜의 찬송 김경아입니다. 1988년 서울 올림픽 탁구 여자 복식에서 세계 최강 중국을 꺾고 대한민국의 금메달리스트가 되었던 양영자 선수 많이 기억하시죠? 양영자 선수는 여자 탁구 금메달리스트로도 기억되지만 양영자 선수는 예수님을 잘 믿는 선수로 기억이 됩니다. 그녀는 1989년 은퇴 후 97년도에 남편과 함께 몽골 선교사가 돼서 오랫동안 사역했는데요. 양 선수는 선교지로 떠나기 전에는 금메달 연금 수령 계좌를 시골에서 경제적으로 어렵게 목회하시는 분께 옮겨놓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녀가 대중의 인기를 누리고 연금을 받으며 지도자 생활을 하는 편안한 삶을 살 수도 있었지만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몽골 선교사가 된 것이지요. 한때 어머니의 소천으로 우울증에 걸리기도 했지만 말씀 묵상과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깊이 경험하고 회복됐다고 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선교지에 전하고 싶은 열망이 그때 생겼다고 하는데요. 예수님을 통해 겸손과 섬김의 사랑을 깨닫게 된 양영자 선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실천한 것처럼요. 우리 방송 가족들도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우리 삶 가운데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은혜의 찬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의 전 13개 지사가 함께하는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 이어드립니다.

지혜 말씀 시편 101편 함께합니다.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 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리니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지리로다. 시편 101편 함께 하셨습니다.

은혜 찬송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마태복음 7장 1절과 2절 말씀이에요. 서로 비판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서로 사랑하기만을 힘쓰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려요.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평안한 시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0: FEBC Mission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입니다. 예배는 형식이 아니라 마음의 문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겉모습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그것이 참된 예배입니다. 한 주의 끝, 우리의 삶이 정말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된 삶이 되기를 바라며 김도연의 샬롬 나잇 시작하겠습니다.

0: 길로.
1: 첫 곡으로는 Matt Redman의 The Heart of Worship이었습니다. 첫 곡으로 전해드렸던 The Heart of Worship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교회가 예배가 너무 화려해지고 형식만 남은 것 같아서 한동안 악기도 음향도 다 내려놓고 아무것도 없이 예배를 드려봤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물었다고 합니다. 예배의 중심에 정말 무엇이 있어야 하는가? 그 질문 끝에 나온 고백이 이것입니다. 예배는 노래 자체가 아니라 그 노래 너머에 계신 예수님께 드리는 것이다 라는 고백입니다. 우리는 가끔 껍데기만 남은 신앙 생활을 할 때가 있습니다. 습관처럼 예배하기도 하고 습관처럼 기도하기도 하고 그럴 때는 그 모든 것다 걷어내고 한번 물어봐야 되지 않을까? 내 신앙의 중심에 정말 예수님이 계신가? 라는 그런 질문 말입니다.

세곡 전해드렸습니다. 텐트 메이커스의 주기도, 오버플로우의 내가 노래하는 이유, 윌러브의 좋으신 하나님까지 전해드렸습니다. 김도윤의 샬롬 나잇에서는 문자로 여러분의 이야기, 이 시간에 듣고 싶으신 찬양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샬롬 나잇 선곡표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1069번으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FEBC 스마트폰 앱 다운받으시면 방송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선곡되는 찬양 바로 하실 수 있고요. 사연과 기도 제목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세곡 전해드렸습니다. 힐송 월십과 브루클리가 투워드가 함께한 킹 오브 킹스, 에비게일 진스터블룸의 리빙 호프, 그리고 맷 레드맨의 Did You Feel the Mountains Tremble까지 전해드렸습니다. 한 주가 저물어 갑니다. 이번 주도 참 많은 일이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예배는 주일에만 드리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여러 번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다면 이번 한 주 내가 살아온 모든 시간이 이미 예배였던 셈이 아닐까 싶습니다. 일터에서 보낸 시간, 가족과 나눈 대화, 그리고 혼자서 막 견뎠던 순간들. 완벽하지 않았어도 다 괜찮다 싶습니다.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려고 노력했다면 그것으로 충분한 예배가 아닐까. 이제 한 주를 마무리하면서 지난 엿새를 그분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뭐 잘한 것도 있고 부족한 것도 있지만 그거 다 포함해서 다 주님께 올려드리고 다시 새로운 한 주를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0: 세곡 전해드렸습니다. 남정인의 내 마음이 가난해져서, 박용준의 더욱 사랑, 오영은의 부흥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면서 김도윤의 샬롬 나잇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샬롬.
1: For that little child with no father, for that man with no place to stay, for that little boy living with AIDS, here's my shoulder.

0: FE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얼마 전에 경치가 좋은 곳에 갔는데요. 맑은 공기 또 눈앞에 펼쳐진 풍경이 참 좋아서 찬양이 절로 흘러나오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주위에도 많은 관광객들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다들 휴대폰으로 풍경 사진을 열심히 찍느라 모두 예외 없이 스마트폰 화면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저도 그 광경을 바라보기 전까지는 나도 그렇게 핸드폰을 계속 들여다보고 있었구나 깨닫게 됐습니다. 내 손 안에 작은 화면 신경 쓰다가 정작 더 넓고 아름답고 광대한 진짜 풍경을 온몸으로 느끼지 못한 채 지낸 건 아닌가 싶더라고요. 어쩌면 우리도 영적인 눈이 그렇게 좁아질 때도 있겠죠. 세상의 가치관이나 나의 얕은 경험에 초점을 맞추느라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는 일은 없었는지 돌아봅니다. 때로는 나의 좁은 마음, 나의 감정에만 빠져서 모든 상황을 그저 좁게만 받아들이거나 왜곡해서 해석할 때도 있는데요. 그야말로 눈을 들어 주를 바라봐야 할 때입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아멘. 미가서 7장 7절 말씀인데요. 다른 것에 시선 빼앗기지 말고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Grace to you, 김보령입니다.

마커스 워십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이어서 강중현의 찬양이었습니다. 시선. 이렇게 두 곡의 찬양으로 그레이스 투 유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보령이고요.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아멘. 미가서 7장 7절 말씀 앞서서 나눴습니다. 다른 것들 바라보고 신경 쓰는 동안 가장 중요한 것을 놓쳐선 안 되지요. 또는 나만의 프레임에 갇혀서 좌절하거나 방황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존재, 구원되신 주님을 잊지 않도록 오늘도 주님의 말씀 마음에 새기고 찬양하는 가운데 주님을 더 바라보는 시간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Be thou my vision.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캐시 트로콜리의 영어 찬송이었고요. 참 아름다워라. 토브제이의 연주 찬양이었습니다. 바흐 프렐류드 1번 작품 번호 846번 그 선율과 함께 편곡한 그런 곡이었죠. 이어서 How Great Thou Art.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젠트리의 영어 찬송가로 보내드렸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그레이스 투유 함께하고 계십니다. 은혜로운 찬양으로 함께하는 밤, 여러분의 신청 찬양도 기다립니다. 문자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입니다. 우물정 1069번으로 참여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이경미의 찬양이었고요. 이어서 내 영혼의 햇빛빛이니 한웅재의 찬송가로 보내드렸습니다. 이어서 오 신실하신 주, 많은 방송 가족들이 또 신청하는 찬송가 중에 하나인데요. 바비 마이클스의 영어 찬송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네 오른쪽에서 네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시편 121편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앞서서 함께한 찬양 여호와는 빨간약이라는 팀의 찬양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이 말씀의 메시지를 담은 또 다른 찬양 함께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꿈이 있는 자유의 찬양으로 끝곡 전해드리며 오늘 순서 마무리합니다. 계속되는 밤도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복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레이스 투유 김보령이었습니다.

0: RT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들에서 떠나는 자들을 주께서 꾸짖으셨나이다.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켰사오니 비방과 멸시를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였사오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니이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내가 나의 행위를 아뢰매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사오니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나에게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거짓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 베푸소서.

강주연의 달빛 가스펠 토요일 창문 활짝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찬양사역자 강주연입니다. 오늘 첫 찬양으로 들려드린 찬양은 이성신 목사님의 빛이었습니다. 이성신 1집 오르라는 앨범에서 첫 번째 트랙이 들어있는 빛이라는 찬양이었고요.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저도 잘 지냈습니다. 이제 가을 날씨가 되었다고 말하기가 무색할 정도로 완전한 가을이죠. 하늘도 높고 그리고 햇빛도 너무 아름답고 그리고 구름도 너무 멋지게 흘러가는 하루하루를 볼수 있는 그런 계절입니다. 어느 날 운동을 하고 이렇게 나오는데요. 운동을 하면 몸이 좀 이렇게 뜨거워지잖아요. 뭐 열도 나고. 그래서 여름에는 워낙 운동을 하면 이제 운동하는데도 에어컨이 나오니까 그래도 좀 땀을 좀 흘리면 나오게 되면은 이게 약간 시원하다가 다시 더워지고 그랬는데 어느 날 운동을 하고 딱 나왔는데 춥더라고요. 네. 몸이 따뜻해서 처음에 시원하다가 아, 시원하다. 그러다가 추운데? 근데 금방 몸이 네. 추워지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감기 조심하시라고요. 지금 이런 계절에 또 여러분들이 또 옷을 또좀잘못 입으면 좀 낭패를 보잖아요. 네, 저 얼마 전에 그랬어요. 반팔 입고 나갔다가 반팔만 입고 나갔다가 에, 날씨에게 봉변을 당하는 네. 그런 일이 있었죠. 아유, 그날 추워서 아주 혼났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요. 강주인의 달빛 가스펠은요. 토요일, 주일 여러분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토요일 날은 금요일에서 토요일 넘어가는 새벽, 토요일 날 만나고 있고요. 주일은 토요일에서 주일 넘어가는 주일에 만나고 있습니다. 저희 방송에 또 오늘 새롭게 오신 분들,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소개시켜드렸고요. 토요일 날은 국내 CCM 찬양들로, 또 주일 날은 국내 예배 찬양들로 함께하고 있어요. 예배 찬양 팀의 곡들이라고 하는 게더 맞을 것 같아요. 아니면 예배 실황 이런 곡들로 주일은 준비하고 있고요. 토요일 날은 오롯이 이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크리스찬 아티스트, 그러니까 음악 아티스트들이죠. 아티스트들이죠. 네, 찬양 사역자분들의 곡들로 꾸며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한 시간 동안도 일주일의 모든 시간들을 좀 정리하시고 또 평안하게 또 감사하게 이 가을의 밤, 주님과 함께 찬양 어떠세요? 좋으시죠? 저와 함께 하시죠.

나무엔의 시편 8편, 시편을 노래하다 앨범 중에서 들려드렸고요. 이어서 들으신 찬양은 최준의 무별이었습니다. 시편 8편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거는 최덕신 작사 작곡의 시편

기억하죠? 여호와 우리 주요 이렇게 시작하는. 그런데 이 나무엔의 시편 8편을 이렇게 들으니까요. 그 곡도 참 좋은데 이 찬양은 시편이 이렇게 귀에 읽혀지는 느낌이 들어요. 너무 좋은데요. 최지훈의 무별도 항상 들으면 이 최지훈 자매의 그 사역자의 아티스트의 또 이렇게 감수성과 또 정서가 이렇게 음악적인 정서가 아주 특징적으로 묻어 있는 거를 알수 있습니다. 계속 열심히 활동하고 계신데 네, 화이팅 하십시오.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이 땅에는요, 정말 귀한 음악 사역자들이 정말 많답니다. 자신이 불려진 자리에서 묵묵히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주님이 주신 마음들을 노래로 써내려가고 또그 써내려간 노래를 누군 어떤 작곡가님에게서 받아서 곳곳마다, 교회마다 부르며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그리고 주님의 사람들과 함께 마음을 나누며 위로하며 회복시키는 그런 일들을 이 땅의 많은 음악 사역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많이 찾아주시고 관심 가져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행복한 아침 시작할게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 예수님을 믿고 물 세례를 받지만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령님 안에서 흐르는 생수의 강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으며 헌금을 하는 이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밖에서는 가끔 술도 한 잔씩 합니다. 그의 생활에는 전혀 변화를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신앙은 생수의 강이 흐른다고 할 수 없습니다. 신학생이었을 때 친구들과 함께 기도원에 간 적이 있습니다. 새벽 1시에 도착했는데 기도원 문이 잠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날이 밝도록 문 앞에서 찬양을 했습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사람은 약간 미친 사람과도 같습니다. 돈이 없고 가진 것이 없어도 기쁘고 즐겁기만 합니다. 그 속에는 생명의 강이 흐르기 때문입니다.

행복한 아침에 이어서 들려드린 찬양은 오영은의 부흥이었습니다. 앨범 이름이 독특해요. 이런 내 마음을 무엇이라 말할 수 있을까요? 네. 그 중에서 오영은의 부흥을 들려드렸습니다. 생수의 강이 흐른다라는 것은 어찌 보면 조금 이렇게 좀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어찌 보면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죠. 근데 그 본인은 알수 있잖아요. 스스로는 나에게서 주님의 그 생명의 강이 흐르고 있는지 아닌지는 알수 있습니다. 잘 모르겠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알수 있어요. 오늘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선은 모든 삶의 그 기준이라 그러죠. 기쁨의 기준이 말씀과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께 있죠. 그것은 어떤 종교적 행위를 함으로써 내가 기쁜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마음에 합하게 살았는가? 라는 생각을 하는 것, 그리고 그 모든 성공과 실패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는가를 보면 우리의 삶의 생수의 강이 흐르고 있는지 알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만 아버지 앞에 펼쳐놓고 이야기하다가 뭔가 고난이 오거나 힘든 상황이 벌어지면 그때 잠시 주님 앞에 구해달라고 기도하다가 낭만과 절망 그것만 바라보면서 그리고 나의 모든 현실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한탄과 원망만 계속 이어진다면 그거는 생수의 강이 흐른다기보다도 우리에게는 어찌 보면 불신이 흘러가고 있는 걸지도 모릅니다. 아, 그렇다고 우리의 아픔이나 두려움이나 원망을 하나님 앞에서 숨기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당연히 할수 있죠. 그리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는 것을 또 주님도 원하십니다. 어떤 건 숨기고 숨겨지지도 않고요. 근데 다만 우리가 결국에는 이 고난과 어려움

무엇을 붙드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뜻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하실 것들을 믿고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냅니다. 라고 살아가는 것. 그리고 주님 안에서 그렇게 있을 때 주님께서 순간순간 깨닫게 하시는 그 깨달음과 그리고 만나게 하는 사람들과 그리고 모든 것이 다 고난밖에 없다고 느껴지겠지만 그 안에서 순간순간 작은 들풀처럼 솟아오르는 기쁨의 순간들을 우린 발견하고 또 힘을 얻고 계속해서 삶을 이어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부족하지만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노래 선물 하나 드릴까 해요. 이 행복의 아침에 오늘의 내용을 보면서 생각이 났는데요. 저의 찬양입니다. 송축의 골짜기 듣고 올게요.

강중현의 송축의 골짜기 앨범 중에서 들려드렸습니다. 사실 이 찬양은요, 지난주에 처음 나왔어요. 제가 지난주에 제 미니 앨범들을 발매를 하고 있는데요. Praise and Worship이라는 타이틀로, 큰 타이틀로 그 사이에

작은 제목들을 넣어서 앨범을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잘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네, 이번 타이틀은 송축의 골짜기라는 타이틀로 그첫 곡인 송축의 골짜기를 들려드렸습니다. 말 그대로예요. 송축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인정하는 것. 그런데 골짜기는 평안한 곳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탄탄대로도 아니고 정말 변화무쌍하고 굴곡지고 거칠고 어쩌면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의 모든 주님을 인정하는 것들이 결국 우리가 올려드리는 송축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가 된다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불렀습니다. 오세광 목사님의 곡이고요. 제가 이 찬양 너무 마음에 들어서 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열심히 불렀습니다. 또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준의 달빛 가스펠은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여러분들이 사연과 신청곡으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문자 사연과 신청곡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주로 알려드려요. 샵 1069번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유료 이용료가 있습니다. 어플리케이션이나 앱으로 듣고 계신 분들은 거기서 사연과 신청곡 올려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올려주시면요. 지금 당장 말 이렇게 딱 전해드리는 게 아니고 토요일마다 모아서 전달해드리고 있습니다. 잘 모아서 그러니까 오늘이 아닌 오는 주 토요일 날 오늘 올려주신 사연과 신청곡은 배달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웬만하면 배달 사고 안 납니다. 많이들 신청해 주시고요. 이야기들, 기도의 제목들 올려주시면 함께 읽고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도 가지면 좋겠습니다. 네. 찬양 한곡 듣고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올려주신 사연 만나볼게요. 줄입니다. 노래하는 나무.

주리의 노래하는 나무였습니다. 자, 지난주에 보내주신 사용과 신청곡 한번 볼게요. 9199님,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 하나님, 샬롬, 샘물과 같은 보혈은 신청합니다. 땡큐 샬롬 하고 보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저도 샬롬입니다. 0778님, 저희 또 애청자시죠? 안녕하세요. 이번 주에도 듣게 되었네요. 감사합니다. 1611님, 네. 1611님, 편안한 밤 보내세요. 라고 올려주셨어요. 고맙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인사가 되게 좋아요. 이번 주에도 듣게 되었네요. 뭐, 편안한 밤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이런 이야기들이 저는 이제 그 사연의 창을 보고 있잖아요. 사연의 창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진짜 대화하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 좋습니다. 물론 긴 기도의 제목이나 이야기들도 너무너무 좋고요. 4628님, 강중현의 달빛 가스펠, 강중현님과 담당자들 이른 새벽 말씀과 찬양에 반갑고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501호님,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네. 오늘 가족 생일이어서 준비하다가 벌써 이렇게 됐네요. 드디어 가을이 왔다는 걸 느낍니다. 목사님, 건강하시고 화이팅 하세요. 네. 501호님, 늘 건강하시고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4822님, 안녕하세요. 근데 그 신청곡, 이게 나비의 꿈이라는 찬양을 제가 못 찾겠어서 어떡해요. 그래서 제가 딴거 준비했어요. 4822님한테 뭘 들려드리면 좋을까 하다가 어쨌든 노래 선물은 따로 준비를 해놨습니다. 저희 방송의 왕 애청자시죠? 6428님. 기적! 그런 날에 가을까지. 기적 같은 일이 있으셨나 봐요. 이 찬양을 듣는데 잠이 확 달아. 아, 그렇구나. 네. 기적. 예, 맞습니다. 네. 70주년 미스바 이번 기도회에서의 오랜 기도의 응답이 기적이었음. 아, 그런 기적을 경험하셨군요. 성령님의 은혜로 참 만족 주심에 감사한 기적입니다. 잠이 부족할지라도 내일 20주년 홈커밍의 일정도 잘하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일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 그 6428님께서는 진짜 많은 그 사연에 좀 진짜 다양한 얘기를 좀 쓰고 싶어 하셔요. 그래서 내용이 다 연결이 되긴 하는데 제가 이렇게 읽어가면서 좀 이렇게 어미를 이렇게 좀 찾아가면서 그렇게 읽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428님께서는 70주년 미스바 기도회를 통해서 기적을 경험하셨고, 그쵸? 성령님의 은혜로 참 만족 주심을 감사하게 되는 기적이었고, 그쵸? 그 다음에 홈커밍 데이에 참석을 하셨는데 잘하셨어요. 모든 일정들. 항상 건강하시기를 기도합니다. 8411님, 제 사연도 읽어주시고 신청곡 두 곡 모두 들려주셔서 감사해요. 앞으로 쭉 방송 청취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애청자가 되셨군요. 너무 감사합니다. 아, 6282님, 마찬가지죠. 저희 애청자시죠. 아멘. 김명선의 시선 감사하게 잘 들었습니다. 네, 제가 기억이 나요. 지난주 주일에 6282님께서 신청곡을 시선을 해주셔서 제가 들려드렸던 것 같아요. 그쵸? 목소리가 가을하고 닮았네요. 항상 변함없는 목소리로 아름다운 찬양을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아침 저녁 싸늘한 날씨에 감기 조심하시고 늘 건강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 찬양 신청곡 가능

하겠죠? 그럼요. 김대환의 오늘 이 하루도 부탁드릴게요. 샬롬 하고 올려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찾아놨습니다. 김대환님의 오늘 이 하루도가 제가 찾았다는 거 아닙니까? 네, 준비해놓고 있습니다.

감사하네요. 네. 8510님. 8510님. 목사님도 감기 조심하시고요. 한주 평안하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아, 또 애청자시죠. 0778님. 아, 강준현 목사님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 좋은 찬양 감사합니다. 올려주셨습니다. 다 모두 모두 감사드리고요. 시간을 보니까 오늘도 찬양을 좀 많이 들려드리고 저는 좀 멘트를 짧게 하는 것이 아,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우선은 아까 그 4822님이신데 아, 그분 제가 준비해드린 노래 선물을 좀 들려드렸으면 좋겠다 생각이 있어서 히스플랜의 시편 23편 준비했거든요. 아, 히스플랜의 시편 23편 제가 노래 선물로 우선 들려드릴게요.

히스플랜의 시편 23편이었습니다. 히스플랜의 시편 23편도 너무 좋으네요. 그쵸? 너무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자, 아까 그 신청해주신 신청곡들이 이제 좀 두 곡 정도 남아있어요. 샘물과 같은 보혈은, 그리고 그 김대환님의 목소리인 이로 커버된 오늘

이 하루도 두 곡의 찬양이 남겨져 있는데 끝으로 두 곡의 찬양 들려드리면서 저는 인사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내일은 주일이어서 예배 찬양들로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도록 할 겁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예배 팀들의 노래들, 또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경배의 고백들을 담은 노래들로 저는 만날 겁니다. 오늘 이한 시간도 저 너무 행복했고요. 이 늦은 가을밤 누구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듯이 시간을 보냈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하고 뭔가 든든합니다. 이 방송이 끝나도 여러분들에게는 변하지 않는 든든하고 아름다운 분이 계십니다. 아시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잊지 마시고 평안한 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모두 샬롬입니다.

0: HT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정숙경의 주님의 시간에 사랑하는 방송가자 여러분, 탈북민 여러분, 그리고 북녘에서 청취하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주님의 시간에 정숙경입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길가 들꽃들의 자태가 한층 더 정겨워지는 9월의 세 번째 토요일 새벽입니다. 가을 들판을 걷다 보면은요, 거친 바람에도 꺾이지 않고 고개를 쏙 내미는 예쁜 들꽃들을 만나게 됩니다. 뭐 처음부터 단단하고 흔들리지 않는 삶은 없겠지요. 야고보서 1장 12절은 우리에게 또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바람에 흔들리면서도 뿌리를 더 깊이 내리는 들꽃처럼 우리가 마주하는 삶의 흔들림 또한 우리를 뿌리 깊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시는 주님의 거룩한 과정이 아닐까요? 오늘 이 새벽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행복한 시간 주님의 시간에 출발합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바르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었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네, 도종환님의 흔들리며 피는 꽃이었습니다.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는 그런 시인데요.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절대로 없듯이 우리 삶의 비바람에 젖지 않고 익어가는 신앙도 없겠죠. 혹시 지금 삶의 흔들림이나 비바람 앞에 계신다면 주님이 내 삶을 아름답게 꽃 피우시는 주님을 믿고 힘을 내시길

0: 되시기를 바라고 소망하면서 이 시간에는요, 모퉁이도 선교회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 북한어 성경 낭독을 보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되세요.
1: 출애굽기 제16장.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 가운데로 들어가니 그들이 애굽 땅에서 떠나온 지 둘째 달 열다섯째 날이었다. 다시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불평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의 고기 가마 곁에 앉아 배부르게 떡을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차라리 좋았을 것을 너희가 우리를 굶겨죽이려고 이 광야 한가운데로 우리를 데려왔도다. 이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보라, 너희를 위해 하늘에서 떡이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들은 나가서 날마다 하루치의 량식을 거둘 것이라. 이로써 내가 그들을 시험하되 과연 그들이 내 법도대로 행하는지 아니하는지 알고자 한다. 엿새 날에 그들은 미리 거둬들여 예비하되 날마다 거두는 분량에 곱절을 거두어야 한다. 이에 모세와 아론이 모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였다. 저녁이 되면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셨음을 알 것이며 아침에는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를 향해 불평하는 말을 그분이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무엇이기에 너희가 우리를 향해 불평하느냐? 모세가 또 말하였다.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고 아침에는 너희에게 떡을 주어 배불리실 것이니 이는 너희가 그분을 향해 내뱉은 불평들을 그분이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불평은 우리를 향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향한 것이다. 그리고 모세는 아론에게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너희의 불평을 들으셨으니 너희는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고 전하라 하고 말하였다.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이를 전하며 그들이 광야를 향해 고개를 돌리니 보라,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가운데 나타났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불평을 들었으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황혼 무렵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를 것이니 이로써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고 전하라 말씀하셨다. 저녁이 되니 메추라기가 몰려와 진을 덮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둘레에 내려 있더니 이슬이 마르자 비늘 같고도 서리빨같이 고운 납작한 것이 광야 지면에 드러났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에게 이것이 무엇이냐 하고 물으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먹을 거리로 주신 떡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사람마다 자기가 먹을 분량만큼 한 사람에 한 오멜씩 취하되 너희의 천막 안에 있는 가족의 수에 따라 각 사람의 몫을 거두라 명하셨다 하고 말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하였더니 어떤 이는 많이 거두고 어떤 이는 적게 거두었으나 그들이 오멜로 되어보니 많이 거둔 사람도 그리 넘치지 아니하고 적게 거둔 사람도 그리 모자라지 아니하여 사람마다 자기가 먹는 양만큼 거두었다. 모세가 그들에게 너희는 그것의 일부를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 하고 말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귀 기울이지 아니하여 어떤 이들은 그중 일부를 아침까지 남겨두었더니 그것이 썩어서 구더기가 쓸고 악취가 났다. 이에 모세가 그들에게 화를 냈다. 그들이 아침마다 자기가 먹을 만큼 거두었고 해가 뜨거워지면 그것이 녹아버렸다. 엿새 날이 되어 그들이 겁절을 곧 한 사람의 두 오멜을 거두었고 회중의 모든 우두머리들이 모세에게 와서 고하니 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호와께서 분부하신 바는 이것이다. 레일은 안식일이니 여호와 앞에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굽고 싶으면 굽고 삶고 싶으면 삶을 것이며 남은 것은 모두 챙겨서 아침까지 간수할 것이다. 모세가 분부한 대로 그들이 그것을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그것이 악취도 풍기지 않았고 그 안에 구더기도 쓸지 아니하였다. 다시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여호와 앞에 안식일이니 너희는 오늘 그것을 먹으라. 너희가 오늘 그것을 들에서 찾지 못할 것이라.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둘 것이나 일의 날은 안식일이니 그날에는 그것을 찾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였으나 이래 날에 백성 중 몇 사람이 거두러 나갔다가 찾지 못하였다. 이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언제까지 너희가 나의 명령과 나의 법 지키기를 거부하려느냐? 보라,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었고 엿새 날에는 그가 너희에게 이틀분의 떡을 줄 것이니 이랫 날에는 모두가 각자의 처소에 있고 아무도 밖으로 나오지 말 것이니라. 그러므로 이 백성이 이랫 날에 안식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것의 이름을 만나라 불렀는데 그 모양은 고수풀의 씨앗같이 하얗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다.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것을 한 오멜 담아 너희 대대 후손을 위하여 보존하여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낼 때에 너희로 먹게 한 그 떡을 그들을 보게 하라고 명하셨다. 그리고 모세가 아론에게 항아리를 가져다가

거기에 만나를 한 오매를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의 자손 대대로 보존하라고 말하니,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분부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보존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이 40해 동안 곧 그들이 정착의 땅에 이르기까지 만나를 먹되 가나안 땅 경계에 이를 때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다. 한 오멜은 한 에바의 10분의 1이다. 지금까지 출애굽기 16장 36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정숙경의 주님의 시간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새벽 이 시간까지 공부하는 학생 여러분, 네, 그리고 또 특별히 수능생 여러분, 이제 수능일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로 지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또 병실에서 청취하고 계시는 환우 여러분 계실 텐데요. 환우 여러분의 아프신 곳, 어그러진 곳, 곳곳마다 치료자 되시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손길이 만져주시고 터치해 주셔서 고통 없이 속히 회복되시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0: 안전 운전 운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운전하시는 분들 혹시라도 깜빡 졸지 마시고요. 그리고 이 시간에는 북녘에서 오신 탈북민들의 생생한 신앙 간증을 전해드립니다. 이분들의 생생한 탈북 과정과 대한민국 정착 과정에서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 함께하시죠.
1: 2004년에 저는 탈북했습니다. 뭐 여러 번 했는데 마지막 탈북입니다. 한 10번 넘게 건넜는데 마지막이었고, 그때 두만강을 건너면, 그게 2004년 1월이기 때문에 두만강이 얼어 있었거든요. 건너서 이제 산길로 막 올라가는데 왠지 기분이 이상하게 한번 돌아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돌아봤어요, 북한을. 정말 새까맣더라고요. 뭐 전기불도 없고 가로등도 없고 집집마다 다 불이 없으니까 새까맣을 수밖에 없는데, 사실은 괜히 이상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생명이신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정말 캄캄하구나, 그렇게 느껴지면서 세상 어느 곳보다 복음이 필요한 곳임을 제가 깨닫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기억나게 하셨어요. 강제복성 당했다가 도망쳐 나오는 길이어서 몸이 굉장히 허약했어요. 그래서 계단 위에 다리를 올리기도 힘들 만큼 몸이 허약했고 온몸이 다 상처였어요. 그래서 몸이 많이 아파서 이제 산길도 겨우 올라가는데, 그 말씀을 듣고 나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이제 100번 강제복성 당해도 괜찮겠구나, 죽지 않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돌아오게 하겠고 나에게 허락한 것이 있다는데, 그걸 이룰 때까지는 너와 함께 하겠다 하시다는데, 중국 어느 곳에 가든지 아니면 저기 어디 태평양 건너에 가서 살더라도 하나님이 다시 불러주시겠구나라는 생각에 약간 마음이 되게 편안해졌어요. 평안이 임하고 그리고 몸에 실제로 힘이 나더라고요. 그 힘으로 밤새 걸었습니다. 그래서 한 3일 밤 걸어서 이제 제가 원했던 곳으로 잘 갈 수 있었죠. 한국에 와서 처음에 왔을 때는 당장 통일될 줄 알았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통일을 지켜주시니까 빨리 나도 뭔가를, 실제로 통일되면 북한에 작은 도움을 줄 수 있는 뭔가를 해야겠다라는 마음에 밤낮 공부하고 그랬어요. 막 진짜 밤에 알바하고 낮에 공부하고 일하고 또 밤에 공부하고 대학교도 다니고 이러면서 세상 책도 막 즐겁게 읽고 이러면서 통일이 생각보다 어렵겠구나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게 세상이 주는 마음이잖아요. 하나님 마음은 아닐 텐데, 우리가 준비되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어떤 그 보이지 않는 장벽들이 잘만 허물어지면 이제 진짜로 휴전선도 허물어지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2002년 12월 20일 날 저는 북한으로 돌아갔거든요. 중국에서 살다가 저희를 돌보던 전도사님께서 이제 탈북민 돕는 일을 우리가 못한다, 교회에 집중하려고, 그러니까 너희가 만을 원하면 다른 곳으로 보내줄 수도 있고 또 원하면 고향집에 가족들이 있으니까 돌아가도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 마침 2002년이라서 이제 탈북민들이 중국에 막 대사관 문 뚫고 들어갈 때예요. 그렇게 한국으로 탈북하기 시작하고 막 이럴 때인데, 저희한테도 길이 있다고 한국으로 이제 갈지 않겠냐라는 찾아오신 분들이 계셨어요. 한국에서 중국에 있으면서 신앙생활 하기를 전도사님 집에 몰래 숨어 살면서 기도하고 성경 읽고 이게 다였습니다. 그래서 할 줄 아는 게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기도할 시간을 좀 주시면 한국 갈지 아니면 어떻게 할지 하나님께 물어보겠다라고 하고 기도를 한 2주일간 했는데, 기도하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왜 하나님이 중국에 이렇게 오게 하셨고 우리를 북한에 태어나게 하셨는지를 쭉 삶을 돌아보게 하셨고, 그때가 19살이었습니다. 저는 19살이었고, 그러면서 그 좋은 소식 들으면 가장 친한 사람에게,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하고 싶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누군지 생각하게 하셨고, 그게 북한에 있는 가족들, 친구들이었던 것 같아요. 부모님은 안 계시지만 전 누나와 동생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살아있는지 죽었는지도 모른 채로 이제 계속 살고 있었고, 그래서 만나야겠다. 저는 98년에 처음으로 탈북했기 때문에 5년 만에 이제 고향 땅을 밟는 거였거든요. 너무 설레였어요. 두려움도 잠깐 있고, 하나님 드디어 고향 땅 밟았습니다 하면서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셔야 계속 기도해야 돼서 잠깐 있고 이렇게 설레는 마음으로, 긴장감 반 이제 설레임 반으로 이렇게 길을 가고 있는데, 두 명이 오는 거예요. 군인들이었어요. 연말이라고 이제 경비를 강화한다고 매복초소를 새로 세우는데 우리 거기에 딱 걸려들었는데, 도망쳐봤자 다 같이 따라오면 군인들을 이길 순 없잖아요. 꼼짝 못하고 이렇게 잡혀갖고 한 몇 날 며칠 잠도 못 자고 옷을 다 벗겨요. 그리고 계속 때리고 밟고 다니고 막 이렇게 계속 괴롭혀요. 물도 안 주고, 가지 갔던 물건 다 뺏기고, 위험한지 무모한지 모르겠지만 성경책도 들고 갔었어요. 또 성경 구절들을 뽑아서 막 기록해놓은 게 있어요. 그걸 암기하느라고 엄청 들고 다니던 것인데, A4용지 예쁘게 쌌다가 이제 예쁘게 버렸습니다. 전도사님이 우리가 출발할 때 다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해 주시면서, 이제 문 밖으로 나가는 순간 여기건 다 잊어라, 북한에 가거든 잡히든 안 잡히든 믿음 있다고 기도하고 막 이렇게 하지 마라, 전도한다고 절대 그러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아, 우리 전도사님 끝까지 인간적이셔. 이렇게 어떻게 믿음이 이렇게 없었을까. 우리 저 전도사님 되게 좋아하시는데 인간적이셨어요. 막 성경만 맨날 읽으니까 너네 그러다가 성경만

들고 가고 교만해질 수 있어. 좀 인간적으로 놀아야지. 약간 우리에게 이렇게 세상의 삶을 가르쳐 주셨던 스승님이신데, 가실 때까지 인간적이네. 참 실망이야. 이러면서 떠났는데, 딱 잡히고 나니까 전도사님이 왜 그렇게까지 말씀하셨는지를 저희를 진짜로 아끼셨던 것 같아요. 인간적으로. 그래서 너네가 무슨 일이 있어도 그냥 우리가 북한에 살아남기를 바라셨던 것 같은데, 저는 잡히니까 긴장돼서 내 주머니에 성경책이 있는 것도 깜빡하고 있었어요. 탈북하는 게 아니라 북한을 돌아갔기 때문에 굉장히 의심스럽다는 거지. 무슨 목적으로 다시 돌아왔냐? 중국에서 뭐 했냐?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디에 있었냐? 그리고 한국 사람이냐? 미국 사람 맞냐? 교회 다녔냐? 이런 걸 본격적으로 물어보고 다 아니라고 이제 거짓말을 하고 있었는데, 한 친구가 교회 다녔다고 얘기를 하는 바람에 뚜럭 또 맞고, 우리가 죽었구나 이런 생각에 군대에서 조사받고 경찰서에 넘어갔는데, 경찰들도 알고 있더라. 너네 중국에서 교회 다녔다면 거짓말을 이제 더 이상 안할 수는 없는데, 살아야 되니까 거짓말을 조금은 하고 조금은 밝히자, 이렇게 해갖고 교회 다녔는데, 나는 믿기 위해 다닌 게 아니다, 밥 준다고 해서 다녔다, 그들이 말하는 거 믿고 싶지도 않았다, 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였다, 막 이러면서 또한번 이렇게 조선족 전도사님 팔고 그들을 매도하고 제가 살고 싶어서 그냥 죽음을 각오하고 고백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 마태복음 10장에 나오시잖아요. 너희가 사늘 앞에서 시인하면 내가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너희를 시인하겠다. 그 말씀을 또 몰랐어야 되는데, 또 알고 있으니까 더 괴로운 거예요, 이게. 그렇게 원망하고 기도하고 막 이렇게 속으로 기도하는 중에 이제 뭐 경찰서에 갔다가 분주소 넘어가고, 그 과정에서 계속 밥을 안 줘요, 밥을. 마지막 분주소에 갔을 때는 들어가자마자 그냥 쓰러졌어요, 바닥에. 그리고 아무리 때려도 아프지가 않더라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2003년이 돼서 설도 경찰서에서 보냈습니다. 계속 굶고 있었어요. 갇혀 있는다고 해서 그냥 가둬두지 않아요. 또 낮에는 일도 시키죠. 나무 폐기하고 막일 시키는데, 산에 보니까 제가 탈북할 때보다 나무가 더 많이 없어진 것. 그런 것들이 뭐냐면 북한 사회가 점점 더 메말라 가는 듯한 사인처럼 느껴져서 더 많이 가슴이 아팠고, 그런 걸 느끼게 해주시니까 아, 그런 거 보라고 잡히게 하셨나라는 생각도 들고, 20일간 있다가 이제 꽃제비 수용소로 갔습니다. 어릴 때 살아봤던 곳이라 뭐 고향집에 온것 같은 기분이지. 하루 세끼 밥도 주거든요. 근데 사실은 밥도 준다 해서 거기가 또 이렇게 평안한 곳은 아니고, 밥을 먹지만 그렇게 영양실조 걸려서 아이들이 많이 죽어요, 거기서. 저도 동생과 거기서 살다가 헤어진 상태로 지금까지 얼굴을 못 보고 있고요. 동생도 찾고 싶고 누나도 찾고 전도도 하고 싶고 이런 마음이 왔는데,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잡혀있게 하시는 바람에, 아, 이게 나의 의지였나 보다, 나의 의의가 앞섰나 보다, 하나님의 의의가 아니라, 이런 회개를 하고 있었는데, 꽃제비 숙소에 가니까 동생과 누나 소식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누나는 여자니까 중국에 가든 어디 가든 좀 살았을 것 같아요. 왠지 죽진 않았을 것 같은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동생은 꽃제비 숙소의 생태 환경을 알기 때문에 그때까지 살아있을까, 과연. 왜냐하면 제가 그 북한에서 꽃제비 숙소 생활을 할때 이미 너무 많은 아이들이 영양실조로 계속 매일같이 죽어나갔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동생은 그 어린 아이가 살아남았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있었죠. 동생도 살아있다 하고 심지어 친척이 와서 데려갔대요. 이게 사실은 우연 같잖아요. 근데 기도를 제가 계속 했던 저에게는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큰 응답이었어요. 동생과 누나가 살아있다, 그 땅에. 그게 최고의 응답이어갖고, 또한번 굉장히 온몸에 혈기가 도는 듯한 은혜를 좀 받았었고, 그곳에 있으면서 꽃제비 아이들이 어떤 소망을 품고 여기서 이렇게 어른이 되어 갈까라는 생각이 들면 되게 안타까웠는데, 하루 세끼 밥은 주는데 소화도 못 시키고, 옥수수 밥 주니까 양이 워낙 적어서 그거 먹고 이제 우울하게 이렇게 있는 거죠. 재밌는 것도 없고 뭐 게임도 없고 뭐 공부할 것도 없고 공부도 안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찾아가서 이야깃거리가 있어야겠다 해서 조금씩 얘기해주기 시작했죠. 중동 지역의 이야기를 좀 해주기 시작했어요. 거기는 원래 유태인들이 살던 곳인데, 이러면서 아브라함 이야기도 하고 예수님 하나님 빼고 다 얘기해줬어요. 그러면서 어뭐 이렇게 서양 사람들 막 이런 얘기도 많이 해주고, 이게 이제 관리자의 또 귀에 들어가서, 관리자가 네 짧은 혓바닥 잘못 눌려갖고 애들한테 이상한 헛소리 해갖고 너 큰일 친다 이제 그러다가, 그래서 다시는 내기에 네가 무슨 말 했다 이런 얘기 안 들리게 해라, 그래서 그때 이후로 또 조용히 말 못하고. 근데 아이들은 3일 밤낮으로 그 얘기 듣고 싶어 했어요. 얘기해주고 너는 꿈이 뭐니 이런 질문도 해보고.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꿈이 있고 뭔가 희망과 소망이 있다면 좀더 뭔가 힘을 낼것 같은데, 거기에 있으면 그걸 갖기가 어려워요. 언젠가 우리 부모가 와서 나를 데려갈 거야, 이게 가장 큰 꿈인데, 이미 부모님들은 안 계신 거예요. 다 돌아가셨구나. 그러니까 아이들이 내가 여기서 뭐 이러다가 죽는 거지 뭐 영양실조 걸려서, 다 이게 그냥 삶의 결론이 이미 나 있었어요, 머릿속에. 그래서 아이들에게 뭔가 좀 희망이 되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었는데, 관리자가 막아서 제가 거기까지 얘기하고 그렇게 지내다가 같이 잡혔던 친구들이 찾아왔습니다. 제가 거기 있던 거 어떻게 소식을 듣고, 그래서 그 친구들 도움으로 제가 2003년 4월 1일 날 이제 두만강을 또 건넜습니다. 건넜는데 전도사님이 오셨더라고요, 다음 날 전화하니까. 그래서 나를 데리고 갈줄 알았어요.
돈을 주시면서

다시 돌아가라 북한으로. 돌아가는 건 전도사님이 하시고 저는 대신 중국으로 다시 가고 싶은데 이런 말이 올라오는데 차마 이제 제가 북한 전도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돌아갔기 때문에 저희 마음과 달리 네, 가야지 하고 돌아갔어요. 그날 다음 날 24시간 만에 다시 돌아갔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시간에 저와 함께 해주신 방송 가족 여러분, 탈북민 여러분, 그리고 북녘에서 청취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세찬 바람이 불어올 때 가장 지혜로운 삶의 태도는 바람을 거스르는 것이 아니라 바람에 몸을 맡기며 뿌리를 더 단단히 내리는 것입니다. 네, 오늘 토요일 하루 혹시 마음을 흔드는 일이 생기더라도 조급해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럴 때 이렇게 선포해 보시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나를 흔드심은 더 단단하고 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라고요. 주님은 흔들리는 여러분의 손을 언제나 굳게 잡고 계시며 마침내는 아름다운 믿음의 꽃을 피워내실 것입니다. 이 9월의 결실을 향해서 걸어가시는 여러분의 고귀한 발걸음을 기도로 응원합니다. 따뜻하고 행복한 주말 보내시기 바라면서 오늘 순서 마칩니다. 주님의 시간에 정숙경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TBC 미션 FM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한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여성은 허세 부리는 남성을 경계하고, 남성은 허영심에 빠진 여성을 경계하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신의 본 모습을 넘어서 자신을 크게 포장하며 과시하고 싶은 욕구를 이와 같이 부르는 것이지요. 그 가운데 허영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해 주었으면 하는 그 마음으로 남들 앞에서 크게 높아지려는 인간의 죄성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께서 이를 두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허영은 바로 속이 비어 있는 영광이라고요. 허영은 헛된 것, 바람같이 없어지는 것의 상징이라고요. 그리고 허영은 자신뿐 아니라 이웃의 삶까지 파괴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걸작품인 우리 사랑하는 남과 북의 청취자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지어주신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신 우리의 모습 그대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남과 북이 되기를 소망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 출발합니다.

박신아 콰이어의 내 모습 이대로 그리고 메리 제인의 참 아름다워라 두 곡의 찬송 함께 올려드렸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의 말씀입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빌립보서 2장 3절의 말씀 이어서 북한어 성경입니다. 너희는 어떤 일이든지 리기심이나 허영심에서 행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자기보다 더 낮게 여기며 바람과도 같이 없어지는 허영의 마음을 내려놓고 우리 주님 안에서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께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겸손한 마음을 구하며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시선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구하면서 오늘 이 하루도 우리 주님께 온전히 내어 맡기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 계속해서 함께합니다.

온천하 만물 우러러 안산시립 합창단이었습니다. 함께 올려드린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의 근심을 주님께 모두 내어 맡기면서 존귀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면서요. 할렐루야를 외치며 주님을 찬양하는 남과 북이 하나 되어 주님을 힘껏 찬양하는 그날이 머자는 줄을 믿습니다. 이어서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찬양 사역자 조준모 씨고요. 크고 놀라운 평화가 쉼의 찬양으로 함께 올려드릴 텐데요. 우리 두 곡의 찬송 올려드린 후에는 주님의 말씀 함께합니다.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주님의 말씀 찬양 후에 바로 만나볼게요.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핍박받는 땅에서 자유와 평등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소망과 미래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죠. 자유가 좋지만은 올바로 사용되지 않을 때 차라리 노예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신봉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신명기 11장 10절입니다 네가 들어가 얻으려 하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이 아니하니 거기서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을 댔다 그랬어. 내가 어려서 3살인가 4살 때 우리 형님 둘이 논에 가서 웅뎅이였는데 물을 바깥으로 퍼붓 농가라. 그래 나더러 그걸 쉬라고 그러더라고. 내가 뭐 4살인가 먼저 하나서부터 천까지 쉬었어. 아, 사람들이 나더러 똑똑하다고 그러더라고. 나 그때 그렇게 농사 짓는 거 봤어요. 물을 그렇게 댔어.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요. 발로 하면 물이 퍼지나 봐. 그런데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땅은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골짜기에 흡수가 되니까 참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을 너한테 준다. 발로 물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적당한 때에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고 그랬어요. 육신의 고통이 땅이었지 그 사람들에게 정신적인 고통의 땅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땅이었습니다. 신명기 11장 12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권고하시는 땅이라 새초부터 새말까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하나님이 여러분 위에 있으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올바로 인도하시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거예요. 시편 33편 18절에 여호와는 그 경외하는 자 곧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살펴주신다고 그랬어요. 어린아이를 누가 살펴? 엄마가 살피지, 아버지가 살피지, 할머니가 살피지, 할아버지가 살피지. 시편 16편 1절에 하나님이여 나를 보호하소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두 번째로 대목이 있다면은 대지가 있다면 축복을 보장받는 조건이 있어요. Simple condition. 왜? 뭐냐?

0: 명령을 청종하라 그랬어. 청종 받들어서 순종하라 그러는 거지. 신명기 11장 13절입니다.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나의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섬기면은 하나님의 축복을 보장받을 수가 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떠한 검보다도 예리해서 우리의 골수를 찍인 짜증냥 쪼갠다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말씀에 능력이 있다고 그랬고 말씀에 은혜가 있다고 그랬고 말씀이 곧 예수님이라고 그랬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고 그랬어. 그 태초에 예수가 계셨다. 이 말씀이 그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1: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일부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의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신 오늘의 말씀, 이어서 주님의 귀한 말씀은 함께 찬양했고요. 조금 전 어린이들의 목소리로 나의 사랑하는 책 함께 했는데요. 극동방송의 어린이 합창단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함께 찬양한 후에는
1: 북한이 고향인 형제와 자매들의 오늘의 기도
0: 바로 이어집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북한어 성경입니다. 여러분이 재량으로 가능하다면 모든 사람과 평화롭게 지내라. 로마서 12장 18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남과 북 관계의 기초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들이 주도적으로 꽁꽁 얼어붙은 남과 북 관계를 녹여낼 수 있을 만큼 뜨거운 성령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남과 북이 소통하고 교류하며 화목의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분열을 가져오는 모든 세력들을 막아주시고 평화를 사랑하며 화해를 도모하는 이들이 남과 북 관계 개선에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평안이 한반도 남과 북에 가득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평안이 남과 북에 가득한,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한 오늘 하루를 구하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아멘.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FM 90.3MHz, 울릉 FM 96.7MHz, 출력 3kW, 호출부 HLDG로 방송되는 FEBC 포항극동방송입니다. 포항극동방송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순수 복음방송입니다. 포항극동방송은 매일 24시간 방송하고 있으며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포항극동방송은 포항시 북구 용당로 164에 연주소를 두고 FM송신소는 포항시 도음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의 출연자들의 의견은 반드시 포항극동방송과는 일치하지 않습니다. 포항극동방송은 청취자 여러분들의 기도와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포항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김영보 지사장입니다. 오늘도 포항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FEBC FM 포항극동방송입니다. HLDG

0: FE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에스겔 36장 26절과 27절의 말씀으로 문을 열어봅니다. 에스겔 36장 26절과 27절의 말씀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에스겔 36장 26절과 27절의 말씀 이어서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합니다. 또 내가 너희에게 새

사람을 주고 너희 안에 새 영을 주되 너희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 같은 마음을 주리라. 내가 내 영을 너희 안에 두어 너희가 내 법규를 따르게 하고 내 규례를 삼가 준행하게 할 것이니.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새 마음과 새 영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주님의 말씀, 주님의 율례를, 주님의 법규를 따라 나아가며 순종과 감사와 찬양의 하루 보내시길 기도하면서요. 우리 하나님 안에서 복된 승리의 날 보내시기를 소망하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문을 열어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북방선교의 기수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우물정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으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문자 참여해주신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보내드립니다.

0: 외화보리의 진실. 데일리앤케이 엔드센터 디렉터 우리 이상현 국장님과 오늘도 함께합니다. 스튜디오로 모셔봅니다. 안녕하세요, 국장님.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저희가 외화벌이의 진실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데 네. 북한의 노동 현장에서는 노동자가 먼저 있고요.
1: 네.
0: 그리고 노동자를 이끄는 지도층이 있다고 해두셨어요.
1: 네, 네.
0: 근데 이 지도하는 이들은 지도층 딱 한 그룹일지 아니면 또 어떻게 구성이 돼 있을까요?
1: 그러니까 사상적으로 지도하는 그룹이 있겠고
0: 아.
1: 혹은 이제 경제적으로 지도하는 그룹이 있겠다
0: 네.
1: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사상적 그룹은 당비서라고 딱 집을 수 있겠고 경제적으로 이제 지배하는 구조는 지배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모든 해외 파견 조직에 이 당비서 그리고 지배인을 함께 파견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당비서는 사상과 충성심을 관리하는 정치 담당자 그리고 지배인은 생산성과 외화 수입 이런 네. 거를 책임지는 경제 담당자입니다. 한쪽은 정신을 다른 한쪽은 노동을 통제하는 구조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0: 근데 이렇게 지도층 자체가 이중 구조면 맡고 있는 게 다르다고 해서 또 그 균형에 어떤 갈등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1: 네. 이들이 계속 좀 싸우죠. 그러니까 사상을 더욱 집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고
0: 네.
1: 아니다. 지금 북한은 당국에서는 돈이 더 중요하다. 외화벌이를 더 많이 벌어서 바쳐야 된다. 이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둘 간의 충돌이 계속적으로 생깁니다. 특히 이제 외화벌이 목표가 상향되거나 혹은 이제 근무 시간이 늘어날 때 충돌이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니까 당비서는 또 할 말이 있는 거죠. 사상이 흔들리면 생산도 무너진다.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주장하고 있고요.
0: 네.
1: 지배인은 아니 정치 행사보다 현장이 우선이다라고 하면서 맞서고 있는 그런 상황이 계속적으로 펼쳐지는 거죠. 그 사이에서 노동자 원래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노동자들은 더 많은 노동과 지배인은 계속적으로 노동을 하라고 더 많은 보고 혹은 사상학습. 왜냐하면 당비서는 사상학습을 중요하다 하니까. 이게 동시에 떠안게 되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0: 그러니까 내가 맡은 게 너의 것보다 더 중요하다.
1: 예, 맞습니다.
0: 라는 구조인데 우리 국장님께서 실제로 그 현장을 취재하고 조사하셨잖아요.
1: 네.
0: 근데 이런 실제 갈등의 사례가 있을까요?
1: 네. 2023년 8월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러시아 모스크바 그리고 노보시리르스크의 북한 건설 회사들에서 실제로 어떤 일들이 좀 벌어지게 됐는데요.
0: 네.
1: 당국이 기존 계획보다 1.5에서 1.7배 늘어난 외화벌이 계약분을 내려보냈습니다. 정말 발등에 불이 떨어졌잖아요. 외화벌이 갑자기 1.5배에서 1.7배를 돈을 이제 더 많이 벌어야 되니까
0: 네.
1: 지배인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거죠. 정치 학습 줄이자. 현장에 집중하고 막 이렇게 야근도 늘리고 이런 식으로 제안을 했지만 당비서들은 아니다. 충성 교육은 생명선이다. 이런 식으로 거부를 하는 사태가 벌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부 사업소에는 약간 언성까지 높아지는 충동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0: 이 노동자들만 더 피로해질 것 같아요.
1: 그렇죠.
0: 왜냐하면 두 지도층이라는 이 통제 구조에서 서로 네.

0: 예민해져 있기 때문에
1: 네.
0: 어떤 북한의 통제 구조의 단면을 보여주기도 할것 같아요.
1: 그렇죠. 어떻게 보면 돈도 많이 벌어야 되고,
0: 네.
1: 그리고 사상적으로 무장되어 있는 혁명 전사도 돼 있어야 됩니다. 그게 북한 내부도 마찬가지예요. 돈을 많이 벌어서 북한 당국이 하고 있는 국가의 건설 사업, 그러니까 뭐 평양 5만 세대 건설이라든지, 내가 살 집도 아닌데 그 건설하는데 빗땀 흘려 돈 번을, 그거를 바쳐야 돼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구조가 북한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그 북한 외부도 마찬가지로 하는 거죠. 이 북한은 항상 정치적인 그런, 그러니까 사회주의에 관련된, 그리고 김정은 주의에 관련된 부분을 계속적으로 학습을 해야 됩니다. 어린 아이부터 시작해서 일종의 세뇌 작업을 계속적으로 받아야 되는 거죠.
0: 네.
1: 그렇죠. 이게 통제 구조가 북한 외부에서도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당비서는 사상을, 지배인은 실적을 중시를 하고 있지만, 둘다 본국의 명령 체계 아래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서로를 제어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갈등의 결과는 항상 똑같죠. 노동자는 피로하고, 강제 노동은 계속적으로 벌어지고 있고, 사상 교양도, 세뇌 작업도 계속적으로 더욱더 강화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0: 지금 이 1, 2분 동안 소개해 주신 거에 몇 가지의 문제점이 나온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먼저는 그런 갈등 구조도 문제긴 하지만 어떻게 북한 당국이 평소 벌었던 거에 거의 뭐두 배에 가까운 외화를 내놔라라고 이야기하면서
1: 맞습니다. 그러니까 당비서들이 밖에 나가 있잖아요.
0: 네.
1: 그 간부들은 어떤 얘기냐면, 어떤 사건이 벌어지거나 어떤 지시가 내려오면 그 지시를 활용해서, 그러니까 악용해서 북한 주민들에게 돈을 뜯어내요. 뇌물을 바쳐라. 혹은 요 정도 바치면 네가 지금까지 했던 그 비리라든지 어떤 잘못된 행동을 봐줄게. 막 이런 식으로 돈을 벌 이렇게 갈취를 하거든요.
0: 네.
1: 그래서 간부들은 돈이 많은 경우가 있어요. 근데 해외에 나갔잖아요. 돈을 벌어들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그들의 눈은 노동자들에게 다가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는 또알 필요가 있습니다.
0: 네.
1: 그래서 당비 혹은 맹비라고 하는, 당은 이제 노동당이라고 한걸 얘기하는데요. 노동당에 속해 있는 사람은 당비를 바쳐야 되고요. 맹비는 뭐 청년동맹이라든지 직업총동맹이라든지, 북한 주민들은 그 항상 속해 있는 그 조직이 있는데, 거기에 속해 있는 사람은 또 비용을 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두 배로 인상해서 징수한 사실이 확인이 됐습니다. 이것도 2023년 6월에 러시아에서 일어나는 건데요. 그래서 당비가 갑자기 500루블에서 1000불로 늘어났고, 맹비도 같은 금액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원래 이 돈이 월급에서 자동으로 공제가 되는데,
0: 네.
1: 그래서 문제는 노동자들이 실제로 받는 월급이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당비서가 이거를 다 자기 자신의 수중으로 이렇게 갈취한 것이죠. 근데 여기서 당비서는 규약상 의무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노동자들은 야, 임금도 없는데 무슨 당비냐라고 불만을 터뜨렸다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0: 근데 이렇게 당비서들이 규약상의 의무라고 하면서 수금을 하는 게 뭔가 정치적으로 지도자 역할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돈을 걷는 관리자 역할도 하고, 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1: 당비는 당원으로서 의무인 건 맞습니다. 이게 명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당 규약에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은 이 당비서들이 현금 수입원이자 당비서 개인적 이익 창출로 변질됐습니다. 특히 해외에서는 평양의 감시, 그러니까 당국의 감시가 약하잖아요. 내 당비서인데 내가 해외에서는 김정은인 거예요. 김정은 위원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나를 관리하는 사람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당비서들이 금전적 착취를 자행해도 단속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이 때문에 일부 노동자들은 당비서가 감시원이 아니라 수급원이 같다라고 비꼬기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0: 분명히 북한 당국에서도 이 부패를 알고 있을 것 같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이 안 되는 이유가 뭔가요?
1: 어떻게 보면 당비서 같은 경우에는 그 고위 간부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까지 처벌을 하게 되면 그 충성을 하는 충성분자들이 없을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는 눈 감아주고 그들이 살아갈 방법을 그 조금은 묵인해줘야, 아, 그요 정도는 내가 벌 수가 있겠구나라고 하는 인식이 있어야 충성을 하게 되는 거죠.
0: 네.
1: 그러니까 체제의 본질이 충성의 서열 구조이기 때문이다

0: 부패라고 하는 건데요. 충성도와 실적이 있으면 이게 부패는 얼마든지 묵인됩니다. 북한 당국이 이들에게 월급을 주지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문제도 있고 정치적 충성과 경제적 착취가 맞물려 돌아가는 구조로 현재 고착화되어 있다는 게 또 문제입니다.
1: 네.
0: 그래서 노동자들은 일터에서조차 늘 감시받는 느낌을 받고 하루 10시간 넘게 일하고 나서도 또 돌아와서도 생활총화라든지 사상학습도 해야 되고 거기서 사상학습 하면 뭐합니까? 당비서들이 돈 내놔라 또 보고서 써야 된다 이런 식으로 계속 강요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노동자의 하루는 노동과 충성 사이에서 끊임없이 반복된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국제사회에서도 분명 질타하는 목소리를 계속해서 내고 있겠죠.
0: 그렇죠. 그러니까 24시간 이거 일을 하고 네. 또 사상 강요를 받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명백한 강제노동입니다. 노동자가 일할 자유 또한 그만둘 자유 정당한 대가를 받을 권리가 모두 박탈돼 있다라는 지적이죠. 그러니까 당비서와 지배인 체계는 단순한 조직이 아니라 통제와 수탈의 경제정치 구조다. 라고 지적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1: 이 구조의 탄식이 계속해서 이어질 텐데 이런 착취에 균열을 낼 수 있는 가능성, 그러니까 균열이 날 수 있는 가능성은 따로 없을까요?
0: 이게 비교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1: 네.
0: 나만 이렇게 당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비교군이 좀 있다면 어떻게 보면 균열이 좀 시작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아까 지난주에 외부 정보를 접하는 그런 젊은 노동자들이 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1: 네.
0: 그런 그 젊은 노동자들 사이에서 부당한 통제를 인식하는 그런 분위기가 조금씩 조금씩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통제는 계속되겠지만 그 안에서 의심과 자각 이게 자라기 시작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작은 변화의 흐름, 이게 만들어지고 추적이 되면 언젠가 더 큰 질문으로, 더 큰 자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1: 이렇게 러시아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북한의 당비서와 지배인의 충돌이 단순한 내부 갈등을 넘어서요. 북한의 해외 노동 통제 체계가 구조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를 함께 살펴봤는데 정치적 충성과 외화 수입이라는 두 목표가 얽히면서 이 부패와 착취가 일상화되고 있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할 기도 제목들인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는 이런 통제 구조 속에서 노동자들이 어떤 대우를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저희의 기도 제목을 다시 한번 나누도록 하고요. 오늘 외화벌이의 진실 데일리 NK 엔드센터 이상용 국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됨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시편 145편 1절입니다.

0: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숨쉬는 모든 순간 하나님을 송축하길 소망하면서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함께 할까요?
1: 저는 대학 입학과 동시에 3월 달에 UBF라고 하는 대학생 성경 선교 단체에서 포섭을 당해가지고 대학 입학 3월 달에 포섭을 당해가지고 4년 동안을 정말 열심히 성교 공부했어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주를 위해서 나름대로 헌신했고 캠퍼스를 저 얼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누볐고 충성을 다했어요. 예, 양을 쳤고 그리고 평신도 선교사로 헌신했어요. 이제 제 꿈을 이루기 위해서 대학원에 진학하려고 담당 지도 교수와도 이제 약속이 돼서 합격이 됐고 그러나 여러 사정 때문에 경제적인 여러 사정 때문에 결국 하나님은 막으시더라고요. 이제 군대를 가야죠. 이왕 군대 갈 바에는 멋있게 한번 사나이로서 해보자. 그래서 해병대 장교 시험을 봤어요. 합격을 했어요. 모든 게 다 끝났어요. 신원조회까지 끝났어요. 입대를 한 이후 하나님이 거기도 막으셨어요. 한 달 후에 저는 폐결핵 환자가 됐어요. 그래서 1년 반, 2년 가까이를 집에서 요양을 했어요. 이제 제 집하고 그 보건소나 병원하고는 10리, 20리, 30리 멀어요. 버스도 가끔 다니고. 그래서 주사와 약을 잔뜩 사다가 제가 직접 주사를 놨어요. 양쪽 엉덩이에 주사를 놓을 때 또 워낙 모르니까 병원도 그리고 굉장히 그때는 물자가 아까우니까 주사바늘 하나를 쓰면 몇 달을 썼어요. 그러니까 안 들어가, 나중에 안 들어가. 그래서 제 엉덩이는 시퍼렇게 멍이 들었어. 앉기가 힘들었어. 결국은 애인하고도 끊겼고, 친구들하고도 끊기고, 뭐 제가 끊은 것이지만, 동네 사람들은 저를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고, 부모님은 소를 팔아 대학 공부시켜놨더니 병 들어가지고 와서 시골에 처박혀있는 거. 이게 힘들어하시고. 친척들도 입방아 찌고 사신을 뜨고 보고 꿈이고 비전이고 죽음의 그림자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때 저는 만약에 신앙이 없었다면 예수님 없었다면 아마 저는 자살해 죽었을 거예요. 그래도 제가 한 가지 놓치지 않은 게 있었어요. 그것은 믿음줄이었어요. 그 와중에도 저는 성경을 읽었어요. 그 와중에도 저는 사방팔방 다 막혔지만 그 와중에도 저는 예배 빠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 한 가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도망치진 않았어요. 예배 빠지진 않았어요. 자살하진 않았어요. 작은 믿음이지만 끝까지 저는 성경 읽고 버텼어요. 또 버티고 이를 악물고 창피하지만 동네 가운데를 지나가야 돼요. 이를 악물고 저는 예배는 빠지지 않았어요. 오랜 후, 오랜 방황 후에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점점 진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어떤 때는 그 크신 하나님이 왜 나 같은 이 작은 죄인을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는가? 크신 하나님이 그 아들을 나를 살리고자 아들을 희생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 생명과 내 생명을 바꾸신 거 아니에요. 자기 아들을 지불해, 아들 값을 지불하셔, 나를 사셨잖아. 왜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가? 그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 사랑 때문에 목이 메이기 시작하고, 가슴이 벅차기 시작하고, 점점 깨닫기 시작하는. 그러면서

0: 한 번은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신기한 방법으로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이사야서 55장 8절에 하나님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내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내 길과 다르다. 내 생각은 하늘의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내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내 생각보다 높으니라. 그래서 어렴풋이 아 하나님의 다른 뜻이 내가 계획하고 내가 가려던 그 길이 아니라 아 다른 뜻이 있으시구나. 더 높은 더 깊은 뜻이 있으시구나. 뭔가 윤곽이 잡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제가 성령의 불을 받게 되고 완치가 되고 이제 신내교에 가게 됩니다. 내가 납득이 안 가고 이해가 안 돼도 낙심하지 말고 도망치지 말고 믿음으로 버티라는 거예요.
1: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파주 충만한 교회 임다윗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9월 19일 토요일 북한 지역 날씨입니다. 오늘 평안남도와 황해도는 대체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반면 평안북도와 양강도, 함경도 지방은 가끔 구름이 많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함경남도 지역은 오전까지 곳에 따라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으니 아침길 우산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예상 강수량은 함경남도가 5에서 10mm, 평안남도와 함경북도는 5mm 미만으로 전망됩니다. 최저기온은 제주 23도, 포항 22도, 부산 21도, 여수 20도, 서울과 대구, 목포가 19도, 강릉과 광주가 18도로 보이고요. 평양과 개성, 대전이 17도, 신의주와 청진이 16도, 춘천이 15도, 함흥 14도, 강계 9도, 해산 7도로 전망됩니다. 최고 기온은 광주 30도, 서울 29도, 목포와 제주가 28도, 평양과 개성, 춘천, 대전이 27도, 신의주와 대구, 부산이 26도로 보이고요. 강계와 함흥, 해산, 포항이 25도, 강릉이 24도, 청진이 21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는 하늘이 맑겠는데요. 파도의 높이는 0.5에서 2m 사이로 일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오늘도 오가는 모든 발걸음마다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길 기도합니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0: RT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북한과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주 예수 이름 교회 이기도 목사님의 기도입니다.
1: 역사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온 인류의 구원주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자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마지막 때 세상을 심판하실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케 하시고자 대한민국을 선택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이 마지막 때 우리 대한민국을 세계 선교의 제시장 국가로 쓰시고자 수많은 외침과 민족적 고난의 역사 속에 낮추시고 연단하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으로 부흥케 하시고 하늘과 땅에 복을 내리사 세계 선교를 감당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악한 마귀는 이 나라와 한국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하여 온갖 괴기와 술수를 자행하며 이 백성들의 마음과 생각을 혼미케 하여 온통 우상 숭배와 정력과 죄악으로 파멸시키려고 합니다. 공산주의 무신론의 악한 사상으로 자유민주국가의 근간을 흔들려고 합니다. 주여, 우리가 악한 길에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오니 하늘에서 들으시고 우리 죄를 사하사 이 나라를 고쳐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어떠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코로나가 완전히 소멸되게 하시고 이 땅에서 전쟁과 기근을 막아 주시옵소서. 사회 각계 각층의

0: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게 하시고 온 국민이 역사의 심판주이신 예수님께 돌아와 구원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북녘 땅에 추구하는 우리 동포들을 살리는 복음 통일과 세계 선교 완성의 마지막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북한과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주 예수 이름 교회 이기도 목사님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 FEBC 새벽 예배.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아멘. 로마서 3장 27절 말씀입니다. 생명과 호흡을 허락하셔서 선물 같은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자랑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대한민국을 비롯해 북한과 중국 동북 삼성, 연해주 지역 등 북방의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방송으로 예배드리며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FEBC 새벽 예배.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통합 찬송과 새 찬송가 모두 29장, 성도여 다 함께. 통합 찬송가 새 찬송가 모두 29장, 성도여 다 함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0: 이 시간 마음을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큰빛 교회 조정대 목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하십니다.
1: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로운 해가 떠올랐습니다. 하나님의 의의 빛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모든 일들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시고 육신의 건강을 더하여 주시고 필요한 재정도 넉넉히 부어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요, 간절히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하신 주님, 오늘도 모든 일들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당하게 해주시고,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그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인 것을 알고 사랑으로 교제하고 만나고 대화하고 식사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먼저 우리 마음속에 소망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범사에 주님이 잘하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0: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받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순복음 성복교회 정재명 목사님께서 요한복음 1장 12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예수님의 축복 첫 번째 시간, 자녀의 권세라는 제목의 설교 전하십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을 개역 한글 성경으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아멘. 은혜로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우리가 지난주까지 예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에 이어서 예수님의 축복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만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축복 가운데 허락하여 주셨는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불렀던 찬양 가사를 보면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헤아려 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였을 때에 그것이 결코 미래형이 아니라는 거예요. 앞으로 줄 거야 라고 주님이 말씀하지 않고, 줄게 라고도 얘기하지 않고, 이미 주었다라고 하는 과거형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과 은혜와 은총을 우리가 헤아려 보면서, 아, 내게 이런 것이 있었구나, 정말 이거 내게는 큰 힘이 되겠구나,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대해서 헤아려 보고 그것을 다시 한번 붙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예수님의 축복,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입니다. 자녀된 권세, 자녀된 권세. 여러분, 실상 우리의 아이덴티티, 우리의 정체성의 시작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여러분, 미국 테니스주의 이 벤 후퍼라고 하는 주지사를 두 번이나 역임했던, 아주 정치계에서는, 미국 정치계에서는 존경을 받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정말 은혜를 받았는지 나가는 것을 깜빡 잊어버리고 예배가 끝난 거예요. 그래서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고개를 푹 숙이고 있다가 사람들이 다 나가고 난 뒤에 조용히 자기 혼자 나가는데 어떤 사람이 어깨를 툭 잡는 거예요. 그러더니 묻는 거예요.

내가 누구니? 내 아버지가 누구니? 너무나도 당황스러운 거예요. 너무나도 당황스러워하고 얼굴을 봤더니 목사님이신 겁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당황하는 그 후퍼에게 곧 이어 이야기했다고 그래요. 야, 내가 네 얼굴을 보니까 너 아버지가 누군지 알겠다. 너 얼굴이 딱 아버지하고 닮았어. 너 아빠가 하나님이시구나. 네 아빠가 하나님이시구나. 이 후퍼가 그 이야기를 듣고 정말 감동을 받고, 그리고 그 감동을 받고 난 뒤에 정말 그의 삶이 변화됐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훗날에 테니스주의 주식자가 되었을 때에 그가 취임 연설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소리를 듣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던 바로 그날이 테니스주 주지사가 태어난 날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에게 있어서의 정말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너 정말 하나님 닮았구나 라고 하는 그 말이 그 심령을 변화시킨 거예요. 누가 그러면 어떻게 그 자녀됨을, 또 그 자녀됨의 권세를 이루어갈 수 있을까요? 그 첫 번째, 영접하는 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12절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영접하는 자. 바로 영접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요. 또한 그 자녀에게 권세를 줄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의 영접이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친구를 영접하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손님을 영접하는 정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친한 친구가 와서, 좀 좋은 또 훌륭한 사람들이 와서 내 손님으로 와서 그를 영접하는 정도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의 영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왕을 영접하는, 왕의 등극식을 영접하는 모습임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이야기를 요한복음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파란반화하지 못하는 그 인생들에게 란반화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셨고, 놀라운 것은 정말 왕으로 등극하려고 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내 개인의 삶의 등극식을 이루게 하여 주셨을 때에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와서 왕이 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준다는 거예요. 정말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왕이십니다라고 인정하는 순간에 그분은 왕으로 내 삶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아버지로서 다가와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복음임을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정말 그분이 나의 왕이심을 고백하는 그 심령들에게는, 그래서 개인적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등극시킨 그 심령들에게는 주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이제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어줄게. 주님께서 이 따뜻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모셔드리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왕으로 등극시키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는요, 정말 내 삶의 예수 그리스도와 왕으로 등극하는 그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중심으로, 정말 그분의 모든 권위와 모든 능력을 인정해 드리는 그 왕의 등극식이 있을 때에 바로 그 자리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그 규를 내밀고 너는 내 아들이야 고백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에 개인적 왕의 등극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 등극식이 있어야지만이 주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왕이지만, 내게는 왕이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 권세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는 영접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그것이

0: 무엇인지를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데 바로 믿는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 바로 그에게 주님께서 자녀된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1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믿는 자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직 그것을 알 수 있는 믿음은 혈육이 아니라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만이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여 주시고 바로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용기 목사님은 믿음은 은사다라고 정의하셨어요. 왜 믿음이 은사입니까? 믿음은 내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내가 믿겠다라는 나의 의지를 통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오직 위로부터 내리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성령이 믿게 하여 주시기 때문에 믿음이 은사라고 정의하신 거예요. 주님께서는 절대 믿음 없이 역사하지 않으시거든요. 믿음 없이 역사하지 않는데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하는 그 신령에게 불쌍해서 도와주셨을까요? 아니요. 바로 그 영혼에게 주님은 믿음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부어주셔 그가 믿게 되었을 때에 주님은 그 아들을 고쳐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행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바로 이 믿음이 결국 우리의 권세가 되지 않을까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가 믿으면 이 산을 들어서 저 바다에 던질 거야. 너희한 믿음이 있으면 너의 말 한마디에 귀신이 떠나갈 거야. 너희가 정말 믿으면 새 방언을 말하게 될 거야. 너희가 정말 믿으면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을 거야 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바로 주님을 영접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의 만왕의 왕이심을 믿는 그 믿음, 바로 그 믿음이 바로 권세를 이루는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여기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새롭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실상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끊임없이 증거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그 새 일이 뭘까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하나님과 나만이 가질 수 있는, 하나님과 나만이 관계할 수 있는 그 새로운 관계성에서 주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여 결혼하면 그 결혼하는 사람과 관계를 맺고 그 관계 속에서 나와 너의 사이 속에 이루어질 새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일반적인 그러한 모습 속에 우리를 가둬두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과 나와의 새로운 관계 형성을 통해서 주님께서 새로운 일들을 이루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주님이 이루시는 그 새 일들, 정말 자녀된 그 권세와 능력이 우리 모든 심령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지금까지 순복음 성북교회 정재명 목사님께서 요한복음 1장 12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예수님의 축복 첫 번째 시간, 자녀된 권세라는 제목의 설교 전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서울전화 02-949-0000번, 서울전화 02-940-0000번 순복음 성북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통합찬송가 413장, 새찬송가 291장, 외롭게 사느니 그 누군가. 통합찬송가 413장, 새찬송가 291장, 외롭게 사느니 그 누군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기도 하심으로 FEBC 새벽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지금까지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그리고 북방 전역의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라디오를 통해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새벽 예배 함께했습니다. 오늘 예배 함께 하시며 받은 은혜와 청취 소감을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또한 북방 지역의 성도님

0: 들도 신앙 간증과 은혜 나눔, 방송 소감을 편지나 엽서에 적어 보내주시길 간절히 기다립니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FEBC 새벽 예배 문명선 PD앞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담대히 승리하는 은혜로운 하루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FEBC 새벽 예배 제작 진행의 문명선이었습니다. FEBC 새벽 예배는 결의, 나라, 누리를 하나님께 조국교회의 부흥과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기업, 주식회사 K2팜과 함께합니다.
1: "보니까 뭐 믿지 않는 엄마를 품고 믿지 않는 아이를 품고 신랑을 품고 이렇게 기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그냥 이 사역들이 되게 전파를 통해서 먼 곳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알린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그냥 하고 싶다는 마음에 시작했는데 듣다 보니 그런 게 너무 감동이 있어가지고 지금의 소망은 조금 더 이렇게 전파 선교를 더 많이 내가 한 구자 두 구자 늘려가고 싶다는 소망은 좀 있고요. 어차피 다른 곳에도 기부를 하지만 그래도 그것보다는 믿는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게 훨씬 더 뜻깊을 것 같아서 그래서 후원을 하게 됐습니다. 이 25주년이 앞으로의 26주나 27주는 더욱더 발전하고 이를 통해서 포항뿐만이 아니고 전국에 그리고 전 세계에 우리가 소망하는 북한에도 복음이 전파되기를 응원합니다.
2: 북한으로 열방으로 오늘도 극동방송을 통해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길에는 전파선교사 여러분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귀한 헌금과 기도가 한 영혼에게 복음이 닿는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과 함께하기에 생명이 전해집니다. 날 향한 그 사랑 포항극동방송은 전파선교사 여러분을 축복하고 여러분의 삶과 귀한 사역을 위해 오늘도 기도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지요? 내용은 해피빛이니 윤재희입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바라봅니다. 죄로 얼룩질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길, 무엇보다 십자가의 양심을 가지며 살길 원합니다. 주님 주신 새 생명으로 쓰임받는 주님의 자녀가 되길 기도드리며 내용은 해피빛이니 시작합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오늘 네온의 빛빛이니 첫 찬양으로 함께 불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찬양과 은혜로운 말씀으로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찬양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는 분들 가운데 문자 메시지 가능하신 분들 50원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나의 주께 감사해.

0: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네오은의 빛빛이니 함께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습니다. 임마누엘 성결교회를 섬기시는 이성훈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1: 누가복음 16장에는 우리에게

0: 너무나 대조적인 두 사람의 인생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운 잔치를 즐기던 부자였습니다. 자색옷은 당시 로마 황실과 귀족들이 입던 값비싼 의복이었지요. 반면에 다른 한 사람은 부자의 대문 앞에 누워서 잔치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생명을 이어가던 거지 나사로였습니다. 성경에서 나사로를 버려진 채 놓여있던 사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아마도 그는 스스로 움직이기 어려운 상태였던 모양입니다. 온 몸에는 헌대가 있었고 그 상처를 개들이 핥을 정도였으니까요. 병 때문에 가난해졌는지 가난 때문에 병들게 되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의 삶이 누구보다 고통스럽고 처절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부자와 거지라고 하는 극명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에게 동일하게 찾아온 것이 있었는데 바로 죽음이었습니다. 죽음 이후 두 사람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졌지요. 성경은 나사로의 장래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자에 대해서는 장사되었다라고 기록한 것을 보면 아마도 그의 장례식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던 모양입니다. 반면에 나사로의 시신은 누구의 배웅도 받지 못한 채 초라하게 묻혔겠지요. 그런데 성경 어느 곳을 보아도 이 부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모았다거나 다른 사람에게 악을 행한 사람이라고 말한 부분이 없습니다. 오히려 거지가 그의 대문 앞에서 살아갈 수 있었다는 사실은 그가 어느 정도는 인정과 여유를 가진 사람이었음을 짐작하게 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단순히 부자는 지옥에 가고 가난한 사람은 천국에 간다라는 이야기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신 핵심은 훨씬 더 깊은 곳에 있죠. 부자는 나사로를 괴롭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는 자기 삶만을 위해 살았던 사람이고 자신의 풍요를 누리는 데에는 부족함이 없었으나 자기 집 대문 앞에 있는 한 영혼에게는 아무런 관심도 두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의 자기중심적인 모습은 죽음 이후에도 그대로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음부에서 고통받으면서도 그는 나사로를 한 인격으로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자신을 위한 심부름꾼처럼 여기며 나사로를 보내어 라고 말할 뿐이죠. 살아있을 때나 죽음 이후나 그의 삶의 중심에는 언제나 자기 자신만 있었던 사람입니다. 바로 여기에 두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은 언제나 눈에 보이는 것을 중심으로 판단하지요. 얼마나 가졌는지 얼마나 인정받는지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눈여겨보십니다. 사람들은 부자를 성공한 사람으로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사로를 실패한 사람으로 여겼을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는 기준은 달랐습니다. 부자가 평생 누렸던 재물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나사로는 세상에서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기에 오히려 하나님만을 소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이 아침 가장 소중한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기 중심적인 인생이 아니라 비록 가진 것은 많지 않아도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중심의 인생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세상은 많이 가진 사람을 부자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이야말로 가장 부유하다고 말씀하지요. 오늘도 우리의 시선이 세상의 풍요가 아니라 하나님께 머물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복되고 가장 부유한 사람입니다. 주님 안에서 이 참된 부유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애청자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지금까지 임마누엘 성결교회 이성훈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구주와 함께나 죽었으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사야 12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아멘. 주님을 신뢰하게 하지 못했던 영역을 돌아봅니다. 걱정과 불안과 근심을 내려놓고요. 완전하신 하나님 안에 거하는 평강과 평안을 기도합니다. 내 영혼의 빛빛이니 오늘 마지막 찬양입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함께 찬양하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여러분을 만나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재희였고요.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HT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말씀 365일 조미정입니다.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함께 여는 말씀 365일. 오늘도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께 나아가는 하루 되기 바랍니다. 오늘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19장 1절 말씀부터 봉독해드립니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하니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함이 그날에 백성들에게 들림에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그날에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니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

끼실 뻔하였나이다.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하니,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이스라엘은 이미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사람들이 변론하여 이르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서 나가셨고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하니라.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너희는 내 형제요 내 고륙이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리요 하셨다 하고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고륙이 아니냐. 내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라 하여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매 그들이 왕께 전갈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께서는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돌아오소서 한지라. 왕이 돌아와 요단에 이르매 요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길갈로 오니라.

하후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에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하고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그의 아들 15과 종 20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주님과 이 아침을 주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공부영입니다. 미국의 백화점 왕 워너메이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녹아서 작아지는 비누와 같습니다.

는 사용할 때마다 자기 살이 녹아서 작아지며 어느 날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상대의 더러움을 없애줍니다. 만일 녹지 않는 비누가 있다면 쓸모없는 물건에 지나지 않을 겁니다. 자기 희생을 통해 사회에 공헌할 줄 아는 사람은 좋은 비누 같지만 어떻게 해서든 자기 것을 아끼려는 사람은 물에 녹지 않는 비누와 같습니다. 라고요. 비누처럼 나를 희생해 상대를 돋보이게 하는 삶. 말은 쉽지만 실천하기는 참 어려운 삶이죠. 그러나 지금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상대를 위해 할 수 있답니다. 만약 이런 마음이 없다면 참된 사랑이 아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태어날 때부터 마음속에 사랑을 갖고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을 꺼내서 잘 활용할 줄을 모르는 것 같아요. 우리를 우리 이상이게 하는 것, 훌륭한 인격을 갖게 하는 것, 주님께서 주신 선물로 오늘도 이 사랑을 실천에 옮겨가는 그런 사랑의 날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첫 곡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소프라노 윤순화 씨와 국립합창단이 노래합니다.

0: 라디오 큐티.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라디오 큐티는 나침반 출판사가 발행한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 경건 생활 365일 세일을 행하리라와 함께합니다.
1: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아직 해보지 않은 일. 오늘의 큐티 제목입니다. 미국의 대공황 시절 평생 헌신했던 회사에서 하루아침에 해고를 당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경제가 워낙 어려웠던 시절이라

다른 일자리를 구하는 것도 어려웠습니다. 연신 퇴짜를 맞은 남자가 풀이 꺾여 집으로 돌아와 아내에게 하소연을 했습니다. 더 이상은 방법이 없는 것 같소. 어디서도 일자리를 구할 수 없고 아침 인력시장도 며칠 나가봤지만 허탕이요. 모은 돈도 다 써버리고 가만히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는 방법밖에는 없는 것 같아 당신에게 미안하기만 하다오. 남자는 속으로 자살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신앙심 깊은 아내가 이렇게 위로했습니다. 아직 우리가 해보지 않은 게 한 가지 있어요. 여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해보지 않았잖아요. 아내의 말에 큰 감동을 받은 남자는 그날부터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며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기도 중에 받은 응답으로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미국 최대의 호텔 중 하나인 홀리데이 인은 모든 것을 잃은 남자의 기도로 탄생했습니다. 아직 기도하지 않았다면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다면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 놀라운 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십시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 언제나 어떤 일이든 포기하기 전에 믿음으로 주님께 기도하게 하소서. 혹시 요즘 포기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더욱 힘써 기도합시다.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영적 일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큐티 낭독의 장대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하는 라디오 큐티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에게는 전도용으로,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풍성한 하루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 50원의 유료 문자로 큐티라고 보내주시면 라디오 큐티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남궁연 씨의 대금 연주로 들어봤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이어지는 곡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크룩스가 노래합니다.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마련한 주님과 이 아침을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1: 어? 엽서가 왔네? 극동방송 홈커밍 데이? 컴백 홈! 그런 건가? 서영씨, 서영씨, 극동방송에서 홈커밍 데이를 한다는데 알고 계셨어요?
2: 그럼요, 선배님. 창사 70주년을 기념하면서 오는 10월 17일 한양대학교에서 극동방송 홈커밍 데이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1: 와, 대박! 오는 10월 17일 그 서울에 있는 한양대학교에서요?
2: 네, 그 서울에 있는 한양대요.
1: 방송가족들과 선교 동역자들을 초청해 은혜를 나누는 복된 행사를 여는 거군요.
2: 네, 맞아요, 선배님. 다양한 활동이 펼쳐진다는데 한번 알아보러 가볼까요? 렛츠 고!
1: 전시와 체험놀이가 다채롭게 열리는 홈커밍 이벤트 존! 약 40여 개의 부스를 운영하며 온 가족이 함께하는 놀이마당과 70년 역사를 만나는 전시체험까지 펼쳐지고요.
2: 축제하면 맛있는 먹거리를 빼놓을 수 없죠. 한국의 맛과 문화를 즐기는 체험. 무려 30여 개의 음식 부스를 운영하는 K푸드 푸드트럭 존.
1: 이야, 벌써 맛있는 향이 맴도는 것만 같은데요. 다양한 놀이와 맛있는 음식, 여기에 활용 점장으로. 서영씨, 놀라지 마세요.
2: 뭐?
1: 바로 세시봉과 뮤지컬 배우 차지연, 그리고 연합 어린이합 창단이 아름다운 찬양으로 수놓아주는 축하 음악회까지. 서영씨, 참여는 어떻게 해요?
2: 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70이라고 보내주시면 안내 링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 노트북 등 다양한 경품도 함께하니 꼭 참가하셔야겠죠?
1: 오는 10월 17일 토요일 오전 10시 서울 한양대학교 대운동장에서 펼쳐질 창사 70주년 기념 극동방송 홈커밍 데이에
2: 방송가족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려요!

0: 복음의 소리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오늘의 양식. 오늘 이 시간은 수원중앙침례교회 김장환 목사님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성도의 3대 관계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오늘 설교 제목이 3대 관계, 요한복음 15장, Texas Find John 15. There's a three relationship. 그래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3대 관계. 첫째, 뭐 간단해요.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Relationship between me and my maker, God, my relation. 두 번째로, 너와 나와 관계. 교인과 교인들의 관계. 목사와 교인들의 관계, relationship between you and me. Third, 나와 세상과의 관계, world and my relationship. 요 3대 관계를 가지고 간단히 말씀을 통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요. 네가 나의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못한다. 관계성이에요. 인간 사회에서는 모든 것이 관계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세상과의 관계는 절교해야 돼. 예수 믿으면 세상에서 우리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효도는 부모에 대한 관심. 그리고 우리 애들 보면은 나한테는 별 볼 일 없는데 엄마한테는 잘하더라. 그래서 효도는 부모에 대한 관심, 신앙은 하나님에 대한 관심, 충성은 관심의 농도를 의미하는 건데 나라에 대한 충성, 직장에 대한 충성, 사랑, 이웃에 대한 관심을 뜻합니다. 관심이 없으면 if you don't have any relationship with anyone else,

아무것도 안 들려. 들리는 게 없고 보여지는 게 없고 말하는 게 없고 느끼지 못하는 것이 관심이 없을 때. 오늘 새로 교회 나온 분들이 있는데 관심이 없으면 안 나와요. 하나님께서 무관심은 살풍병한 사회를 만들고 가정을 만들고 교회를 만든다고 했어요. 남에게 사랑에 관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결코 늙지를 않는데요. 남편에 대한 관심으로 아내가 행복해지고 자식에 대한 관심으로 효도를 하고 국민의 관심으로 애국을 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관심이 신앙이에요. 그래서 조금씩 좀 생각을 좀 하면서 말씀을 듣는 치료에는 입술로 하는 게 아니라 환자에 대한 지극한 관심이 있으면 그 환자는 병이 낫습니다. 관심은 봄비와 같습니다. 땅을 부드럽게 만들고 꽃을 피우게 하는 것이 우리의 관심이에요.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그랬어요. Love. 잠언 10장 12절에 Proverbs 10:12 said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워준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담임 목사를 사랑하면 뭐든 잘못 보이는 게 덮어지는 거예요. 근데 사랑이 없으면은 이것만 한 것도 꼬투리 잡고 개인적인 상실감과 사회적인 영적 불안정성의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마지막 남은 실조각한가 오늘 저 큰 거 들고 하는 사람 콘드라베이스라고 그러지 저거 차에다 싣고 매주일 와서 하는 사람 참 고마운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내가 사진 한 장 보여드릴 텐데 프레드릭 왓츠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그름인데 여자가 저 동그란 지구에 앉아있는 거예요. 하베 줄 6개가 다 끊어지고 한 개만 남았어. 저게 프레드릭 왓츠가 그린 그림인데 둥근 지구가 가운데 있고 그 위에 눈을 가린 소녀가 낡은 옷을 입고 앉아있습니다. 이 소녀의 손에는 여섯 줄이 끊어지고 한 줄만 남아있는 낡은 harp. 하늘에는 작은 별 하나가 보일까 말까 하는데 비쳐있고 희망은 말 그대로 어렵고 힘든 순간임에도 극복할 작은 실마리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하프가 망가져 버렸지만은 연주할 한 줄기에 줄기 남아있는 상태에 어두운 하늘이지만은 빛을 비춰주는 작은 별 하나는 떠있는 상태다. 이 모든 일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에요. 소망이에요. 하나님께서 사실 그 믿음이 바로 우리들에게 희망인고 발달 심리학자 에릭 에릭슨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희망에 대하는 자세가 형성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줄 하나 가지고 그래도 튕겨보려고 하는데 그게 유일한 희망, 유일한 소망, 유일한 믿음이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사실 내가 예수 믿으려고 한 생각 하나도 없었어. 교회 가고 싶은 생각 하나도 없었어. 미군 카라 파울스를 만나고 그 사람이 나를 기독교 학교에 집어넣고 매일 찹을 해줘, 매일 저녁 기도회 해줘. 난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신학생 하나 보내서 내 기숙사방에 와서 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을 펴서 전도를 해서 내가 안 믿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었어. 나 예수 믿고 나는 목사 될 생각이 없었어요. 고등학교 졸업 맞고 대학에 이제 입학을 하는데 어디가 정치학을 잘 가리키나 쭉 찾다가 하나님이 야 너는 너 아니래도 너희 나라 정치하는 사람들이 많다. 너는

신학을 해서 믿지 않는 너희 엄마, 너희 형제, 너희 조카 가서 전도를 해라 사명을 주시면서 할 수 없이 신학에 끌려 들어간 거예요. 관계, 그 미군과의 관계, 그 신학생과의 관계, 저 거기서 외롭고 적적하니까 여자친구 하나 만나서 관계, 그저 여자는 뭣도 모르고 한국에 쫓아와서 고생만 직사하게 하다가 그래도 애들은 교육을 잘 시켰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떠한 관계를 맺어야 되느냐? 시편 146편에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북한에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은 별로 소망이 없을 거예요. 언제나 우리가 자유민주주의가 되나 마음대로 다닐 수가 있고 마음대로 얘기할 수가 있고 마음대로 비판할 수가 있는 사회가 언제나 오나 지금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태반일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 한 줄기의 소망 있을 거예요. 3대 관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 너와의 관계, 나와 세상과의 관계. 그리고 오늘 첫째, 나와 그리스도와의 관계, Our relationship to Christ. 요한복음 15장 5절이에요. 나는 포도나무요. 누가? 예수님이 포도나무요. 너는 가지라고 했어요. 그래서 포도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어저께도 내가 대부도에 갔다 왔는데 포도 두 상자를 실어주더라고. 그래서 한 상자는 간병인에게 주고 한 상자는 우리 내외가 먹는데 어저께 우리 집사람이 포도 한 송이를 혼자 다 먹더라고. 여기가 왜냐? 나는 포도나무, 예수는 포도나무, 나는 가지에 그 붙어있지 않으면은 예수님과의 관계가 포도나무를 비유해서 말씀했는데 포도나무, 나는 가지, 예수님은 포도나무, 나는 가지 거기 붙어있어야 그 관계가 이루어져야 꽃도 피고 열매도 하고 포도를 만들 수가 있죠. 참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있기 전에는 남남이어서 떨어져 있었습니다. 원수 같은 관계였습니다. 적대적인 관계였습니다. 아무 상관없는 관계였습니다. 그러나 내가 죄를 고백하고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상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 생명체의 동일성, oneness in life. 포도나무하고 가지가 one, 생명체의 동일성. 나무와 가지는 한 줄기야.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는 가지라고 했습니다. 떨어져 있어서는 절대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고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Book of Philippians chapter 2 verse 13. 너의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시게 하시느니라. 하나님도 내가 붙어 있어야, 하나님한테 내가 붙어 있어야, 예수님한테 내가 붙어 있어야 나를 신학 공부하고 가서 너희 집 사람 전도하라고 하지, 내가 떨어져 있으면 하나님이 그 사명을 주실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 가족은 아직까지 예수 믿지 않고 지옥을 갔을 거예요. 그러나 이 관계성에서 하나님이, 야, 너희 나라는 너 아니래도 정치할 사람 많으니까 너는 신학 공부를 해서 연세 많은 어머니를 빨리 가서 전도하고, 형 전도하고, 둘째 형 전도하고, 셋째 형 전도하고, 형수들 전도하고, 조카들 전도하고, 우리 김씨 가문이 완전히 변했어요. 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서로 의존하는 관계, entire dependence. 내가 하나님한테, 하나님은 저에게. 그래서 15장, 요한복음 15장 6절에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랐으니 사람들이 마른 나무를 모아다가

불에다가 던진다고 그랬어요. 이 관계성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에서 떨어졌으면은 나는 마른 막대기밖에 안 되니까 이걸 주워다가 불에 태운다. 사람들은 다 독립을 좋아합니다. Everybody like to be independent. 그래서 세 살만 되면 밥 숟가락도 잡지 못하는 놈이 자기가 밥 먹는다고, 자기가 직접 먹는다고, 엄마가 먹여주면 아이 이제 저리 가라고 그러지. 흘리고 떨어뜨리고 옷에 다 헤면서도 자기가 밥을 먹어야 직성이 풀리는 거예요. 아마 어린애들 키워본 사람 알 거예요. 얼마나 독립성이 강한지 몰라. 미국의 자녀들은 18세만 되면 집에서 통제받기 싫어서 나가서 조금 학고방에 와서 살더라도 그거를 원하더라고. 그래서 독립해서 살고 싶다, 간섭을 받기 싫다, 이것이 인간의 본능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간섭 안 받으면 그건 남이요. 그러니까 이 성경책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거 읽고 나는 하나님의 간섭을 매일같이 받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그래.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서 4장 13절 필리피언스 4:13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If God gives me power, I can do all things. 누구가 손해인지 떨어져 있으면 두 사람 다 손해요. 속히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기독교에는 독불장군이 없어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상부 상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서로 용서하고 서로 기도하고 서로 교제라고 그랬어요. 서로 독창하는 것보다 사중창하는 게 더 어려워. 화음을 해야 되고, 내가 잘 알아. 내가 데려댕겨 봤어. 테너 하는 사람은 자기 성대를 나타내야 돼. 그렇지? 근데 이게 화음을 하려니까 조금 줄여야 돼. 베이스. 사실 베이스는 여자들이 좋아하더라. 그러니까 화음이 잘 되나 안 되나 맞춰봐야 돼. 그게 릴레이션십. 그거 안 맞으면 저기 금방 깨진다. 나 사중창 깨지는 거 많이 봤어. 이중창 깨지는 것도 많이 봤어. 삼중창도 깨지고 저 합창단에 지휘자가 잘하면 안 깨지는데 지휘자가 쉬운치 않으면 깨져요. 흩어져요. 왜? 사람들은 다 자기 개성을 나타내고 자기 지식을 나타내고 자기가 아는 걸 나타내라. 그러면은 서로 의존하지 않으면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기독교에는 독불장군 없다고 그랬어요. 역시 협동관계요. Cooperation. 우리 관계성은 Cooperation, 협동정신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과 동역하는 동역자라고 그랬어. 난 그거 읽을 때마다 가슴이 선뜻해요. 아, 내가 어떻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partner, 동역자라고 그랬어.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랬어. 와우,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과 동역자라고 그랬어. 까불지 마. 겸손해야 돼. 내가 하나님과의 함께 동역을 한다고 그랬어. 하나님의 일을.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어디서 내가 느낀 거 아니? 우리 집에 가서 전도 좀 해달라고 그랬어. 밥 리빙스턴, 데이빗 리빙스턴, 밥 존스 출신이에요. 수원에 찾아와서 우리 어머니, 우리 형님들한테 예수 믿으라고 그러니까 곧방 기도한게 생각이 전혀 없어. 야, 안 되겠다. 내가 빨리 가야 되겠다. 나는 사실 박사까지 하고 오려고 그랬는데 나를 지원해 주는 미국 분들이 야, 너희 식구 전도하는데 박사가 뭐 필요하냐? 너는 봐서 몇 년 신학을 했고 석사까지 했으니까 박사 포기하고 빨리 한국에 가서 너희 가족 전도하라고. 포기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미국 여자 하나 데리고 와서 우리 어머니가 나 배 타고 들어온다 그러니까 누이 뭐 아줌마 뭐 동네 사람 30명을 데리고 인천 부두에 와 대기하고 계시더라. 우리 집사람이 배에서 내리니까 우리 어머니 그때 나이가 많지 우리 집사람을 부둥켜 안고

환영을 해주더라고. 우리 집사람이 아 나는 인정을 받았다. 그때서부터 아무 문제가 없다. 그래서 토요일 날이면 어머니 우리 집에 와서 점심 식사하시고 내가 용돈을 드리면은 왜 토요일 날 용돈

그게 없어. 우리 지금 수세식이 있어. 그때 수세식이 있었어. 근데 우리 어머니 그거 쓸 줄 모르니까 그 무서워하더라. 그래서 난 집에 가야 된다. 어머니 발밑에 늘 요강이 준비돼 있어서. 그렇게 오셔 주무시고 가라 그래도 안 주무시고 일요일날 주일날은 당신 집에 가서 조카들하고 같이 교회를 오시. 그럼 성도와 성도의 관계, 너와 나와의 관계, You and me, what kind of relationship? 무슨 관계가 있어? 너는 너고 나는 난데 무슨 관계가 있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됐어요. In Christ, we are one.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는요, 장관도 없어, 국회의원도 없어. 성도, 성도 대 성도, 장로 대 성도. 그러니까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의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We are one. 성도와 성도 우리가 one. 너와 나 하나여. 둘이 아니에요.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가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두 사람 만나면 결혼을 했지요. 남녀가 두 사람 친구가 만나면 동업을 할 수 있고 두 형제가 만나면은 첫 번째 비행기를 만들 수가 있어요. That's the Wright brothers. They made airplane. 둘이 합쳐서 참 우리는 서로의 관계가 미워하지 마세요. 비방하지 마세요. 흉보지 마세요. 칭찬해 주세요. 권면해 주세요. 보살펴 주세요. 안아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격려해 주세요. 이것이 힘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사랑 안에 하나가 됐어. One in love. 요한복음 15장 12절이에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Love one another. 새 계명을 주셨는데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근데 왜 교인들끼리 물고 지지고 복구고 난리요? 나 그런 교회 많이 가봤어. 부산 어느 교회 부흥회를 갔는데 이쪽 사람들은 저쪽 벽을 보고 예배를 보더라. 이쪽 사람들은 이쪽 벽을 보고 예배를 보더라. 근데 물어봤어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여기는 무슨 파고 여기는 무슨 파래. 교회도 따로따로 와서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도 따로따로요. 모든 게 다 따로따로요. 참 이런 걸 봤을 때에 얼마나 하나님께서 마음이 아프셨을까. 20세기에 최고의 영으로 알려진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몽고메리에서 망간부리에서 인종차별을 하는 버스의 승차를 거부하는 운동을 하다가 감옥소에 들어갔어. 그때 그는 28살밖에 안 된 청년 목사였어요. 그는 투옥되어 있을 때 네 원수를 사랑하라. 그 사람 설교 제목이요. Love your enemy. 그래서 우리 집에 폭탄을 던지고 우리 아이들을 위협해도 나는 그들을 사랑한다. 한밤중에 우리 마을을 습격하여 우리를 때리고 반쯤 죽여 놓아도 거기 KKK라는 게 있어 그들을 사랑한다 그랬어. 우리의 대장은 예수님이시고 우리의 깃발은 하나님이시니 결국 어느 날 인과 사랑이 승리하리라. 그래서 마틴 루터 킹 목사는 인내와 사랑, 투지와 용기, 예수님을 대장으로 모시고 떳떳하게 워싱턴 그 공원에 가서 유명한 설교를 했어요. I have a dream. 내게 꿈이 있다.

0: 그 꿈이 뭐냐? 흑인 애들하고 백인 애들하고 같이 오손도손 노는 거 보는 것이 자기 꿈이라고 그랬어. 사역에도 우리는 하나의 관계입니다. One in work. 두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 사역도 하나, 기도 사역도 하나, 찬양 사역도 하나, 봉사 사역도 하나, 백두산 가는 것도 하나. 둘이 될 수 없어. 하나로 묶어져 가서 같이 가야지. 힘 있는 거지요. 우리나라 속담에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그랬죠. 그리고 우리와 세상과의 관계는 간단해요.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없다 그랬어요. Therefore, we have to be separate from the world. 세상과 단절해야 돼. 그렇다고 택시 안 타는 거 아니고, 그렇다고 수돗물 같이 먹는 게 아니고, 그거는 아무 상관없는데 이 세상, 이 세속에 속한 모든 짝하는 거, 그거는 우리가 단절을 해야 돼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내가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나는 내 돈을 어떻게 쓸 것인지, 나는 여가를 어떻게 보낼 것인지, 나는 어떠한 사람들과 어울리는지, 나는 누구를 존경하고 어떤 것에 열광하는지, 나는 무엇을 보고 즐거워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이 Incredible Christian이 되는 가지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저의 이 3대 관계, 나와 세상과의 관계, 너와 나와의 관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대인관계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가족들에게는 자기 중심적 태도를 버리고, 직장에서는 사업관계에서 정직하고, 친구는 물론 애정을 가지고 대해주고, 불행한 사람에게는 내려앉아 찾아가고, 아랫사람에게는 겸손하고, 불의한 자에게는 타협 없는 원칙을 고수하고, 좋은 일을 당하여 기뻐하는 사람들과는 함께 기뻐해주는 사람이 되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때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들이 다 놀랬다고 그랬어요.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서에 넣기 위해서 다메섹 가는 도상에 예수님 하늘에서 만난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뉘시에 오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그랬어요. 다메섹 가는 길에서 예수 만나가지고 그는 일대 변환이 돼가지고 세계에 가장 영향력 있는 사도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나와서 여러분들이 드린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1: 지금까지 수원중앙침례교회 김장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31-229-9000번, 031-229-9000, 수원중앙침례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양식,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울산에 사시는 구인경 집사님은 아직도 잊지 못하는 특별한 기억을 갖고 계십니다. 몇 년 전 극동방송의 전도 이벤트에 참여해서 전화특공대가 되어 전화로 복음을 전하는 봉사활동을 하셨는데요. 이 시간을 통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셨다고 합니다.
1: 늘 전도에 대한 부담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며칠 고민하다가 이제 전화로 전도를 해야겠다는 마음을 주셔서 했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또 영접해 주셔서, 진짜 어떤 분은 따님들이 다 믿으시는데 엄마가 안 믿으셔서 따님들이 다 기도했다

0: 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전화기만 했는데 그냥 믿으시겠어요 하니까 모든 말에 네,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전도 대상자 분들보다 사실은 제가 너무 기뻐서 진짜 막 뛰쳐나가서 막 소리 지르고 싶을 만큼 내가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사용되는 게 이렇게 감사한 일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1: 처음에는 어렵게만 느껴졌던 전도. 그러나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한 집사님은 이제 전도의 기쁨을 맛보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셨다고 합니다.
0: 왜 저희가 자녀들한테도 맛있는 거 있으면 먹어봐 하잖아요. 먹어봐, 맛봐. 그러면 진짜 맛있는 줄 알아.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전도에 동참해 보니까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되고, 그거 너가 동참해서 함께 기쁨을 느껴봐. 이런 경험을 했어요.
1: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과 함께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일입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지금까지 구인경 집사님의 고백이었습니다.

0: C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의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행복한 토요일 굿모닝 FEBC. 적색 신호등 앞에 설 때면 이상하게 내 차례에만 멈춤 신호가 길게 느껴지지 않아요? 약속 시간이 다가올 때면 유독 더 그렇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영영 언제까지고 멈춤 신호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잖아요. 조급한 마음을 조금 누르면 분명 그 다음 신호가 오더라고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33장 2절에서 3절 말씀이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적색 신호등 앞에 선 것 같아서 때로는 좀 조급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여호와시라고 합니다. 이를 가장 좋은 신호에 맞춰서 답하시는 분이시니까요. 설레는 마음으로 다음 신호 같이 기다려보는 거 어때요? 오늘도 그 설레이는 기다림에 함께하는 행복한 토요일에 저는 엄수빈입니다.

9월 19일 행복한 토요일 굿모닝 FEBC 두 곡의 찬양으로 문 열었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이어서 예수는 나의 힘이요. 눈에 다음 신호가 보이지 않아도요. 올 거라는 믿음만 있으면 이 시간 우리는 지나갈 수 있을 겁니다. 예수가 우리의 힘이시잖아요. 사실 좀 기다림의 시간 쉽지 않죠. 정말 방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다음 신호가 있을 거라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식당에서 음식 나오는 시간, 택배가 오는 시간, 올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음식을 먹을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는 건데요. 이 작은 시간도 기다리기 힘든데 삶 속에서 풀어야 할 많은 문제들, 비교할 수도 없는 고통이죠. 여러분의 모든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지치지 않도록 응원하고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는요, 누락된 주문처럼 사라진 게 아니니까요. 분명히 부르짖는 우리의 목소리가 주님께 닿을 겁니다. 길 잃은 약속이 아니니까요. 기다림의 모든 시간 응원하며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듣고 싶은 찬양 오늘도 함께 하는데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죠. 샵 1069 우물정 1069 또는 어플로 무료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함께 합니다. 6947님이 문자 주셨어요. 샬롬 반가워요. 우리 부부가 35주년이 됐습니다. 축하해 주세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은혜로 살게 하심을 믿으며 송권사님 사랑하고 당신은 제 축복입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정말 축하드립니다. 신청곡은 충만 찬양이시네요. 그동안 함께 해온 모든 시간, 앞으로 걸어갈 시간은 더 행복하실 거예요. 축복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함께 하실까요?

오늘도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더 행복한 하루를 보내는 시간, 행복한 말씀 퀴즈 시간입니다. 오늘은 시편 121편 8절 말씀을 가져왔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이 단어를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뿅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정답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보기가 없습니다. 두 글자 단어예요. 이 단어의 힌트로는요, 어학사전 정의가 어느 곳을 드나듦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회사에 출근하는 것, 어디에 입장하기 위해 집을 나서는 것, 나가고 들어가는 이 모습을 말하는 단어가 될 텐데요. 우리의 나가고 들어가는 모든 모습들, 출근하고 입장하고 하는 모든 것들을 지켜주시는 우리 주님을 의지하면서 정답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입니다. 샵 1069 우물정 누르시고요. 1069 누르시면 됩니다. 문자로 정답 보내주실 수도 있고 어플로도 보내주실 수 있어요. 여러분께 힌트가 될 만한 찬양을 전해드릴게요.

꿈이 있는 자유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찬양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힌트가 되셨나요? 퀴즈의 정답! 정답은요. 출입이었습니다. 우리의 오고 가는 모든 걸음과 자리를 지키시는 주님이시죠. 그 든든한 사랑을 마음에 담고 여러분과 함께 시편 121편 전체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9월 19일 행복한 토요일의 기도. 구원의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아침과 시작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나의 마음을 여시고 하나님을 향해 나의 눈을 들게 하소서. 하루 종일 세상만 보게 될 텐데 이 아침에라도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내가 도움이 필요해 하늘을 바라볼 때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소서. 오늘도 나의 입술로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나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복음은 나의 일부가 아니라 나의 전부입니다. 이 고백이 나로 오늘을 살게 할 것입니다. 세상의 도움은 때로 나로 위기를 넘게 하고 힘들 때 위로를 주겠지만 아버지께서 주신 구원은 잠깐이 아니라 영원히 나를 구합니다. 모든 것을 포함한 이 구원을 잃어버리는 일 없게 하소서. 눈앞에서 나를 현혹하는 많은 유혹 앞에 담대히 하나님을 선택하게 하소서. 오늘도 오고 가는 모든 길을 안전하게 하소서. 나의 가족과 이 나라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가득하기 원합니다. 아버지를 모른 채 살아가는 불쌍한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날이 되게 하소서. 나의 전부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삶의 일부를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진 않죠.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우리를 살리시겠다고 주님께서 선택하신 이유는 전부의 사랑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전부이신 우리도 오늘 함께한 기도처럼 우리 삶의 전부가 되시는 주님을 찬양으로 가득 고백할 수 있는 하루 되기를,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시편 73편 28절 말씀. 아멘. 오늘도 주파수 돌리지 마시고요, 고정하시면서 극동방송과 함께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오늘, 여러분 반드시 어제보다 더 행복해지세요. 지금까지 행복한 토요일 굿모닝 FEBC 제작 진행의 저는 엄수빈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전부이신 여러분, 오늘도 복된 하루, 행복한 하루 되세요.

0: SD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길가에서 만난 예수. 안녕하세요. 유영미 아나운서입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자, 그런데 길이 안 보여도 그 길을 가고자 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길을 먼저 예비하시는 분이 있으셨겠죠. 자, 오늘 길가에서 만난 뉴스 그 이야기로 찾아가 보겠습니다. 근데 역사 속에서 조선에서 네,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신앙의 길을 걸었던 선교사님들의 행적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잠시 뒤에 이길재 선교사님 만납니다.

0: 최명자님의 주님의 뜻을 따르렵니다. 함께 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길재 선교사님.
1: 네, 안녕하세요. 이길재 선교사입니다.
0: 반갑습니다.
1: 네, 반갑습니다.
0: 항상 반갑습니다. 네,
1: 날이 서늘해서 너무 좋습니다.
0: 좋습니다. 네, 그래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1882 이모군란, 네. 네. 네, 일본으로 건너간 이수정 선생님을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의 선교 이야기 들었습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은요? 어느 분이십니까?
1: 오늘은 조금 멀리 여행을 가려고 합니다.
0: 네.
1: 오늘 이야기는 조선이 아니라 멀리 미국에서 시작됩니다.
0: 네.
1: 1883년 미국 대륙을 달리던 열차 안에서 아주 특별한 만남이 이루어져요. 한쪽은 갓을 쓰고 도포를 휘날리며 앉아있는 조선 사람들이 있었고요. 또 다른 쪽에는 미국 감리교회의 한 목사님이 앉아있었어요. 이 사람들의 만남이 훗날 우리나라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오는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바로 조선 최초의 미국 외교사절단인 보빙사와 미국 감리교 목사 존 프랭클린 가우처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0: 네, 미국으로 갑니까 이제?
1: 네네.
0: 일본에서 미국입니다.
1: 네.
0: 선교사님, 당시 조선 관리들이 미국까지 가게 되는 특별한 계기가 있었을까요?
1: 네, 너무 좋은 질문이세요.
0: 예.
1: 시간을 이제 1년 전으로 돌려보려고 해요. 1년 전이면 1882년 이모군란이 일어난 그 시기인데, 그 이모군란 일어나기 바로 전에 5월 22일 날 조선은 미국과 조미수호 통상조약을 체결합니다.
0: 네.
1: 조선이 서양 국가와 맺은 최초의 정식 조약이었어요. 그런데 이 조약이 체결된 1882년은 조선에서는 정말 혼란스러운 해였죠.
0: 네.
1: 조약 체결 두 달 뒤에 이모군란이 일어났고, 그로 인해 청나라의 영향력은 오히려 강해졌고요. 고종 임금은 수신사들을 통해 접하게 되는 일본과 중국의 변화에 관해서 알게 되었고요. 개화의 필요성에 관해서 고민하던 시기였습니다.
0: 네.
1: 약소국이어서 감내해야만 했던 불평등 조약이었지만 미국과의 수교를 통해 대외관계를 넓히고 새로운 문물을 직접 살펴볼 기회를 갖게 되고 그 필요를 느꼈던 거지요.
0: 네.
1: 1883년 미국의 초대 주한공사 푸트가 조선에 부임하자 고종은 담내와 외교관계 강화를 위해 특별사절단을 파견합니다. 그들이 바로 보빙사였어요.
0: 네.
1: 권사님과 저는 학창시절에 겸미단, 겸미사절단이라고
0: 그렇죠.
1: 배운 세대입니다.
0: 네. 아니요, 저희는 보빙사, 이게 나이가 나오는데 보빙사였던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겸미사절단입니다.
1: 네네.
0: 수능에 꼭 나오는
1: 맞아요, 이야기. 맞아요.
0: 수능 공부하시는 분들.
1: 네, 지금도 나옵니다.
0: 겸미단, 겸미사절단 잊지 마십시오. 미국을 방문했던 관리들은 어떤 분들이셨습니까?
1: 대표적인 인물이 그 민비의 조카였던 민영익 씨가
0: 그렇죠.
1: 단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직책이 전권 대신
0: 네.
1: 민영익을 중심으로 해서 부대신이 홍영식, 종사관 서강범, 그리고 그 외에 한 다섯 분 정도가 함께 참여해서
0: 네.
1: 미국을 방문합니다. 1883년 7월에 조선을 출발한 일행은 일본을 거쳐 태평양 건너 9월 2일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합니다.
0: 네.
1: 이때 일본에서 만났던 미국인 퍼시픽 로웰이라는 통역관과 일본인 또 안내인 또 중국인 오레당이라는 분까지 해가지고 이 인원들이 미국 대통령을 만나러 가게 됩니다.
0: 45일 정도
1: 네네.
0: 이제 걸린 여행이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883년에 조선 사람이 미국까지 갔다니 엄청난 여행이었습니다.
1: 그렇죠. 이동만 45일 했으니까요.
0: 그러니까.
1: 그리고 또 여행하고 뭐 다른 나라 둘렀다 오신
0: 네,
1: 분도
0: 네.
1: 막 반년 이상 여행한 분들도 있으니까요.
0: 그랬을 것 같습니다.

0: 태평양을 배로 건너고 미국에 도착해서 다시 대륙 횡단 열차를 타야 했습니다.
1: 네.
0: 미국 방문 기간 동안 이들은 공장, 농장, 병원, 전신회사, 우체국, 신문사, 공립학교, 육군 사관학교 등 당시 미국의 근대적인 시설을 적극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실제 재미난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당시 미국에 엘리베이터가 있는 건물이 있었대요.
1: 어머나.
0: 예, 네, 근데 우리나라 분들이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철문이 닫히는 거잖아요. 쿵 닫히고 갑자기 훅 내려갈 때.
1: 네.
0: 우리는 지금 엘리베이터를 늘 일상으로 타고 있어서 이걸 못 느끼지만
1: 그렇죠.
0: 아마 연배가 좀 있으신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처음 탔을 때 그 엘리베이터 느낌이요.
1: 그래요.
0: 그때 우리나라 관리들이 으악 하고 소리를 지르셨대요. 그런데 9월 18일에 이분들이 미국의 당시 아서 대통령을 공식 접견하고 고종에 국서를 전달했대요.
1: 네, 네.
0: 조선이 국제사회에서 독립된 국가로 직접 외교를 펼치는 아주 상징적인 장면이었어요.
1: 그러네요. 독립된 국가.
0: 네. 근데 이때도 되게 재미난 에피소드가 있어서
1: 예.
0: 이 모습이 사진이 미국 신문에 실리는데
1: 네.
0: 당시 우리나라 대표단이 대통령을 예방하는 거잖아요.
1: 그렇죠.
0: 대면하는 순간 미국의 왕이니까 순간 엎드려 세 분이 큰 절을 한 일하는 미국 사회의 작은 에피소드로 전해집니다.
1: 동방 예의지국.
0: 임금님 만났는데 당연히 큰 절해야죠.
1: 그렇구나. 아, 그래요. 우리 방송 가족분들 웃으시고 끄덕끄덕 하실 것 같아. 그렇죠?
0: 네네.
1: 근데 이제 미국 사람들 너무 당황했을 그렇죠. 것 같습니다.
0: 그 장면을 기사로 앞면에 실기도 했습니다.
1: 자, 이제 이렇게 이제 보빙사 겸미단이 갔는데 가우처 목사님을 어디서 어떻게 만난다는 거예요?
0: 그럼 지금부터 또 140여 년 전
1: 네.
0: 미국 대륙 횡단하는 열차 안으로
1: 네,
0: 여행하겠습니다.
1: 열차 탔습니다.
0: 네네. 조선의 관리들은요. 예의와 체면을 중시하는 사람들이었어요.
1: 그렇죠.
0: 외출 중에는 절대 의관을 흐트러뜨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관, 즉 모자와 의복을 잘 갖춰 입는 것. 그것이 양반으로서의 채통이고
1: 그렇죠.
0: 자신의 신분을 나타내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 모습이 반대로 문화가 전혀 달랐으니까요. 미국 사람들의 눈에는 이상하게 보였던 것 같아요.
1: 네.
0: 권사님 제가 질문 하나 드리려고요. 우리가 지금 서양식 문화를 많이 따르잖아요.
1: 네.
0: 서양의 문화는 실내에 들어가면 모자와 외투를 어떻게 하는 게 예의일까요?
1: 당연히 벗죠.
0: 그쵸?
1: 남자들 모자 벗고 외투 받아주잖아요.
0: 네네.
1: 현관에서. 그죠?
0: 예. 네. 실제로 이제 미국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네. 손님이 오면은 이걸 받아서 이제
1: 당연하죠.
0: 앞에 옷걸이에 걸어주는 장면이
1: 그렇죠.
0: 나오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양반 관리들은 외출을 하면 모자나 외투의 옷매부새를 바르게 고치는 것이 예의였잖아요. 조선시대 양반들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외국에 사신으로 간 양반들이었지만 아유 이 모자가 또 우리가 또 좀 큰가요? 조선의 양반들의 이 모자 층이
1: 그렇죠.
0: 정말 컸잖아요. 예. 그리고 비단은 또 얼마나 화려했게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그 한복을 또 외국인들이 유심히 봤을 거예요.
1: 신기하게 봤겠죠.
0: 네, 그렇게 사람들의 시선을 강탈했다고 하죠.
1: 화려한
0: 강탈하기에
1: 행복.
0: 충분했습니다.
1: 비단.
0: 네, 네. 열차 안에서 어떤 사람이 미국 사람들에게 통역관에게 물어본 거예요.
1: 네.
0: 이렇게 물어봤어요. 여보시오들, 당신들 머리에 쓰고 있는 게 그게 뭐예요? 궁금해서 물어봤더니 이제 통역관이 이걸 통역해 줬을 거 아니에요.
1: 네,
0: 로엘이 영어를 알아들어서 그 얘기를 일본인이 듣게 되고
1: 네.
0: 그걸 다시 중국인에게 말해주고 중국인이 다시 한국인에게 물어보는 과정, 이 다중통역의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1: 네.
0: 그러자 조선인들이 대답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번엔 통역관이 필요 없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머리에 쓴 게 뭐냐고 물어봤더니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권사님?
1: 머리에 쓴 거.
0: 네.
1: 안에 상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0: 그러니까요.
1: 머리를 단발했을까요?
0: 아니요, 아니요.
1: 그 전이죠.
0: 모자를 쓰고 있었잖아요.
1: 가!
0: 네, 가!
1: 갔었죠, 가!
0: 네.
1: 갓!
0: 그러니까,
1: 가시오!
0: 갓! 그러니까 통역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는
1: 가시오!
0: 이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들었을 거예요. 니네 머리에 그게 뭐야? 그랬더니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대답한 거나 맡은 거예요.
1: 그렇죠, 네. 그렇죠. 신앙의 민족이네, 가시오. 님들 머리에 쓰고... 가시오.
0: 네, 실제로 우리나라에 내한한 선교사님들이 네. 가장 빠르게 배운 단어 가운데 하나가 가시였대요. 결혼을 한 모든 조선인 남자들은 하나님을 머리에 모시고 다니는 그런
1: 그렇죠.
0: 나라였죠.
1: 네. 갓을 모시고 다닙니다.
0: 그런데 이 여행 중에 우리 민족을 유심히 바라본 한 사람이 있었어요.
1: 네.
0: 그의 시선은 여느 미국인들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바로 볼티모어 제1교회에서 목회하던 가우초 목사님이었어요. 네. 그는 보빙사 일행과 3일간

0: 여정을 함께하며 대화합니다.
1: 네.
0: 그리고 대표였던 민영이과 관계를 맺게 되고요. 그에게 자신의 집을 한번 방문하면 좋겠다라고 초대의 인사도 전했다고 해요.
1: 네.
0: 뉴욕에서 일정을 마치고 교회로 돌아온 가우처 목사님은요. 주일 설교를 하며 조선 선교를 위해 기도하고 헌금할 것을 성도님들에게 권면합니다.
1: 와, 열차 안의 만남이 또 이렇게 이어지는군요.
0: 네네.
1: 조선 선교까지 이제 주일 설교로 준비를 하신 거예요.

0: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제 가우처 목사님 주일설교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 조선이라는 나라의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민족은 아직 예수님을 모릅니다. 선교사도 없습니다. 우리가 조선이라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비를 마련합시다. 하나님이 이렇게 또 준비해 주시는군요. 우리나라 당시 조선을 위해서 기도하는 공동체가 이제 생기는 거네요.
1: 맞습니다.
0: 그 당시에.
1: 네. 네. 뉴욕에서 아서 대통령을 만난 후에 여러 시설들을 돌아본 보빙사 일행은요. 네. 일정 중에 가우처 목사님 집을 방문해요.
0: 네.
1: 그리고 실제로 친목을 도모합니다.
0: 예.
1: 가우처 목사와 교회는요. 교단 선교부에 조선 선교를 위해 사용할 헌금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조선 선교는 바로 시작되지 못합니다.
0: 아니 왜요? 선교비 마련이 됐는데.
1: 이유가 너무 간단했어요. 교단 선교부에서 조선에 관한 정보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조선에 관한 정보 가운데는 종교의 자유가 없다는 사실 정도를

0: 말았거든요. 네. 아직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판단했습니다. 선교부에서. 권사님, 제가 나라 이름 하나 말씀드렸고요. 혹시 또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도 기니비사우라는 나라를 알고 계세요? 기니비사우. 아마 많은 분들이
1: 가나다란
0: 처음 들어보실 거예요.
1: 그러니까요.
0: 모르면 근데 우리는 기도하지 못합니다.
1: 그렇죠.
0: 아마 방송 가족분들 가운데 기니비사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분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사실 그래요.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인데요.
1: 예.
0: 제가 부산의 한 교회 선교 집회 때 말씀 전할 때 이 질문을 그분들께도 드렸어요. 근데 정말 많은 분들이 기니비사우를 알고 있다고 손을 드시는 거예요.
1: 아.
0: 제가 진짜 당황했거든요.
1: 네.
0: 왜 그런가 봤더니 교회 좌석 앞에 미전도 종족 국가들의 기도 정보가 이렇게 붙어 있더라고요.
1: 아, 그렇구나.
0: 그러니까 그곳 가운데 듬성듬성 기니비사우가 기록이 되어 있고요.
1: 네.
0: 매주 자리에 앉을 때마다
1: 기도하시겠죠.
0: 그 앞에 있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다 보니 기니비사우를 보고 들었던 분들이 계셨던 거죠.
1: 그렇군요.
0: 그렇게 이 라우처 목사님과
1: 네.
0: 교회 성도님들이 조선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1: 네. 자, 그럼 우리나라에는 이제 어떤 경로로 선교사님들이 이제 오시게 되는 걸까요?
0: 사실 보빙사는 미국을 보러 갔잖아요. 그런데 가우처 목사님은 보빙사를 통해서 조선을 봤습니다. 1883년 11월 6일 가우처 목사님은요. 미국 감리교 해외선교본부에 조선 선교를 시작하다고 아예 공식적으로 제안을 합니다.
1: 네.
0: 그리고 자신의 돈 2,000달러를 조선 선교를 위한 씨앗 헌금으로 드렸어요. 선교 지향적 목회를 하던 가우처 목사님은요. 교단 선교부가 조선에 관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시다가 자신이 알고 있는 일본인 사역자, 선교사에게 조선의 상황에 관해서 알아봐 줄 것을 이렇게 요청합니다.
1: 네, 선교사님, 시간을 좀 내서 조선으로 가시고 땅을 물색해서 선교부를 설치할 수 있는지 좀 알아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그 이방인 땅에 들어가는 첫 번째 기독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 일이 성사된다면 이것은 일본 교회로서도 명예가 되겠지만 우리 교회를 위해 이룩해 놓으신 업적 위에 또 새로운 업적을 남기시는 것이 될 것입니다. 선교 위에서라면 진짜 물불 안 가리시고 뛰어 다니시는 분이셨습니다.
0: 맞습니다. 가우처 목사님은요.
1: 네, 네.
0: 처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나이가 14살이었대요.
1: 네.
0: 그 14살짜리가 짜리가 그러니까 너무 죄송하긴 한데
1: 정말 어린 나이에
0: 이렇게 와. 기도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기꺼이 감당하겠습니다.
1: 네.
0: 라고요.
1: 아니 우리 나이로 보면 중학교 1학년, 2학년?
0: 네,
1: 그죠?
0: 맞습니다.
1: 떡잎부터 달랐습니다.
0: 한 가지 일화가 더 전해지는데요.
1: 네.
0: 1877년 평생의 선교 동역자가 되는 메리 시슬리아 자매와 결혼하세요. 그런데
1: 네.
0: 그 자매의 아버지가 의사였고요. 삼촌들 또한 사업가와 의사로 지역에서 명성이 자자했던 가문이었답니다.
1: 네, 네.
0: 결혼을 승낙받으러 찾아갔을 때 이 아버지가 그 장인이 되시는
1: 그쵸.
0: 분이죠. 젊은 가우처를 바라보던 그 메리의 아버지의 시선이 무지 차가웠대요. 그는 가우처가 자신의 재산을 이 가문의 재산을 탐내는 것으로 오해를 했다고 전해집니다.
1: 네.
0: 이때 가우처 목사님이요. 그 오해를 잠식시키는 분식시키는 말을 한마디 툭 하고 던집니다. 이렇게요.
1: 저는 메리 때문에 메리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재산으로 수많은 선행도 할 수 있습니다. 와, 자신감 충만하다.
0: 아, 이 말,
1: 멋지십니다.
0: 이 말을 그때 알았어야 되는데 나는 그녀 때문에 그녀를 원합니다. 아, 이렇게 했었어야
1: 그러니까,
0: 되는데.
1: 그러니까 그저 다른 변명 필요 없어요. 진짜 아내를 진짜
0: 예.
1: 응? 메리를 정말 사랑한다는 얘기잖아요. 예.
0: 그리고 그 재산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돕고 선교하는 곳에
1: 쓸 수
0: 있습니다.
1: 같이 있게 쓸 수 있는
0: 이야기합니다. 가우처 목사님은 실제 그 재산을 통해 여러 교회와 학교를 세웁니다.
1: 네.
0: 처음 그가 한 일은 조선에 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조선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었죠.
1: 네.
0: 그리고 듣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반응했습니다. 편지를 썼고 재정을 드렸고 사람과 교회를 움직였습니다. 한 사람의 관심이 또 다른 사람을 움직이기 시작한 거죠.
1: 네.
0: 그리고 조선으로 향합니다. 가우처 목사님의 확인된 조선 방문 일정만 한 6차례 되더라고요.
1: 그 멀리서 미국에서
0: 네네.
1: 오신 거예요.
0: 맞아요.
1: 와, 처음 조선 언제 오셨습니까?

0: 그 1883년 네. 열차 안에서 보빙 사일행을 만나고 난 이후로 24년이 지나서 처음 조선을 직접 찾으세요.
1: 아, 그러시군요.
0: 근데 의미 있는 게 첫 방문이 1907년이었더라고요. 바로 평양 대부운동이 일어났던 해였습니다.
1: 네네.
0: 또 가우처 목사님은 자신의 교회와 지역 교회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외 선교의 필요성을 알렸고 네. 조선 선교를 위해 재정을 드리고 사람을 움직였습니다.
1: 네.
0: 그리고 여러 차례 한국 방문하면서 교육과 선교 현장을 살폈던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1915년에는요. 자신이 후원한 배재학당 동관 건물 정초식에도 참석했고요.
1: 네.
0: 1919년에는 3.1운동 직후에 조선을 찾습니다. 그리고 1920년에도 다시 한국을 방문해서 감리교 연회와 교육기관들을 살피면서 지원하고 기도하는 일에 자신의 삶을 드렸지요.
1: 아, 정말 고마운 분입니다. 네. 기차에서 우연히 보빙사, 네, 그 견미사절단 사람들을 만난 거거든요. 우연히. 네. 근데 평생 조선을 품은 선교사님이 되셨네요.
0: 맞습니다. 네. 가우처 목사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선교의 시작은 바로 지금 이곳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1: 네.
0: 내 앞에 있는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갖는 것, 그 사람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듣는 것, 그리고 그 정보에 내가 할 수 있는 방식으로 반응하는 것. 이것이 선교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선교의 시작은 정보에 반응하는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가우처 목사님의 이야기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미국에서 일어났던 보빙사 사건과 가우처 목사님의 그 조선선교 이야기 전해 들었습니다. 공부 많이 했어요?
0: 감사합니다.
1: 이기재 선교사님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십시오.
1: 길가에서 만난 예수 재밌으시죠? 공부 많이 되시나요? 네, 시험 볼까요? 시험 봐야겠습니다. 자, 오늘 선교사님 이야기 들으시면서 받으신 은혜나 청취 소감 보내주십시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기업 이루다 상점에서 행님아 춘천 양념 순살 닭갈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 사연 몇 분만 잠깐 소개해드릴게요. 사사이사님, 토마스 선교사님 사역 들으시고 또 사연 올려주셨습니다. 한알의 미랄 이야기 해주셨고요. 7437님, 정말 예수사랑, 희생정신, 토마스 선교사님 이야기도 듣고 감명받으신 이야기 쭉 올려주셨습니다. 250님은 정말 이 땅에 복음 전하신 선교사님 얘기 듣고 가슴이 먹먹해진다고요. 감사합니다. 파리 사모님, 길가에서 만난 예수 2주 못 들었는데 재방송 안 되냐고. 우리가 몰랐던 얘기 유영미 아나운서랑 또 이길자 선교사님 두 분이 너무 재밌게 진행해 주셔서 많은 도움된다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사연 올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끝 찬양은요. 어게인 1907 앨범 중에서 어게인 1907 준비했습니다. 제작의 문명선 PD였고요. 아나운서 유영미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2: 다 같이 주님 앞에 고백하시겠습니다. 부여 다시 오라!
3: 부여 다시 오라!
2: 부여 다시 오라!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생명은 빛으로. 오늘 이 시간에는 흥해 성광감리교회 박두식 목사님께서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충성스런 예수님의 증인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들으시고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충성스러운 예수님의 증인, 그런 말씀의 제목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의 영은 전도하는 영이에요. 마가복음 1장 38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냐? 왜 예수님이 땅에 오셨느냐? 전도하러 오셨다. 많은 사람들 대속하러 오셨다. 섬기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하셨습니다. 전도하러 오셨다. 근데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나는 전도하리라. 예수의 영은 전도의 영입니다. 성령은 예수님을 증거해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요, 사람들을 예수께로 인도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너희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여기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다. 진리의 영이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잖아요. 내가 너희를 진리로 이끌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진리의 영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진리입니다. 성령은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그는 진리의 영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어보니까 너무 좋아요. 내가 예수 믿어 구원을 받았어요. 내가 예수 믿어 행복을 찾았어요. 선생님도 예수 믿으세요. 남자는 사장님 그러면 좋아하니까 사장님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여자들은 미인하면 좋아하니까 미인도 예수 믿고 구원 받으셔야지요. 내가 좋아하는 예수, 나를 구원하신 예수, 나를 행복하게 하신 예수, 영혼을 가르쳐 주신 예수, 그 예수를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요한 14장 26절 말씀 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미국의 지미 카터 대통령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가 독실한 크리스찬이에요.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별세하셨지요. 그게 100세가 넘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럼 자기가 출석하는 교회에 전도집회에 10번 출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도집회를 받을 때마다 꼭 10가정씩 직접 방문해서 전도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140가정을 전도했다는 거예요. 아는 사람을 전도한 것이 아닙니다. 모르는 사람 무적들 찾아가서 전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늘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내가 140가정을 전도했다. 그런데 1966년 그가 주지사에 출마했습니다. 그는 3개월 동안에 30만 명을 만난 거예요. 30몇 명을 찾아가서 악수하고 한 표를 부탁한다고 자기 정책 취지를 이야기하고 나를 좀 도와달라고 그 주지사의 당선이

돼요. 나중에 대통령까지 당선이 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자기가 주지사 되기 위해서 30만 명을 석 달 동안 만났는데 내가 예수를 더 많이 전도할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더더욱 전도하게 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나를 위해서 수많은 사람 만나고 많은 돈을 쓰고 시간을 쓰고 에너지를 낭비하는데 정말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얼마의 시간을 드립니까? 얼마의 돈을 드립니까? 얼마나 에너지를 쓰고 있습니까? 주일날 교회 나오는 것 말고 내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사회생활하면서 얼마나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은 많은 분들이 암송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오직 성이 너희에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말씀하시고 그리고 저들을 보는 데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주셨던 마지막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임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받기 전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예루살렘의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라. 사모하고 기다리고 기도하라. 너희들에게 성령이 임할 거다. 그럼 너희의 권능이 임할 터인데 그러면 너희들이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사도행 2장에 있는 말씀과 같이 오순절을 맞이해서 저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열흘 동안 오로지 기도에 전적으로 헌신하게 됩니다. 그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이 임하는 성령의 불꽃이 저들의 눈에 보일 정도로 넘슬넘슬 각 사람들 머리 위에 임하는 것을 저들이 보게 됩니다. 성령이 많은 소리를 바람처럼 소리로 들었고요. 청각적으로 들었단 말입니다. 성령이 많은 것을 저들의 눈으로 직접 목격을 했다 그 말이에요. 자기도 알고 남도 알고 하나님 물러나시고 육체가 감각을 했다. 성령이 많은 것을 자기 몸이 감각을 했다 그 말이에요. 성령이 많으니까 능력이 임하여 나가서 이제 전도하게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복음의 전파는 먼저 예루살렘 안에서 행해여 졌습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 2장에서 7장에 나옵니다. 성령 세례를 받은 제자들 120문도가 열심히 전도하니까 하루에 3,000명이 주께로 돌아오고요. 5,000명이 주께로 돌아오고요. 심지어 유대교의 제사장들까지도 예수님께 돌아오게 된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유대교의 제사장들까지도 이 십자가 기독교에 복종하게 되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반작용이 또 나타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기득권자들이 가만히 있지 않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죽이고 감옥에 쳐넣고 심한 박해가 임하는 것. 그 말씀이 사도행전 8장 1절인데요 이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 한번 찾아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을 찾으세요.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일어나는 것. 그래서 스데반을 죽이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쳐넣고요. 큰 박해가 이루어지니까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사마리아 땅을 전도하는 방법 보십시오. 큰 바퀴로 인하여 사도 외에는 나머지 교인들이 다 흩어지게 된 거예요. 가까운 지역 사마리아로 숨어 들어간 거예요. 성령을 받았으니까 예수를 전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땅에 숨어 들어간 사람들이 성령이 충만하여 복음을 전하니까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성령이 마시니까 민족적인 감정이 깨트려지는 거예요. 영적 돌파가 일어난 겁니다. 이 내용이 사도행전 8장에서 10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13장에서 마지막 장 28장까지는 복음이 계속 전파되어 당시로는 땅끝인 로마에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성령을 받고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1차, 2차, 3차 전도여행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마지막 그가 4차 전도여행을 계획을 세워요. 서바나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리라. 그 당시 서바나가 땅끝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걸 놓고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로마의 감옥에 갇혔다가 풀려났다 갇혔다가 순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마시니까 제자들은 그들을 속박하는 로마인들까지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권능을 받은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봅니다. 또 성령을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불러요? 주여 그렇게 부르잖아요. 주여가 무슨 뜻입니까? 나의 주인이시여,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여, 나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 이렇게 고백한 사람들은 이미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성령 충만히 받아야 됩니다. 성령 세례까지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심령이 되어야 돼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미칠 것이다. 복음 전파에 대한 간절함, 이 절박성은 성령 세례가 그에 강하게 임하니까. 그럼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환영합니다. 임하시옵소서, 내게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는 순종이에요. 충성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충성스러운 증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날마다 힘써 복음을 전하며 전도의 열매를 풍성히 맺기를 바랍니다. 지난 여름이 너무 더웠어요. 그래서 우리 전도하다가 잠깐 쉬었어요. 이제 서늘한 바람이 불잖아요. 그러면 나도 이제 나가서 전도하리라. 한겨울에도 뜨거운 여름에도 우리가 전도해야 되겠지만 핑계를 삼았습니다. 날씨가 너무 덥잖아요. 그래서 뜨거워서 나가서 전도 못했으니까 이제는 조금 서늘해졌으니까 전도하리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세 대지로 나누어서 살펴봅니다. 첫째, 제자들의 잘못된 관심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우리 한번 따라, 제자들의 잘못된 관심. 그게 6절 말씀이에요. 6절 말씀 겁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하늘로 올려져 가셨습니다. 예수님 승천하시기 전에 그곳에 모인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쭈었습니다. 주님, 주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여기 여쭈어 이르되, 이게 미완료형 동사예요. 동작을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 이스라엘 언제 독립하나요? 언제 우리가 해방되나요? 우리나라에 회복되는 것이 언제인가요? 저들은 정치적으로 눌려있기 때문에 지금 식민지 생활하고 있잖아요. 우리도 자유주의 국가를 원합니다. 예수님, 우리를 자유시켜주세요. 해방시켜주세요. 우리나라가 해방되는 게 언제입니까?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죽된 질문이었습니다. 저들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원했습니다. 그들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 15절 말씀처럼 오병 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이라면 우리의 경제 문제, 정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예수님, 우리의 임금 되어주세요. 막 사람들이 예수님을, 예수님, 예수님, 우리의 임금 해주세요. 막 몰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저들을 돌아가라고 말씀하시고 산으로 기도하러 가시잖아요. 바울 사도가 로마서 8장 9절에서 말씀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이 있지 아니하고 영이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은 성령을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면 그에게 영적 권능이 임해지는데, 영적 권능이 임하면 우리가 능력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동물의 세계 TV를 보면 동물의 신비한 세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동물 연구가가 산에서 호랑이 새끼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호랑이 새끼를 집에다가 데려와서 길러요. 우유를 먹이고 이렇게 보듬어주고. 그런데 이 호랑이가 이제 점점 커지는 거예요. 이제 성체가 되었습니다. 계속 집안에서 키울 수 없어서 산에다 놓아주었습니다. 사람과 함께 살던 호랑이가 호랑이 속으로 들어가자 호랑이들이 그 호랑이를 잡아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호랑이가 호랑이성을 잃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사람과 살면서 사람의 성품을 받았기에 호랑이성이 없어졌기에 호랑이 세계에서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야생 호랑이들이 집에서 길들여진 그 호랑이를 죽이는 이유가 그것이었습니다. 호랑이 세계 속에서 살려면 호랑이성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로마의 식민지에서 해방되기를 바라는 제자들에게 조국 해방은 여전히 제들이 남아있는 하나의 꿈이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님의 원하시는 것보다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계속 요청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예수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고 이스라엘 임금이 되시면 그들은 자기들도 통달한 높아지리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이스라엘 가실 때 자기 어머니까지도 부탁을 하면서 인사청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예루살렘 이스라엘 가셔서 왕이 되시면 내 아들 하나 야고보는 주의 우편에 요한은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외무장관 내무장관 되게 해주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무참히 달려 돌아가시고 그들의 기대는 사라지고 마는 듯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부활하신 거예요. 오늘 말씀 전에 사도 1장 3절에서 밝히고 있듯이 다시 하신 예수님은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시며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기간 동안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자연 이스라엘 나라의 독립과 회복에 대한 바람과 관심의 제자들이 되살아났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은 다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제자들은 곧 이스라엘이 회복되기를 바랬던 겁니다.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 직접적인 답변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관심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그들의 관심이 잘못되었다고 이렇게 사실을 깨우치기 위해서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사도 1장 7절 오늘 본문의 말씀. 이러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가 망한 때가 언제인가요? BC 587년이에요. 바벨론에서 완전히 나라가 망한 거예요. 그래서 끌려가고 흩어지고 죽임을 당하고 나라 없는 백성으로 서름 속에 저들이 살아가요. 예수님 당시도 로마의 시민권, 로마의 그런 속국이었잖아요. 그러면 정말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함이 언제입니까? 1948년 5월 14일이에요. 지금 팔레스타인에서 유엔에 의해서 정식적으로 합법적인 국가가 그때 회복이 된 거예요. 그러면 몇 년 동안 나라 없이 산 거예요. 2500년 동안 나라 없이 산 거예요. 2500년 만에 나라가 회복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2500년을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는 없잖아요.

더 나아가서 로마서 11장 25절 26절 말씀과 같이 장차 영적으로도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받게 될 날이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 같이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

그로 인해서 유대 민족이 2500년 동안 얼마나 큰 값비싼 대가를 지불합니까? 26절 말씀 겁니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돌이키시겠고, 이제 이겐 사도 바울이 장차 이스라엘이 언제 회복될 것인가를 놓고 기도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의 그런 회복을 자기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방 나라 사람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고 교회가 세워지는데 유대인들은 점점 강퍅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퍅해지니까 저들이 누워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의 문이 사마리아로 안디옥으로 이방인 지역으로 넘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사마리아에서 안디옥으로, 안디옥에서 그리스, 그리고 로마, 영국, 그리고 영국에서 미국으로, 그리고 영국에서 미국에서 호주, 뉴질랜드, 중국, 일본, 한국으로 복음이 들어오고, 다시 이 복음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꽃을 피워서 141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백 투 예루살렘 충만하실 통해서 예루살렘에 한국에서 복음을 전한 선교사들이 많이 가게 된 거예요. 이게 놀라운 신비예요. 그때 이스라엘이 영적인 구원을 받게 될 것이고, 그때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요지는 간단합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될 때가 있을 것이다. 근데 그때는 하나님 아버지만이 하신다. 자기의 권한에 두셨다고 말씀하는 마가복음 13장 32절에 같은 주제의 말씀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권한 속에 있다 그 말이. 하나님께 감추어져 있는 것. 하나님의 때와 시기를 우리에게 감추신 이유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33절 말씀처럼 그때 언제인지 알지 못해야 항상 주의하여 깨어있게 되는 거예요. 뒤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의도를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도들에게 경각심을 키워주기 위해서 예수님 얘기하지 않은 때에 도둑같이 이러실 것을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때와 시기는 우리 알 바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남은 날이 얼마쯤 되시겠습니까? 대략은 예측하잖아요. 100세는 못 넘길 것 같다. 99세까지만 살자. 2-3일만 아프자. 그래서 998-823-4 그리고 하늘나라 가자. 근데 그게 내 마음대로 됩니까? 여러분, 내가 언제 죽을 것 같아요? 그때를 알면 좋을까요? 결코 좋지 않아요. 1998년 불화라 열풍아,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 그래서 사람들이 학생들이요 학교를 안 가는 거예요. 직장인들이 직장을 안 가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면 맞이한다고. 그래서 예수님 오실 장소가 어디쯤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를 기다리며 아무 일도 안 하는 거예요. 공부도 안 하고요. 직장생활도 안 하고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 오실 때의 장면을 마태복음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둘이서 맷돌질을 하다가 하나는 들림을 받고 하나는 남아있을 것이며, 밭에서 그렇게 손을 벌고 일을 하다가 예수 믿는 사람은 들림을 받을 것이고 그렇지 않을 사람들은 남아서 심판을 받을 것이고, 여러분 우리가 죽을 날을 알 수 있는 것이 축복이 아니에요. 모르는 게 축복이에요. 몰라야 열심히 살고요, 주님께 기도하고요. 그래서 때와 시기는 주님께서 감추어 주신 것입니다. 모르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의도가 아닙니다. 마태복음 14장 말씀처럼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데려감을 당하기도 하고 버려둠을 당하기도 합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맡겨진 일상적인 일을 충실하게 살면 되는 거예요. 내일 세계에 종말이 올지라도 난 오늘 여기 사과나무를 심겠다. 그게 바른 신앙이에요. 여러분, 우리 몸속에

0: 항세포가 계속 하루에도 뭐 몇십 개씩 생긴다고 그러지 않나요? 그런데 암이 걸리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암세포는 피부에도 생기고 머리카락에도 생기고요. 심지어 각막에도 암이 생기고 혀에도 암이 생겨요. 세포가 있는데 다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몸에서 암세포가 붙지 못하는 곳이 한 곳이 있는데 그게 심장이라는 거예요. 물론 심장암이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아주 희박합니다. 여러분, 심장암, 누가 심장암에 걸렸다는 얘기 들어봤습니까? 그런 환자는 거의 없는 거예요. 심장에는 암세포가 붙지 않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심장이 계속 일하고 있습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잠시도 쉬지 않고 일을 합니다. 대략 심장이 1분에 60번 뛴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1초에 한 번씩 뛰는 거예요. 한 시간이면 3,600번 뛰는 거예요. 우리가 잠잘 때에도 심장은 뜁니다. 쉴 틈 없이 일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장이 암이 붙지 않는 두 번째 이유가 뭐냐? 심장을 닫은 피를 온몸으로 뿜어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뜨거운 피가 들어오고 나가고 계속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따뜻한 곳에 암세포가 붙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체온을 1도만 올려도 암세포가 많이 자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몸을 따뜻하게 하십시오. 여름철에 따뜻한 차를 마십시오. 몸을 따뜻하게 하십시오. 그럼 암세포가 자라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일하면, 뜨거움을 유지하면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암에 안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전도하면 그 사람 참 암에 안 걸려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람을 사랑하고 영혼 사랑하고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고 또 나가 전도하고요, 가슴이 심장이 벌렁벌렁 뛰듯이 이런 열정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암세포가 그를 점령하지 못하는 거예요. 열심히 전도하는 사람은 건강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다만 우리는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해요. 예수님은 홀연히 오실 거예요. 그럼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아멘! 그리고 환영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을 사모하고 기다리며 살아가신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제자들이 우선적으로 해야 될 사명을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십니다. 우선적으로 해야 될 사명. 우리가 우선적으로 해야 될 사명, 오늘 말씀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이 되리라 하시고, 예수님은 사명을 말씀하는, 제자들은 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때에 대해서 관심합니다. 예수님 그들의 관심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런 후에 예수님은 그들의 관심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끄십니다. 그들의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은 오직 그들이 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해야 될 사명은 예수님의 증인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상급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늘에 빛나는 그러한 별을 달아주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어깨에 별이 몇 개나 있습니까? 몇 사람 전도하셨습니까? 정말 내가 예수를 전해서 그 사람 잘 내가 말씀으로 양육해서 그 사람 내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든지 다른 교회 나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든지 그런 사람이 몇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인정하시는 하늘의 상급인 영원히 빛나는 별을 달고 하늘의 스타가 되시고 이왕이면 스타 킹이 되십시오. 왕이 되십시오. 전도왕이 되십시오. 많은 사람을 전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부흥시키는데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충성스러운 증인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흥해성광감리교회 박두식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4-261-0169번 흥해성광감리교회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은 빛으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JT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토요 강단. 토요 강단 오늘 이 시간에는 푸른숲 성상교회 최임성 목사님께서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갈망하는 존재에게 찾아오신 그리스도 예수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들으시고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인간은 갈망하는 존재다. 이것은 명제죠. 그 모든 사상가들, 철학자들, 그리고 우리가 이미 느끼고 경험하고 있는, 그리고 누구도 해결하지 못했던 인간 고유의 신비죠. 갈망은 인간 고유의 신비입니다. 사람만이 아는 거. 동물은 배가 부르면 누워서 잡니다. 아무리 사자가 야생성이 그렇게 막 대단한 것 같아도 배가 부르면 고양이와 다를 바가 없는 것인데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물질을 소유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또는 배가 부르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물질 또는 소유의 욕망을 뛰어넘어서 그 의미를 향한 삶의 의지가 있습니다. 사람은 위장이 찬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어떤 이성적 존재이기 때문에 삶의 의미와 목적이 분명해야 될 것이고 또 그것만이 아니라 관계적 존재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붙이는 칭호와 다른 사람이 자신의 인생을 향해서 얘기해주는 그런 평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인간은 행복을 찾습니다. 이런 것들은 결국 인간 고유 안에 있는 인간의 신비죠. 그래서 사람은 자신의 총체성을 완성하려는 존재에 대한 갈망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뭐 육구가 몇 가지 있잖아요. 그 유명한 얘기들 많이 있는데요. 배가 부르고 육체, 울타리, 뭐 자기를 소속감 또는 명예 또 자아를 실현하는 이런 긍정적인 그 자아 긍정에 대한 이런 이야기들이 쭉 있습니다. 순서가 뭐 어떻게 되든 간에 있는데 이런 것들이 나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간 안에 있는 이런 갈망 자체가 인간으로 하여금 원동력이 되거든요. 뭐 목이 마른 사람이 우물을 파는 것처럼 세상은 그렇게 갈망하는 존재들로 인하여서 더 발전을 했고 지금도 만족하는 대다수의 사람보다는 만족하지 않는 그 누군가가 세상을 발전, 변화시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갈망은 어찌 보면 인간 안에 있어 굉장히 긍정적인 면을 가져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나쁘다고 말할 수 없어 삶의 원동력이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갈망의 실체가 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갈망의 실체가 무엇이냐. 도대체 나는 무엇 때문에 목이 마르고 나는 무엇 때문에 날마다 허기지며 또다시 어제는 그렇게 배가 불렀는데 오늘은 또다시 배가 고파지는 것처럼 어제는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행복한데 지금은 왜 또 이렇게 나의 인생은 공허할까? 그 갈망의 실체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과 그리고 무엇으로 그 갈망을 채울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갈망을 채울 수 있느냐? 숫자는 끝이 없죠. 우리가 돈을 1억을 벌면 만족할 것 같으나 1억 다음에는 1억 넘어가는 숫자가 있는 거잖아요. 숫자가 무수한 것처럼 인간의 내면 안에 있는 갈망도 어떤 것으로 채울지에 대한 이런 갈망의 실체가 무엇이냐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고 그것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에 대한 것도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요한복음상에서 두 번째 등장하는 여자가 나옵니다. 인물이 나오죠. 여자입니다. 첫 번째 물론 이제 그 저거 뭡니까 이 가나 혼인잔치 이야기는 또 사건이지만요 그 예수님과 대화를 통해서 진정한 그 영생이 무엇인지 거듭남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은 기적으로서 전개되지 않고요. 예수님의 많은 말씀과 특별히 앞부분에서는 대화로서 진행이 되는데 첫 번째 이제 화자는 니고데모였고 두 번째 화자는 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마리아